0: 화병 화가 많아.
1: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거에 이게 시작이다.
0: 진짜 좋아. 이거 하고 야. 성장 클리닉. 나 아직 키가 나 좀 더 크고 싶어.
1: 피디님 이거 돼요?
2: 네.
0: 어. 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네, 오늘 뷰티 체험하러 오셨죠?
0: 네.
4: 앉아주십니까?
5: 예.
4: 오늘 뷰티인데 한의원 오셨다고 하셔서 좀 놀라셨죠?
2: 놀랐어요. 네, 맞아요. 예.
4: 오늘 저희가 뷰티 중에서 이제 팔체질 검사를 통해서 뷰티를 조금 체험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5: 소영이?
4: 팔체질 들어보셨을까요?
5: 아니,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4: 처음 들어보세요.
0: 저 처음이에요.

0: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분은 뭐 간의 기운이 셀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신장 기운이 셀 수도 있고 네. 그 갖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강한 오장육부 약한 오장육부 그거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네. 그런 거를 찾아드리는 게 팔체질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저는 신장이 센 것 같습니다.
0: 어?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열정이 항상 있어서.
0: 열정이 있으셔서요?
1: 네.
0: 좋습니다.
2: 간이 센 것 같습니다.
0: 음주를 잘 하시네요?
2: 아니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0: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체질 검사를 정확히 해보기 위해서 먼저 문진표 챙겨드렸고요.
3: 와우.
0: 관련해서 한번 써보시고 나서 네. 저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와우. 아, 정말 그거네요. 한방 KBT네요.
0: 네, K 맞습니다.
2: 네. K 한방 BT 왜?
0: 관련해서 피부 고민도 조금 네. 도와드릴 거고요.
1: 아, 유순 상태도
0: 네.
1: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전 또 수부지거든요.
0: 수부지?
1: 예. 네.
2: 근데 소화력이 엄청나서 돌을 씹어 먹을 수는 없는데.
0: 그 정도로 강한.
2: 네. 그렇죠.
1: 또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2: 아니, 내가 돌을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아.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고등생이네. 빨랬습니다.
0: 요것도 체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예, 성격적인 것도 체질에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신 분과 빠르신 분들.
2: 꼼꼼하지 않네요.
1: 저는 꼼꼼하고 빠른 편입니다.
0: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1: 와이어스는 한글을 잘 못 믿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외국 분이신가요?
2: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한국, 보통 한국인입니다. 형,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오해하지? 진짜 오해하시잖아.
1: 예능적 묘사라고 할까요?
0: 그렇지. 이국적으로 잘생기셔서.
2: 아, 감사합니다. 평소 대변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1: 대변 상태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 아, 이거다.
0: 마무리 되셨을까요?
1: 오, 네. 기대됩니다.
0: 예, 기대되시죠.
2: 저 기대돼요.
0: 저희 팔체질은 총 8가지고요.
1: 네.
0: 그 사이에서 조금 문제를 풀어보셨으니 네. 내가 여기에 좀 가깝지 않나 한번 이따가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오이, 다 난 것 같은데? 네 개나 되는 거.
0: 네 개나 돼요? 네. 이 정도면 50% 확률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예.
2: 오, 나는
0: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체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1: 체열이요?
0: 체열. 아. 예. 그쪽으로 같이 이동하시겠습니다.
1: 네. 피 뽑는 건 줄 알았네.
0: 피는 안 뽑습니다.
2: 무서웠죠.
4: 이쪽에서 체열 검사 하실 건데요.
1: 네.
2: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4: 아니, 한 분씩 들어오세요.
2: 한 명만. 네. 자가. 무서워도 참고.
1: 들어오지 마세요.
4: 감사드리겠습니다.
2: 따라서 돌아오겠죠?
4: 준비되셨을까요? 네, 불 꺼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바닥에 이제 네모난 거 보이실 거예요.
2: 네.
4: 네, 그쪽에 서 계시면 되시고 불 꺼드릴게요.
1: 네. 오. 와, 장난 아니에요.
2: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 잘 모르겠네요.
0: 네, 검사 잘 하고 오셨을까요?
2: 네.
1: 장난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2: 네. 진짜 엄청난 수술이었어요.
0: 네, 아우. 네,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오셨습니다.
2: 예. 시원해요.
0: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한 거 같이 토대로 해서 조금 체질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2: 전
3: 없어요?
0: 정답이 50% 없네요. 예. 그만큼 대신에 오늘 좋은 음식들, 체질에 맞는 음식들 찾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좋게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 앞

0: 앞서서 와이어님부터 네. 이쪽으로 네. 아, 올라오실 거고요. 네. 검사 이제 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머리 이쪽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네. 먼저 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1: 큰일 났나요?
0: 네.
2: 내일 죽나요? 맥이 빨리 뛰나요?
0: 맥이 좋습니다.
2: 역시 예능을 잘 하시네.
0: 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배를 보는 건요, 우리 몸의 저장고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소화 상태를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얼마나 가능한 저장소, 에너지들을 잘 갖고 있나? 근데 여섯 개, 요거는 식스팩인가요?
2: 맞아요.
0: 잘하시네요. 예. 숨이 턱 막힐 때 네. 체질적으로 위로 얼굴이 좀 답답해진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2: 오, 맞아요.
0: 위로 열이 많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거 항상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몸에서 열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네. 기름진 음식들, 패스트푸드, 피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2: 다 좋아해요.
0: 다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 먹으면 안 되나? 그럼 안 되는데? 내 유일한 힐링 그건데.
0: 전체 내려오실게요.
2: 네. 네.
0: 이사님도 한번 누워보시고요.
1: 저희 뭔가 그걸 낱낱이 파헤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0: 맥 먼저 보겠습니다. 손 한번. 오늘 식사 뭐 드셨어요? 어?
1: 고기 먹었어요.
0: 고기 드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2: 좋은데? 자. 고기는 여섯 개 그 뭐가 있나요?
0: 여기는 하나인 것 같은데.
1: 제가 숨겨놨어요.
0: 숨겨놓으셨어요? 안에다가. 예, 안에 있으신가요?
1: 아직 때가 아니어가지고. 아,
2: 그치.
0: 좋습니다. 다음 이제 앨범 때 나오시는.
1: 그쵸. 예. 아, 다다다다다?
0: 다다다다다? 네. 예. 내려오실게요. 이제 체질 검사 끝났고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와.
1: 나온다 이제.
2: 이제 나온다.
1: 우리의 과거들이 나오는 거야.
2: 그러니까.
1: 과거가 곧 현재의 몸이잖아.
2: 그치.
0: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체열 검사했던 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 분이고요. 이렇게 한 분입니다.
2: 뭐 느낌이
1: 약간 아,
0: 이거 잠깐만요. 좀 그런가요?
2: 다 보이는 듯한 이 느낌 뭐예요?
1: 얼굴 빨개졌어요.
0: 자, 빨개지셨네요. 네. 위쪽이 이샤님이시고요. 네. 아래쪽이 와이언님이십니다. 차이를 봤을 때 하나는 전체적으로 많이 빨개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와이언님. 반대로 이샤님 같은 경우는 배는 참 편해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대신에 우리 흉곽이라고 하는 이쪽 간이 위치한 이 흉곽 부분이 이쪽이 조금 열이 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배가 좀 차신 편들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장이 조금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반대로 와이언님은 전체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요.
2: 네, 맞아요.
0: 열을 어떻게 내려줄 건가?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검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뒷장을 넘겨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1: 띠링!
0: 어? 어?
2: 뭐야?
0: 보시면 이션님 같은 경우엔 목 양체질
1: 예.
0: 그리고 와이언님 같은 경우엔 토 양체질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간이 튼튼하신 편이고요. 호흡, 폐가 약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우리 땀 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땀 배출해주시는 게 우리 피부, 바디 디톡스에도 좋아요.
1: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긴 하긴 해요.
0: 랩하시나요?
1: 그냥 말이 많습니다.
0: 아, 그냥 말이 많으신 편이시죠. 하시면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나 땀을 빼는 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소통,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1: 예.
0: 이걸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 이걸 못하면 직장을 잃어가지고
0: 그럼 안 되죠.
1: 예. 적당히 이제 밸런스 다른 걸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와이언님 볼까요? 와이언님 네. 같은 경우에는 췌장,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계세요. 돌도 씹어, 치아가 좋으시면 돌도 씹어 드실 수 있는 소화는 가능하실 겁니다.
1: 잘하네, 돌 잘 먹네.
3: 맞아요. 아 근데 어. 소화가 늘 옛날부터 좋긴 했었어요.
0: 소화가 되게 잘 되시는 편이고 네. 반대로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신장의 위치는요 한의학적으로 허리랑 좀 연관이 있어요. 하체랑 좀 연관이 있고 상체는 튼실한데 하체가 조금
3: 잠시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체도 운동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0: 그런 성향이 있으니 예. 운동을 하실 때 하체 위주로 해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겠죠.
2: 어. 하체 두 번 하겠습니다.
0: 두 번 해주시고요. 예. 네 좋습니다. 몸 같은 경우는 하체가 항상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하체의 높기를 예. 좀 빼주기 위해서 홈롤러나 이런 식으로
1: 이전선 하체 하기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3: 아직 그게 아유 맞습니다. 예.
0: 그런 식으로 네네. 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1: 나랑 아예 반대네.
2: 그러니까
1: 진짜
2: 완전 반대네.
0: 음양의 개념에선 두 분 다 양이긴 하지만 네. 아까 금 토와 이제 목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고요. 항상 어떤 음식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고요. 몸에 맞는 체질 음식을 하는 게 저 이너뷰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이너 말고 그 다음은 뭐죠?
3: 아, 아웃!
1: 아웃!
0: 아웃! 바깥에!
1: 네.
0: 어, 저희 다른 쪽에 이제 또 뷰티 한번 챙기러 다음 진료실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3: 좋아요! 네.
2: 렛츠고! 와, 와 대박이다. 나 진짜 알아놔야겠다. 다 사과 맨날 아침마다 먹었는데 죽어 먹으면 안 되네.
4: 네. 네.
0: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3: 네.
4: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1: 예. 제가 일단 이곳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4: 저쪽에서 속을 한번 체크하셨죠?
3: 네,
4: 여기서는
3: 네.
4: 겉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오.
4: 우리 뷰티 생각하면 겉은 어딜까요?
1: 얼굴이죠.
4: 당연히 얼굴이죠. 네, 여기서는 피부 재생을 하고 탄력을 좋아지게 해서 안면 비대칭까지 좀 잡아줄 수 있는 공안침 시술을 진행할 겁니다.
3: 오, 용침 맞아봤어?
1: 맞아, 용침.
3: 어, 얼굴에?
1: 얼굴에는 안 맞아봤어.
3: 오.
4: 보통 배우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침 처음이신 외국인 환자분들도
1: 아, 진짜요?
4: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1: 그게 효과가 있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4: 효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촉진시킵니다.
3: 아 콜라겐!
4: 네, 콜라겐 중요하죠.
3: 예,
1: 그렇죠.
4: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탄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침은 다른 어떤 시술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 또 저희가
4: 네.
1: 내일 또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4: 아, 네. 어떤 스케줄?
1: 자켓 촬영인데.
4: 네네. 어. 너무 그, 중요한데요?
3: 네.
1: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막 다음날 이렇게 되는 얼굴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4: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얼굴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1: 오~
2: 지금부터 작아지면 소멸될 수도 있어요?
1: 그렇지.
2: 아, 그거 조금 그래도
1: 방송이지만
2: 맞긴 해.
1: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4: 네.
1: 아픈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4: 따끔따끔하기는 합니다. 근데 유치원생한테도 침 나봤거든요?
2: 네.
4: 안 아프다고 합니다.
1: 아, 그 친구가 이 친구는... 강한 유치원 아니에요? 강한 유치원생 아닙니까?
4: 오늘은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2: 네.
4: 얼굴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내일 두 분 촬영도 있다고 하니 제일 중요한 머리, 두피 쪽으로 해볼 건데요. 그 부위를 조금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전체 피부 탄력과 리프팅을 좀 기대해보는 정도 해보겠습니다.
2: 와... 좋습니다.
1: 저희가 또 이제 뷰티 MC다 보니까 네. K-한방뷰티의 정수를 또 이제 느껴보고
2: 네.
1: 가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2: 예.
1: 용기 있게. 네.
4: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K-한방뷰티. 네, 해볼까요?
2: 네, 네. 좋습니다.
4: 들어가 보시죠.
2: 와우.
1: 마취 크림 안 바르나요?
4: 오, 예. 하나도 안 아파요.
1: 예.
4: 자, 해볼게요.
1: 예.
4: 일단은 침 들어가는 부위 소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 예. 오, 지금 났나요?
4: 아직 안 맞아요. 가장 덜 아픈 부위부터 먼저 놔드릴게요, 제가.
1: 네.
4: 자, 여기를 이렇게 살짝 당겨서 따끔.
1: 오, 신기해.
2: 안 나온 것 같아?
1: 오, 뭐야, 뭐야.
4: 괜찮으시죠?
1: 예, 예,
4: 네,
1: 예,
4: 해볼게요. 따끔. 네. 원래는 제가 빨리빨리 툭툭 넣는데
1: 네.
4: 오늘 처음이셔서
1: 아이는 편한 거
4: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1: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4: 네 지금 다 하고 계세요.
2: 그냥 서로 두 살입니다. 그냥 어른같이 해주세요.
4: 따끔.
1: 올라갔네? 오 너 올라가는 것 같아 피부가.
2: 오!
1: 아니 좀 오버했다. 저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4: 자, 어떠세요? 받을만하세요?
1: 아, 예.
4: 괜찮으세요?
1: 예, 전혀.
3: 이만 안 아파?
1: 어, 안 아픈데 아예 안 아파.
3: 진짜로?
4: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쪽에 관자놀이 쪽도 침 들어가면 좋거든요?
1: 네.
4: 해보실래요?
1: 아픈가요?
4: 지금 이 정도 맞았으면 충분히
1: 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4: 자, 따끔.
1: 오!
4: 괜찮으시죠?
1: 네.
3: 우와, 근데 쑥 들어가네. 우와.
4: 따끔. 자, 여기까지 하고
1: 예.
4: 이 침에 전기 자극을 톡톡 올려드릴 거예요.
1: 오.
4: 갑시다.
3: 피카츄 하나, 피카츄.
1: 약간 프랑켄슈타인 느낌인가요?
4: 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선생님.
4: 네?
1: 힘든 드림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4: 아, 제가 네. 그래도 텐션이 좋은 편인데 기가 빨리네요. 자, 자 천천히 제가 올려볼 건데요. 네. 톡톡 자극 들어갈 거거든요. 느낌 나시면 말씀하세요.
1: 예. 조금씩 옵니다.
3: 오.
4: 이 전기침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1: 이 전류의 자극을 통해서 근육에 좀 더 미세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4: 정답인데요?
1: 제가 이름에도 BTMC입니다.
4: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1: 그렇죠.
4: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자극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오.
4: 탄력의 효과를 더 높이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4: 네.
1: 여기가 지금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4: 당연하죠.
1: 아, 진짜 거짓말 없어. 이렇게.
4: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계실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4: 됐습니다.
1: 이거 아까운 데가 지우아 빼면 안 돼요?
4: 오케이, 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1: 우와!
3: 와.
1: 달라졌나요? 아, 지금 기분 상태가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3: 머리가 올라가긴 했어, 일단.
1: 아, 머리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아, 느낌이 올라갔는데?
3: 아, 근데 느낌이 지금
1: 올라가잖아요! 아,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4: 연기를 못합니다.
1: 느낌 진짜 뭔가 올라가서 탄력이. 오, 신기하다.
3: 이제 내가 해볼게.
4: 자, 먹어보실까요?
3: 네. 아, 스타비오.
4: 마찬가지로 오늘은 두피 쪽에 시술하실 건데요. 소독부터 예. 먼저 하겠습니다.
3: 예. 캐대온 보셨어요?
4: 네, 당연히 봤죠.
3: 외국 분들도 그럼 자주 와요?
4: 외국 분들도 실제로 캐대원 이후에 한의원, 내원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한의원을 위해서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1: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준비하셨나요?
4: 어떤 준비?
3: 대본
1: 질문을 답변을 준비하셨나요?
4: 아,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어요.
3: 오! 아,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1: 그러니까요.
4: 아, 정말요?
3: 네.
4: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의사로 성공하면
3: 네.
4: 제가 배우에 도전해봤을 때 그때 응원하러 오세요.
1: 알겠습니다.
3: 아, 그럼요.
4: 지금은 제가 한의사니까 본업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파요. 자, 긴장 푸시고.
1: 아, 예. 긴장 너무 했다. 아, 이래서 BTMC 하겠어? 그치?
4: 어때요?
3: 오, 나왔어요?
4: 응.
3: 오.
1: 우와, 진짜 들어갔어?
3: 나쁘지 않은데요?
4: 괜찮으시죠?
3: 네. 누우신 줄도 몰랐어요.
1: 이게 충이 네. 꽂혀 있는 걸 보니까 좀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긴 합니다. 선생님도 생기나요?
4: 저는 하루 왼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서 충동은 안 생긴. 한번 만져보실래요?
1: 아,
4: 딱.
1: 잘하시네요. 예능을 아세요?
3: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침
4: 네.
3: 만화 보면은 어디 부위에 딱 침을 놓으면은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4: 아.
3: 그런 부위가 진짜 있나요?
4: 정확하게 말하면 없긴 합니다. 한 부위를 딱 놓는다고 해서 마비가 될 정도로 들어가진 않고요. 재미를 위해서 각색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거의 주무시겠어요.
1: 근데 이게
4: 네.
1: 그 피부에도 좋지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4: 맞아요.
1: 그것도 굉장히 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나요?
4: 너무 맞는데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3: 역시 뷰티 MC.
4: 네, 실제로 탈모에도 침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살짝
1: 시원하게 올려주시죠, 형님.
4: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 네, 우주 끝까지 올려주세요.
4: 느껴지세요?
3: 네, 조금 올려.
4: 더 올릴까요?
3: 네,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1: 아, 나 눈 깜빡거리는 게 저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거.
4: 괜찮으세요?
3: 네, 지금이에요.
4: 어떠셨어요? 맞으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3: 아니요, 저 엄청 편했어요. 에이스 침대 같았어요.
4: 다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아주 풀페이스로 제대로 리프팅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3: 예.
4: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와이어씨도 15분 정도 맞고 계실게요.
3: 네.
4: 고생하셨습니다.
1: 하늘하기 좀 이제 외국 분들이 봤었을 때는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4: 네.
1: 전혀 아프지 않고 굉장히 좋다는 걸 좀 이게
2: 아 근데 진짜 안 아파.
1: 이게
2: 빼는 것도 안 아파.
4: 실제로 외국분들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하시고
1: 그쵸 무서울 것 같긴 해요.
4: 맞아요 낯설어 하시는데 막상 한번 해보시면 저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거의 맞아, 대부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1: 봐봐
2: 한층 젊어진 것 같아.
4: 오늘 저만큼 사용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1: 일단은 전혀 안 아팠어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이게 저는 이 느낌이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이게 근육이 좀 올라간 느낌?
4: 네, 맞아요.
1: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뭔가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진짜 이 리프팅이나 얼굴 동안 이런 거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맞습니다. 일단 외국분들이 보셨을 때도 정말 이게 희귀하니까 외국분들을 많이 안 해보신 부분인데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갔을 때는 정말 편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빠르고 정말 안 아프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4: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속을 처음 체크하셨죠?
1: 네.
4: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얼굴을 보셨어요.
1: 네.
4: 자 남아있는 건 뭘까요?
2: 이제 바디.
1: 바디.
4: 맞습니다. 잘못 쓴 자세나 네. 생활 습관으로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2: 와우 리버블.
4: 몸 교정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2: 네. 오.
1: 바디. 야, 케이한번 뷰티 코스 요리네요.
4: 네, 맞습니다.
2: 오케이, 좋았어.
4: 마지막 코스 잘 체험하고 오세요.
1: 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가세요.
2: 예. 마주모가 가세요.
1: 아, 네?
2: 야.
0: 잘 받고 오셨을까요?
2: 예. 너무 어려진 것 같아요.
0: 엄청 어려진 것 같아요.
2: 예.
0: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네. 체형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2: 오!
0: 뷰티가 뭐 얼굴도 있지만 전체적인 요새 몸의 바디 라인도 많이 보기 때문에
2: 네네.
0: 그 부분을 우리가 추나치료라는 걸로 좀 잡아볼 겁니다.
2: 오!
1: 근데 질문 하나 네. 되겠습니까?
0: 네.
1: 추나가 무슨 뜻이죠?
0: 추나, 밀고 당기는 건데 과거부터 그 추나가 그래서 몸을 밀고 당기면서 불균형을 맞춰주고요
1: 네.
0: 우리가 짧아져 있는 근육을 늘려주거나 늘어나 있는 근육은 당겨주거나 관절도 마찬가지 좁아져 있는 거는 넓혀주고 넓혀진 건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추나 치료 진행을 했었고 밀고
1: 밀당.
0: 당긴다 밀당 잘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밀당 체질입니다.
0: 엄청 여성분들께 인기가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2: 네, 맞습니다.
0: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2: 확실히 아시네요.
0: 왜냐면 제가 너무 좋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요새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오래 장시간 앉아있고 우리
1: 맞아요.
0: 스마트폰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목은 많이 굳게 되고요
1: 맞아요.
0: 어깨 말리게 되고 또 오래 앉아있는데 다리도 꼬고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럼 골반 틀어지고 근데 오늘 높은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추나치료로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체열 검사를 했던 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이렇게 좌우 밸런스가 보이는데 위에 분 밸런스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세요 선생님은 정말 체형이 완벽하십니다.
2: 형 잘 때 이렇게 잘 자잖아.
1: 혹시 이거 이 앞부분만 좀 포샵해 주세요, 조용히 몸짱으로.
0: 근데 밑에 와이어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높이가 왼쪽이 좀 많이 높아요.
2: 맞아요.
0: 그리고 몸의 중심에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조금 밀려 있습니다.
2: 맞아요, 엄청 틀어져 있어.
1: 이 정도면 뗐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 정도는 아니야. 뭐 내가 조립식이야?
0: 그래서 와이어님부터 오늘 추나치료 도와드리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네, 우리 몸에 바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2: 네.
0: 바닥이 골반입니다.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거는 다리 길이가 왼쪽이 짧아요.
2: 요.
0: 반쪽 올라갈게요.
2: 오.
0: 자, 시원하신가요?
1: 시원하잖아.
2: 180을 와우!
0: 와우!
2: 끝났어요.
0: 네, 내려오시고 예, 고생하셨어요.
2: 벌써 끝났어요? 아, 더 하고 싶었는데. 형, 대박이야.
0: 이샤님, 요새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
1: 저희 어깨가 항상 좀 말려있어요.
0: 말려있어요. 봐드리겠습니다.
1: 예.
0: 어깨 말리는 거의 특징은요. 등이 구부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등을 먼저 좀 봐드릴 겁니다.
1: 네. 저한테 힘 펴고 기대시면 됩니다.
0: 한 번 더 쭉.
2: 이렇게 미쳐서.
3: 오, 뭐야, 왜 시원하지?
1: 오, 시원해.
3: 오, 그래.
0: 쭉 펴진 느낌으로 한번 쭉 펴주시고요. 천장으로 누워보실게요, 똑바로.
1: 좋습니다. 어, 잠시만. 어, 잠시만요. 어, 예. 어!
0: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 목 한번 움직여보시고요.
1: 오! 오, 좋은데요?
0: 좋으신가요?
1: 다시, 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0: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네. 우와. 좋습니다. 네, 오늘 추나 처음 받아보셨죠?
3: 네.
0: 어떠셨을까요?
1: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0: 네네.
1: 드륵 하고.
0: 그렇죠.
1: 사실 그게 진짜 무서웠거든요.
0: 무서웠었죠.
1: 무서웠는데 네. 딱 하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진짜 맞춰진 느낌이에요.
0: 맞춰진 느낌.
1: 오, 이게 진짜 신기하다.
3: 퍼즐처럼 진짜 시원해지고.
0: 시원해지고. 네. 그래서 이게 그 모든 부위에 다 그렇게 뚜둑 소리 내는 게 좋지는 않아요. 막 할 땐 일시적으로 시원해도 안 맞는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아파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와,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이야, 좋았다, 좋았어. 아, 은혜.
1: 아니, 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3: 그러니까 한층 더 어려진 K-한방 뷰티가 또 좋은 점은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건강과 이제 밸런스 이걸 또 다 해주니까
1: 2-in-1이잖아요.
3: 그게 뭐죠? 일석삼조?
1: 이너 뷰티.
3: 아, 이너 뷰티.
1: 얼굴.
3: 얼굴.
1: 몸.
3: 아,
1: 할 수 있다.
3: 여러분들께서도 또 K-한방 뷰티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1: 안녕.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0: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1: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네.
1: 아, 진짜 두 분 다 아예 모르겠는데? 힌트 좀만 더 주세요. 그럴 시즌 본데.
0: 요알못들이 선생님이고 콘텐츠가 워낙에 팔로우들이 많고.
1: 성시경 씨? 아닌데 배우 아니죠?
0: 배우라는 걸 잊지 마세요.
1: 배우 중에 요리를 한 사람 있나?
2: 왔어 왔어.
0: 말씀하세요 누군지.
1: 유수영 씨요. 유수영 씨요.
0: 오케이 됐어요.
3: 대전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옛날에 그 대전 엑스포 우표 발행할 때 그거. 예, 93년도 그때 제가 우표 수집할 때 가서.
0: 그리고 또 한 분은요?
1: 또 한 분도 요리일 것 같은데? 요리 보고 조리 보고.
4: 배고파요. 너무 고파요. 배고프죠. 저도 오늘 전현무계획 나오려고 아침 되게 조금 먹고 운동하고 왔어요.
5: 삶은 계란 두 개.
4: 저보다 다들 조금 드셨네.
1: 배고파.
4: 배고파요.

0: 자, 이제 시즌4의 첫 포문을 여는 두 게스트. 지금까지 생각하는 두 명 누굽니까? 아까 누구라고 얘기했잖아요.
1: 오정세 엄태구 씨?
0: 오정세 엄태구.
2: 네.
0: 눈앞에 있네요. 배우 두 분이 앉아계십니다. 자, 우양우.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우리 두 분.
2: 요리 보고 좋아. 그분을 모르겠네.
3: 윤희, 윤희.
4: 둘리 말고. 둘리 말고.
2: 어? 목소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4: 둘리 말고 윤희.
0: 둘리 말고 윤희. 말씀 아예 해주시네요. 오, 한 분은 웃고 계십니다.
2: 진짜 모르겠는데, 목소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엄태구 씨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더 굵으신데? 뮤지컬 배우 같으신데? 목소리가?
0: 오.
2: 자, 오정세 씨, 엄태구 씨? 오정세 씨, 엄태구 씨? 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0: 하나, 둘, 셋.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아, 내가 요알못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고 3억뷰라고 하니까 처음에 얘기를 유소영 씨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엄기준 씨 힌트를 요리부 목소리 봐도 둘리춤을 췄거든.
2: 뭐예요 근데?
0: 어? 윤희, 윤희 몰라? 어? 제 인생 최애 드라마는 바로 그 드라마입니다. 펜트하우스.
2: 아, 죄송합니다.
4: 아유, 아닙니다.
2: 우리 제가 뭐 안 봤어요, 작품을.
0: 아, 그래요? 예, 어쨌든 그 어색한 만남을 좀 뒤로 하고.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4: 아유, 예, 예,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 네.
0: 공복이시죠?
4: 그렇죠.
0: 예. 네. 뭐가 좀 땡기세요?
5: 사실은 그 두부두루치기 되게 먹고 싶은데 저번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0: 맞습니다.
5: 그래가지고.
0: 일단은 저희 오늘 전현무 계획이 아니라 시청자 계획으로 시청자들이 가라는 데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칼국수, 두부두루치기, 실비김치까지 드셨는데 네. 다음번에 오신다면 이 냉면도 꼭 드셔보세요.
5: 오? 오? 냉면?
0: 냉면 좋아합니까?
4: 아, 좋아하죠.
0: 뭐 무려 100년의 전통을 잇는 평양 뭐 냉면 맛집을 추천합니다. 뭐로 육수를 내고 고명도 뭐 고기를 잘게 찢어 얹어줘요.
2: 소고기?
0: 북한 냉면입니다.
2: 북한?
5: 꽝? 꽝?
2: 꽝만두 이런 거 없어요.
0: 정답!
5: 오, 맛있겠어요.
0: 그쵸?
2: 그게 대전에 있어요?
0: 대전에 있대요. 나도 이제 시청자 덕분에 알았어. 가봅시다.
5: 가시죠. 네. 자, 꽝냉면. 꽝냉면 맛있겠다.
0: 아, 냉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특히 배우들은.
4: 더위 없죠.
5: 네. 사실은 냉면 국물이 네. 가장 좋은 소주 안주잖아요.
0: 아,
5: 회장에도 제일 좋고.
0: 유수영 씨 음식 쪽으로 입 터지면은 네. 거의 해설가. 역사 뭐 이런 거 다 나와.
2: 아, 지난번에 같이 그 천하제빵 찍었을 때도 어. 제일 많이 아셔가지고 빵 쪽으로도.
0: 아, 아유. 너무 먹기만 하더라.
2: 아, 그걸 보셨어요? 보실 리가 없는데.
0: 여기가 저희가 섭외를 안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2: 아.
0: 이게 까일 수가 있어요.
4: 그럴 수 있군요. 맞다, 맞다, 맞다.
0: 맞아요. 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마음의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
2: 설마 저기예요?
0: 최영다.
2: 이야. 비주얼부터 들어오는 그 기운.
0: 네. 자, 전용 주차장 보세요. 맛집 인증이.
4: 아이고.
0: 통으로 씁니다.
2: 이야.
5: 오. 54년?
2: 신스 1954.
5: 와! 아니, 세상에.
0: 전쟁 끝나고 1년 됩니다.
5: 제1공화국 때네?
0: 그렇죠.
5: 진짜 옛날이네요.
0: 이승만 박사.
5: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됐어.
0: 그리고 와. 프로그램도 KBS 맛자랑 맛자랑 하는
2: 그런 프로그램 있었나요?
0: 있었어요.
4: 그렇죠.
5: 옛날에.
0: 어, 뭐야, 갑자기. 어, 뭐야, 갑자기. 어.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아니,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다니.
5: 환대를?
4: 너무 예상 밖인데.
0: 저희 네 명 식사하려고 왔는데 촬영이 가능할까요?
6: 빨리 해드릴게요. 빨리 해드릴게요.
0: 맛자랑 멋자랑이어서 전현무 계획으로 이제 바꿉시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맞으신다고요.
7: 안녕하세요.
8: 와, 너무 잘생겼다.
0: 유수영 씨, 엄기준 씨.
5: 안녕하세요.
0: 와. 와. 1대 박재록 선생님, 2대 박내섭 선생님.
2: 1920년에
0: 평양 모란봉 냉면입니다.
2: 아니, 여기는 식당이 아니라 박물관인데요.
0: 3대 때 이제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 대덕구 탄동면에 정착을 하셨네요.
2: 남한으로 피난 와서 그렇게 하셨구나.
0: 와, 진짜 역사네요, 여기.
1: 안녕하세요. 저는 100년째 사대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대째 며느리 윤선입니다. 일대는 평양에서 1920년대에 오란봉 냉면이라고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했어요. 저 1954년에 3대 시아버님이 개업했어요. 아버님 일사후퇴 때 잠깐 피난을 내려왔다가 혼자 호를 단신 여기에서 머물게 됐죠. 못 올라가시고 생계가 막연하니까 본인이 냉면을 만들어서 팔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북 냉면인데 명칭이 모란봉 냉면 쓸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이 숯을 팔아서 살던 동네였대요. 그래서 지역 이름 따서 만들었어요. 아버님 하시던 때도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멍석 깔아놓고 마당에서 맨날 지키고 손님들이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식사 뭐 드릴까요?
0: 아, 여기가 꽁냉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1: 맞아요.
0: 그게 제일 유명한 거죠?
1: 네, 유명해요.
2: 꽁냉면하고 그냥 물냉이 따로 있는데 뭐예요?
1: 아, 그죠. 그냥 물냉면은 닭육수에 동치미 육수 네. 들어가서 네. 되고요. 꽁냉면은 또 꽁육수만 또 따로 뽑아서.
0: 아, 다르겠네.
1: 면은 같지만 맛은 완전히 아, 달라요. 육수의 베이스가 달라서.
0: 그러면
1: 그렇죠. 평양에서부터 계속.
5: 아, 정통 평양의 꽁냉면.
0: 꽁이 있어요, 근데?
1: 예전에는 꽁을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육이 안 됐었으니까 아버님이 사냥해 오시는 거 이렇게 구해다가 겨울에만 했거든요.
0: 꽁 사냥을 하셔서.
1: 시스템이 좋아지니까 그 꽁 사육하는 데를 찾아서 농장에서 급냉해서 이제 받고 있어요.
0: 꽁을 받아요?
1: 네네.
0: 그럼 오늘 먹는 게 꽁이에요, 그럼?
1: 네, 그리고 꽁이 있어요.
0: 아, 꽁이 있네.
2: 꽁이 있어요.
1: 네. 네.
0: 또 꽁냉면 가야죠.
5: 꽁냉면. 네.
1: 꽁으로 내기.
0: 꽁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왕만두.
4: 맛있겠다.
0: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4: 너무 신난다.
0: 꽁냉면 먹어본 사람.
3: 처음이죠.
0: 못 드셔보셨어요? 네.
4: 저도 안 먹어봤어요. 네.
0: 와,
4: 처음이에요.
0: 진짜.
3: 저는 먹어본 것 같아요.
4: 꽁.
0: 꽁은 옛날에 유학할 때 북한 식당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2: 아, 저 고려 식당 이런 데서?
0: 네, 그 러시아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4: 꽁이 맛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잡아서.
0: 네?
4: 구워서.
0: 나보다 어리지 않아?
4: 그러니까 80년대 초반만 해도 저기 꽁이 지천에 있었어요. 뭐 김포 이런 데가 꽁이
0: 나도 살았던 시절 아니에요?
4: 네. 그때 양천리에 이런 데 가서 아버지는 공기총이 있어가지고 허가증도 다 있고 그래서 꽁을 잡아서 집에서 많이 구워 먹었어요.
0: 이제 영화를 보듯이 꽁을 네, 잡아서? 해서.
4: 꽁은 그 자기 영향만 다녀요. 그래서 똥을 싸놓고 그걸 중심으로 움직여서 똥을 발견하면 돼요. 똥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면은 언젠가 돌아오거든요. 어. 그리고 보통 빨리 기어다녀요. 잘 날지 않아요.
0: 아, 정말?
4: 잡을 수 있어요.
0: 대한민국 얘기예요?
4: 예, 예, 예.
2: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때 말고.
4: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0: 같이 피난 내려온 거 아니에요?
4: 아니, 꽁을 잡아서 이제 구워서 같이 먹었죠. 맛있어요.
0: 뭐 하는 사람?
3: 사극 한 편을 지금 듣고
0: 아, 이게 있어요? 진짜
4: 맛있어요.
0: 이야기꾼이야.
4: 떡볶이가 맛있어요.
6: 동치미.
0: 동치미. 아, 동치미인데.
2: 뭔 김치야?
1: 김장김치.
0: 김장김치.
1: 동치미. 밑반찬은 저희 가을에 담은 동치미 썰어서 드리고 김장김치 그렇게 두 가지 드리고 있어요. 가을에 저 한 달 동안

0: 맛있다.
1: 와.
2: 와.
1: 와.
2: 와. 독특하다 진짜. 맛있다.
0: 맛있다. 호불호가 없다. 진짜 맛있다.
2: 와. 와, 너무 부드러워. 두부네.
0: 고기가 진짜 조금 들었다.
2: 두부가 거의 80%. 맛있다.
3: 시집 와서 그렇게 큰 만두를 처음 봤어요. 그게 이북 만두래요. 엄청 크게 만들고 두부가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도 좋고 또 고소하다더라고요. 두부 많이 들어가서. 난 일단 숙주, 부추, 애호박, 파, 양파 한 12개? 10몇 개 들어가요.

0: 야, 만두 맛있다.
1: 인정?
0: 네, 맛있어요. 고기가 진짜 조금 들었다.
1: 그러니까, 두부가 다야.
0: 네. 맛있다.
2: 간이 되게 약하다.
1: 이북만두는 간이 거의 없어.
2: 소도 소가. 네.
0: 이 정도면 간이 있는 편이에요.
1: 맞아, 만두. 맞아.
0: 이거보다 더 싱거워요.
1: 그 저기 자수도 알죠? 거의 이북만두 파는 전문점인데 거긴 여기보다 간이 아예 없어.
0: 아니요, 아예 없죠.
1: 그냥 아무 맛도 안 나.
2: 아무 무맛.
1: 무맛.
0: 그게 한식의 특징이에요. 다른 재료들이 다 느껴지게 만드는 게. 그거를 하나의 소스로 뭉쳐지는 건 최근의 트렌드지. 원래 하나하나 보이게 만드는 게.
1: 이제 알겠지? AI세요? 수영 위키.
2: 아니 꽁 얘기하면 꽁 얘기하고 만두기 만두가 쩍쩍 나오고.
1: 장난 아니니까.
2: 신기한데요? 배우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1: 네.
2: 배우 한 분과 요리 연구가 한 분과.
1: 배우 한 분과 AI 한 분.
2: 네. AI 사용 안 하시죠? 다 아시니까 어차피.
1: AI를 수정해 주겠지.

0: 설명 드릴게요.
1: 이 위에 이게 꽁고기.
0: 네, 맞아요.
1: 특이하네. 이거는 이제 뭐예요? 메밀이에요?
0: 메밀이에요.
2: 와, 이건 너무 맛있겠다, 그냥.
1: 오. 진짜 진하겠다.

약간 고급진 맛, 육향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꿩육수는 그냥 꿩을 구워서 그건 정말 꿩만의 그냥 찐득한 맛이에요. 그다음에 가진 야채를 넣고 특히 비법은 잡내 없애느라고 저희가 고추씨를 좀 가미해서 거기다가 육수 부어서 이제 고명 올려서 제공하고 있죠. 면은 메밀면이 기본이고요. 메밀이 순메밀을 하면 저희가 뚝뚝 끊어지는 맛 때문에 밀가루 조금 들어가고 메밀가루 1대4, 7대3 정도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1분 40초 익히면 그 야들야들하고 윤기 짜르르 흐르는 면발이 되는 거죠.

0: 면아 맛있다. 면은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1: 더 냉정하네요.
0: 근데 오히려 좀 쫄깃한 식감이 훨씬 더 많은 팬층이 있어요.
1: 나 어우 난 면 좋은데?

0: 근데 먹을수록 맛있다.
1: 먹을 수 있네. 이게 평냉이 매운거 처음엔 몰랐는데 먹다 보면 계속 이렇게 땡기는?
0: 정말 스마트하게 타협한 것 같아요. 식감도 살리고 향도 살리고. 사실 100%는 호불호 있거든요.
2: 고기가 꽝인지 닭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1: 근데 꽝 대신 닭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지금 꽝으로 닭으로 이제 구분이 안 가요. 진짜 꽝인 거잖아 이게. 향이 좋은데 향이?
0: 향 있어요, 향 좋아요.
1: 꽝냉면이라서 약간 거부감 있었는데 막 그렇게 이질적이진 않네. 네,
0: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닭이 돼지라면 꽝은 소고기거든요. 안에 미오글로빈 수치가 달라요.
1: 뭐야?
0: 미오글로빈,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데 미오글로빈은 이제 근육 속에 있는 단백질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미오글로빈은 조금 더 철분을 많이 쥐고 있어요. 산소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운동량이 많은 꿩이나 이런 비둘기 이런 고기들은 빨갛죠. 오리도 빨갛죠.
1: 그렇죠.
0: 닭은 하얗죠. 가만히 가독이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맛이 진하죠. 상대적으로 닭고기에 비해서 육향이 훨씬 진하죠.
1: 대본을 따로 받으셨어요?
0: 아니요. 그냥 제가 이게 직업이니까.
1: 어디가 직업은 배우 아니에요? 제가 배우라고 듣고.
0: 아, 그렇구나. 그저께도 미국 가서 이런 얘기 하다 왔거든요. 이렇게 음식 얘기 설명하고.
1: 미국 가서요?
0: 그저께 이제 K-Expo가 LA에서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LA분들한테 한식 소개하고 음식 알려드리는.
1: 저희 둘이 따라온 것 같아요. 이수영 프로의 제트로인가? 이런 얘기는 기준이 형이 좀 쓰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동생이 제일 형이세요? 네. 아, 그래요?
0: 몇 살 차이 안 나요?
1: 아니, 그러니까 호모 형이 더 많지 않아? 아, 기준이 형님이세요. 아, 진짜요?
2: 아, 그럼.
0: 한 살 차이에요, 한 살 차이. 형, 어금니가 깨무시는데? 한 살 차이가 완전
1: 그러시지. 대형님인데, 큰 형님인데.
0: 두 살 차이.
1: 아유, 요즘 잘 드시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평냉집은 어디예요?
0: 저요? 저는 그때 의정부에. 그게 원정.
1: 저도 갔었어요.
0: 거기 파를 살짝 뿌려주는데
1: 맞아.
0: 이게 참 좋아요.
1: 맛있어.
0: 파를 살짝 그 파랑 섞이면서 뭔가 되게 재밌어요.
1: 의정부는 간이 훨씬 없어요. 근데 그 평양에서도 이제 식초, 면 들어서 식초 이렇게 뿌려 먹는다고 하는데.
0: 그래요? 몰라요.
1: 그렇대요. 옥류관에서도. 들어가지고 식초 뿌려서 쭉 먹는다 하더라고요.
3: 뿌려 먹을까요? 그럼
1: 먹을까?
0: 한번 해볼까요?
1: 아니 뭐 저도 뭐 옥류관을 다녀온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종업원이 설명을 해줬대요. 버저리 평양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어 먹습니다.
0: 지지 않습니까? 많이 식어. 아 그대로?
1: 너무 많이 뿌렸어요. 아니 너무 많이 뿌렸어요. 이거는 벌칙이에요. 적당히 적당히.
0: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1: 너무 많이 뿌렸어요. 적당히 뿌려.
0: 조금 맛있게 꽝고기를 얹어서 한 입을.
1: 미오글로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미오글로 많이 쪽으로.
1: 미오글 넘쳐 흐르네요.
0: 너무 많이. 괜찮아요. 좀 많은데.
1: 역시 다르다 달라. 그렇지. 그 정도 딱 좋아. 맛이 아예 달라지는데. 훨씬 맛있어요? 이게 냄새?
0: 소개냉면. 약간 그 맛이 나요.
1: 굿.
0: 겨자가 톡 치니까 다른 음식이에요. 맞잖아요.
1: 거저 평양에서 그리 먹습니다.
0: 평양 스타일.

0: 겨자가.
1: 겨자가?
0: 겨자가 좀 겨자.
1: 겨자. 겨자 맛있어.
2: 형님, 이거보다 여러분 너무
1: 맛있어.
2: 네, 맞아요.
1: 그 식초 뿌리면 약간 면이 쫄깃해진대요. 이거네. 그지 맛있지? 이거 혁명이다. 아예 다른 맛이고 맛있어. 이게 계속 먹을 때 물릴 때쯤 이걸 같이 먹는 게 맛있네. 맛있네. 저희가 엄청나게 대단한 게 김일성도 맛보고 갔다는.
0: 아?
1: 왜 써있어? 기사에.
0: 어디?
1: 그러니까 북에서 1대 사장님 버전의 냉면을 먹은 거야.
0: 와.
1: 김일성. 그러니까 요 레시피들.
3: 어, 맞아요. 아버님 모란봉 냉면 할 때 김일성 부자가 냉면 먹으러 왔다고 본인이 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 사실은 와 되게 재밌다. 고종이 제일 좋아했던 게 냉면이거든요. 배를 잔뜩 올린 냉면. 고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냉면 위에 배를 동그랗게 깔아요. 십자 모양으로 고기를 깔고. 고종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1: 집에서 박하선 씨가 대화 잘 안 하세요.
0: 시끄럽다.
1: 여기서 안 받아줘. 시끄럽다.
0: 시끄러워.
1: 내가 박하선 씨 성격을 좀 알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
4: 안 좋아하죠.
1: 아빠 자녀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4: 안 좋아해.
5: 안 좋아할 것 같은데.
1: 아니 아빠가 이야기꾼인데.
4: 이런 아니야. 이야기는 저기 그 음식 평론가 분들이나 요리사 분들 빼고는 안 좋아해요.
1: 그러니까 집에서 말을 못 하니까 밖에서 푸는 거야.
0: 아.
1: 자 일단은 저 두 분이 네. 저희.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작품 때문에 나왔다고 설명을 했는데
4: 엄신민법 유명하잖아요.
1: 네? 엄유민법?
4: 엄유민법.
1: 엄신은 누구예요? 엄유민법.
6: 신성우일 때는 엄신민법이고요. 아. 유진생일 때는 엄유민법.
1: 아, 엄유민법 알아요?
5: 법이요? 장가설류 같은 거죠?
1: 장가설류야, 장가설류. 아. 장가설류 모르죠?
4: 어, 몰라요.
1: 아, 몰라요?
4: 몰라요.
1: 장가설류 몰라요?
4: 몰라요.
1: 여봐, 여봐, 아, MG 아니잖아.
5: 진짜 장가설류를
4: 저를 MG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0: 지금 또 이제 뮤지컬을 새로 같이 하고 있어요. 아,
1: 두 분이 네. 어떤
0: 그날들이라고요? 김광석 씨 노래로 이루어진.
1: 우리나라에서 만든 창작 뮤지컬.
0: 네, 창작 뮤지컬. 일단 저희는 같은 역할이에요. 같은 역할이에요.
1: 더블 캐스팅. 네. 아, 그럼 못 만나는 거네요.
0: 무대 위에서는 못 만나죠. 네. 아,
1: 근데 노래는 다 김광석 씨.
0: 맞아요.
1: 노래.
0: 그래서 아는 노래라서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뮤지컬 네. 넘버를 모르시면 사실
1: 어렵긴
0: 좋아도 하죠. 뭔지 잘 모르잖아요. 가사 잘 안 들리고 처음 볼 때는.
1: 맞아.
0: 근데 아는 노래고 아는 가사이기 때문에
2: 멋있는
0: 더 와닿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두 번 보시면 더 재밌어요.
1: 두 버전으로.
2: 그러네요.
1: 두 번 봐야겠네요. 자, 이제 한 끼 더 가능하시죠?
0: 그럼요.
3: 아, 지금 가능합니다.
0: 에피타이저?
3: 네. 오.
1: 네, 에피타이저죠. 또 시청자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유묵의 애청자입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풍진 식당을 추천합니다.
0: 풍진?
1: 저는 제가 대전을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인데요. 아마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이만한 고깃집은 찾기 힘들 거예요. 한우 구이집이고 와. 여러 부위 중 특히 이 부분이 진짜 맛있습니다. 전국 어딜 가도 이 부위만큼 여기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다른 고깃집에선 볼 수 없는 특별한 탕이 있어서 한우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맛보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대전 가시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 시청자분, 정말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2: 아, 나는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
1: 아니야. 요리 보고 조리 봐도가 힌트였어요. 아니 근데 여기 이 식당은 엄기준 씨 추천
3: 네네.
1: 식당인데 얼마나 자주 가신 거예요?
3: 저는 근처만 오면 거기 일단 무조건 갑니다.
1: 아, 그 정도예요?
3: 네네. 이제 충청 덕분에만 오면 무조건 들렸다 이제.
1: 대전이 아니요.
3: 네.
1: 그 정도로 맛있어요.
3: 저는 그 딱 그 부위 하나만 먹기 위해서 그 집을 가요.
1: 와. 섭외는 100% 되겠네요.
3: 가봐야 할 것 같은데.
1: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3: 네.
1: 갑시다.
3: 그래서 맛있겠다.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준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 또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0: 한국과 프랑스가 더 깊이 연결되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미래 세대들은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1: Respectueux de la souveraineté et de l'indépendance de l'ami et qui ont une même vision de l'avenir. C'est ce qui lie la Corée et la France et c'est ce qui fait que le désordre ambiant accélère la conviction que nous avons de devoir et de vouloir travailler l'un avec l'autre.

0: It's time for Brunch Club, where we meet people making headlines. Now, with wine, they have sommeliers, and for coffee, there's baristas. And even with rice, something Koreans eat every day, we have an expert. Today, we're joined by Korea's first rice curator and the man behind local 정미소, Kim Dong-gyu. Hello and welcome.
1: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My name is Kim Dong-gyu. I am CEO of 동네 정미소.
0: Nice to meet you. But you said rice to meet you, right?
1: Rice to meet you.
0: Oh, what a funny pun right there.
1: Thank you.
0: Instead of saying nice to meet you, he said rice to meet you. And in Korea, we often say, ah, 밥 먹자, you know? It's a way of saying, oh, it's good to see you. Oh, what a sensible way of putting that. All right. Well, rice curator is such an interesting job. Could you tell us what you do? 쌀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참 신선하게 들리거든요. 평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쉽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쌀도 커피처럼 와인처럼 즐기자는 게 저희 슬로건이고요.
0: Ah, so the slogan would be let's enjoy rice just like wine and coffee.
1: 네, 다양한 쌀 품종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쌀 소포장 패키지 판매하면서 함께 쌀 관련된 교육이나 체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0: Oh, okay. So they also sell a few variety of rice in small packages, helping people understand the different varieties of rice. And they also provide education programs to raise the understanding of rice for the public. Okay. Well, I'm curious what a rice curator eats at home, you know? What kind of rice did you have this morning?
2: 쌀 큐레이터의 집밥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품종의 쌀로 밥을 지어 드셨나요?
1: 네, 오늘 아침에는 커피와 빵을 먹었고요.
0: 네, 반전이네요. 네. So this morning he did not have rice. 네. He had bread and coffee.
1: 네, 네. 어제 저녁에 이쁜 아름다운 솥에다가 네. 올해 나온 햅쌀 중에 이제 오대쌀이라는 품종으로 이제 집에서 맛있는 밥을 해 먹었습니다.
0: Oh, so last night he did have rice in a very nice pot, and it was a newly harvested rice called 오대 rice. Oh, 그렇군요. 오대쌀. All right. Well, when you eat rice at other restaurants, you know, does your professional instinct kick in?
2: 혹시 다른 식당의 밥을 먹거나 할 때 나오는 직업병 같은 게 있을까요?
1: 네, 당연히 식당 가면 그 쌀 포장지를 유심히 지켜보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밥맛에 좀 엄격한 편입니다.
0: So when he goes to restaurants and has rice, he takes a look at the packaging of the rice that the restaurant uses, and he is pretty picky with the taste of the rice he has at restaurants.
1: 그래서 이제 네. 전기밥솥에 하는지 압력밥솥에 하는지 네. 또 온장고가 있는지 이런 걸 유심히 보고요.
0: 네.
1: 밥의 색깔 냄새, 모양새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아 대략 어떤 밥맛이 나올지 상상을 대곤합니다.
0: 네. So he even looks at what rice cooker the restaurant uses, just an electronic one or a pressurized one, and he also takes a look at the smell, the color, and the shape of the rice, and he's able to predict how the rice, the cooked rice, would taste later on. What an expert.
2: 전문가는 역시 다르네요.
0: All right, well, let's now go into the talk with some keywords.
2: 이제 지금부터 키워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대표님께서 오픈해 주시겠어요?
1: 짜잔.
0: All right. The first keyword is taste. Yes, and Koreans, you know, they're really serious about rice.
2: 한국인들이 밥에 정말 진심이잖아요. 전문가가 보실 때 진짜 밥맛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아무래도 쌀이겠죠?
0: So it's rice that really is the biggest factor that determines how good a cooked rice tastes, right?
1: 네. 좋은 쌀이 좋은 밥을 만들고 좋은 밥이 좋은 삶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0: 아.
1: 그래서 무엇보다 좋은 네. 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so from good rice comes a good cooked rice, and from a good cooked rice comes a good life. So that is why the rice plant and crop itself is really important. Well, when did you first become so passionate about rice like this?
2: 대표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쌀에 진심이 되셨을까요?
1: 대학 시절에 이제 농촌에 봉사 활동과는 활동도 많이 했고요.
2: 네.
1: 그다음에 동네 정미소 창업 전에는 이제 도시 농업 이런 쪽도 활동을 했는데
2: 아.
1: 무엇보다 이제 일본의 쌀 문화를 알게 되면서
2: 네.
1: 한국도 주식인 쌀을 좀 새롭게 접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Oh, so back in his university days, he did go for volunteer works in the rural areas, and also before he became the CEO of local 정미소 or 동네 정미소, he did do some work in like city agriculture. But most importantly, after he found out about the rice culture in Japan, he thought, you know what, Korea also eats rice as a staple food, and we need to change the perspective. Toward it here in our country as well. All right. Well, you must have studied rice quite extensively then. 쌀에 대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네. 근데 대학 시절에는 네. 전공은 정치 외교학과를 나왔고요.
2: 또 반전이네요.
1: 네. 근데 최근에 쌀에 관심이 있으면서 이제 일본의 밥 소믈리에 자격증도 취득하고 쌀에 대한 공부는 뭐 생산자들 그다음에 전문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0: Ah, so back in his university, he actually didn't major in rice or agriculture at all. He studied politics, in fact, and diplomatics. But he did receive the rice sommelier certificate in Japan. But I wonder, what do you have to study to receive that?
2: 방금 밥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셨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공부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1: 밥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쌀 품종, 그다음에 맛있게 밥하는 방법, 쌀을 보관하는 방법,
2: 네.
1: 도정하는 방법, 그리고 밥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이런 이제 이론적인 공부도 하고요.
2: 네.
1: 밥맛을 비교하는 이런 식미 테스트 과정도 있습니다.
0: So you would have to learn all the different varieties, how to cook good rice as well, and how to keep them, preserve them, and how to mill them, and healthy ways of eating rice. And you also have to go through a test where you differentiate between the tastes of different rice as well. What part about studying overseas?
2: 공부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가요? 그리고 또 유학을 일본에서 하신 걸까요?
1: 아닙니다. 유학은 아, 네. 아니고
2: 네네.
1: 그러니까 그 시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1: 그 자격증을 취득하러 네. 한국어 한국에서 이제 쌀 관련된 공부를 하고
2: 네.
1: 시험을 일본에 가서 보는
2: 아, 그럼 그런 시험은 그리고. 일본어로
1: 예 시험은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2: 네.
1: 강사 선생님은 이제 빨간색을 예,

0: 체크해 주십니다.
1: 아, 그럼 너무 대단하시네요. 네. 일본어로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셨다니. 네. So he did not actually study abroad in Japan, but after he found out that there is this certificate as the rice sommelier in Japan, he studied really hard and took the test in Japan. And his teacher taught him only the tips, you know. So even though it was held in Japanese, he was able to pass it and receive the certificate. How great of him. How many varieties today? 현재 대한민국의 쌀 품종은 몇 가지나 되나요, 대표님?
0: 공식적으로는 300종 조선시대 네. 때 키웠던 기록에 보면 1451종류의 토종벼라는 네. 트래디셔널 라이스도 있습니다.
1: So 300 varieties of rice in the country, in Korea. Historical records from the Joseon Dynasty, there were 1,401 different varieties of traditional rice. Wow, that is a lot. Well, do different varieties really taste and feel that different?
2: 품종마다 맛이나 식감이 진짜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0: 맛 차이가 나듯이 쌀도 당연히 품종 또 어떻게 생산했는지 네.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따라서 맛의 차이는 납니다.
1: So you know how wine and coffee, they have different tastes depending on the varieties, right? Rice is the same too. Where it was produced and what variety it is, how it was preserved, all matters when it comes to determining the taste. So they do definitely tastes different. Well, rice is also a staple in Japan and also in Southeast Asia. But what makes Korean rice unique?
2: 일본 동남아시아에서도 주식이 쌀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 쌀의 특유의 매력은 뭘까요?
0: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먹는 품종이 이제 긴 롱그레인 장립종이라는 쌀이고. 네. 이거는 좀 찰기가 덜한 품종이고요. 이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좀 아래쪽에 아시아 쪽에는 이제 단잎종 좀 키가 작은 쌀을 먹습니다. 이 쌀은 찰기가 있고 좀 단맛이 강한 편입니다.
1: So if you take a look at Southeast Asia, their rice has long grains. So the rice shape itself is longer than what we eat in Japan and here in Korea, which are shorter grains. So the long grains are less sticky or glutinous, and the shorter ones are more glutinous. When buying rice, what's one thing consumers should always check then?
2: 쌀을 고를 때 소비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 중에 이것만큼은 꼭 확인해라 하는 게 있을까요?
0: 네, 쌀도 기초가 중요한데요. 품종,
2: 네.
0: 쌀의 이름이죠.
1: 네, variety.
0: 예, 생산년도.
1: When it was produced. 예.
0: 도정 일자.
1: 네, the date of when it was milled.
0: 생산자. 이런 정도는 꼭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1: Okay. So the basics are really important. The variety, the year of when it was produced, the date when it was milled, and the producer, like I said. Well, what is the year of the production of the rice that we have to buy then?
2: 그럼 생산년도가 언제인 거를 우리가 사야 되는 거죠?
0: 햅쌀. 그러니까 이제 26년이니까 올해 생산한 쌀이 이제 맛있겠죠.
1: 아, 네. So newly harvested rice is always the nicest one. So it's 2026 right now, right? So rice that was produced this year would be the best.
2: 그럼 도정 일자는요? What about the milled date?
0: 커피도 로스팅한 지 2주 정도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네네. 쌀도 2주 정도가 가장 맛있습니다.
1: So even with rice, you know how they say with coffee, coffee that was roasted 2 weeks ago is the best in terms of its taste, right? It's the same with rice too. So if it was milled 2 weeks ago, then that would have the best taste.
2: 그럼 쌀을 많이 사두고 다 먹지 못하면 이게 점점 맛이 떨어지는 거겠네요.
0: 맞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서 보관하지 마시고 네. 대략 넉넉하게 한 달 정도 소비하는 양을 구입해서 드시는 게 신선한 쌀을 먹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So it's not a wise way to buy a lot of rice, keep it and have it for like years and years, but just buy a bit of rice, like

0: small portion that you can have within a month to keep that freshness of the rice. What a great tip. All right, well, I thought food pairing was just for wine, but apparently different rice works better for different dishes as well, like stews or fried rice. So what is the difference then? 와인만 음식 페어링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밥도 찌개냐 혹은 볶음밥이냐에 따라서 잘 어울리는 밥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그 차이가 뭐죠?
1: 네, 쌀도 페어링이 가능하고요.
0: 네.
1: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슬고슬한 밥하고 잘 어울립니다.
0: 아.
1: 식감이 살아있도록.
0: 네. So with fried rice, it's good to cook it with rice that has that texture, rougher taste, texture.
1: 그러니까 파스타에 알단테가 있는 것처럼 쌀도 국밥이나 볶음밥, 스시 같은 쌀은 고슬고슬한 품종이 좋습니다.
0: So even with pasta, you know, they have like al dente, right? So for fried rice, you have to make sure that it's not too cooked, overcooked. They have rice kinds that are just right in terms of its texture. All right.
1: 네, 네. 찌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단짠 단짠을 경험하려면 네. 좀 부드럽고 단맛이 강한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아, and with jjigae or stews, if you want to experience that sweet and salty 단짠 that Koreans love, it's better to choose rice that is soft and a little sweet as well, sweeter. 아, 고슬고슬한 쌀은 그러면 어떤 지역 거를 사야 되는 거죠? 볶음밥용.
1: 대표적인 게 네. 이제 신동진이라는 품종이 좀 단단한 식감과 쌀알이 크고 밥도 좀 물량을 조절해서 고슬고슬하게 짓는 게 좋습니다.
0: 아, so if you want to cook rice for fried rice, he recommended rice from 신동진, okay? Which is hard and the shape of the rice is bigger than average and you can decide like how much water to put in to cook the best rice for fried rice. What about the rice for 찌개 then? 그럼 찌개에 어울리는 단쌀은 어느 지역에서 사야 되죠?
1: 한국의 많은 품종이 이제 찌개,
0: 아.
1: 그러니까 백반에 잘 어울립니다.
0: 아, 네.
1: 그래서 뭐 삼광이라든지
0: 네.
1: 참드림이라든지 이런 품종이 부드럽고 좀 단맛이 강한 품종입니다.
0: Oh, so most rice that we produce here in Korea go well with like jjigae and Korean dishes, but he recommended ones from samgwang and chamdeurim, which tend to be soft and sweet as well. Wow, we're learning a lot today.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
1: 네.
0: All right, well, many foreigners are surprised that Koreans have rice cookers made especially for cooking rice. But they're not always easy to find overseas. So what tip would you give them, even if they don't have expensive rice cookers?
2: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게 밥을 짓는 전용 밥솥이 있다라는 점에 놀라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 전용 밥솥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비싼 밥솥이 없더라도 이거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다 하는 초간단 팁 있을까요?
1: 네, 기초적인 갓 도정한 쌀이 좋은데
0: 네.
1: 그런 게 좀 어렵다면 30분 정도 쌀을 불리고
0: 아.
1: 그리고 참기름 같은 오일을 한 방울 떠뜨려서
0: 네.
1: 쌀을 코팅해서 지으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Alright, so of course the freshness of the rice would be really important and he recommended having rice that was milled 2 weeks ago because that tastes the best, right? But if you can't do that, then put your rice in water for about 30 minutes so it swells and when you cook it, do try and add some oil such as the sesame oil to coat the rice and it will make it taste better. All right, try that out, Crunchers, if you like rice. All right, well, it's time for a song then, recommended by our guests. What did you choose for us today?
2: 이쯤에서 대표님이 들려주신 추천곡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노래 골라주셨을까요?
1: 네, 사란토레 무게라는 노래를 신청하고요.
2: 네.
1: 이 노래는 쌀 한 톨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그런 의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2: 오늘과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네요.
0: So this is titled The Weight of a Rice Grain, and he chose this particular song because the lyrics explain how the whole universe is within a little grain of rice. Doesn't it suit so well with today's talk? Well, here is Kim Dong-kyu's pick once again, 사랑토래북의 The Weight of a Rice Grain. It's by Hong Sun-kwan. We'll be back with more Brunch Club after the song. Stay tuned.

0: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사람토래 무게, The Weight of a Rice Grain by Hong Sun-kwan. Now, before we jump into our next keyword and story, I've got a quick announcement for you all. TalkTalk Korea 2026, the global content contest, is open. So do share your My First K-Culture moment through video, photo book, drawing, and illustration, or even writing. We have a total prize of $26,400, and the best entry across all four categories will receiv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So do join TalkTalk Korea 2026 right now. All right, with that, we'll open up the second keyword on Brunch Club.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제가 네. 오픈해 보겠습니다. 오, 짜잔! Now the second keyword is 정미소. And for our crunchers, a 정미소 is in fact a place where rice is milled. 우리 크런처들을 위해 정미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쌀을 도정하는 장소잖아요. So you also run your own specialty rice shop. What made you decide to open it? 대표님께서도 쌀 편집숍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게를 운영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 이제 저도 먹는 거에 진심인데 한 10년 전에 일본의 쌀 문화를 알게 되고 일본의 이제 아코메야라는 대표적인 쌀 편집숍을 방문하면서부터 동네 정미소를 창업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 아, okay. So he's always serious about eating too, okay? But 10 years ago, he visited Japan and he got to know about the rice culture there. And he went to this specialty rice shop called Akomeya. And that's when he decided, I want to make a Korean specialty rice shop as well. 네, 그럼 그때 이제 결심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영감을 얻으셨던 네네. 거겠네요. Oh, 네. All right. So that's what motivated him to create his own 동네 정미소. Well, what do you sell and how does the shop work? 그럼 여기서는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고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1: 네, 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소포장 패키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0: All right. So first of all, he sells different varieties of rice in small packages in order to raise the interest and awareness of different kinds of rice.
1: 네. 캔 쌀 패키지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품종을 진공 포장으로 샘플러로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골드바 패키지라고 와. 황금을 선물하는 느낌을 주는 패키지 그리고 집에서 이제 정기 구독 네. 2주에 한 번씩 다양한 쌀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0: Oh, all right. He also sells different varieties of rice in cans, can packages, and there are also smaller samples. And recently, he released a gold bar version. So it feels like you're giving a gift of gold bars, but inside there's rice grains. And he also started a subscription service where you can receive rice in every 2 weeks. All right. Well,
1: 네, 최근에는 네. MBTI 그다음에 12가지 띠하고도 이제 디자인을 연결해서 네. 쌀에 대한 좀 관심이나 재미를 좀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0: Oh, and recently he even released versions that incorporate MBTIs and the 12 different zodiac signs that we have in order to raise the interest of the public towards rice. 그럼 MBTI별로 쌀을 추천을 해주시는 그런
1: 맞습니다.
0: 형식일까요?
1: 네. 영문 이니셜 8자 MBTI를 네. 8가지 쌀 품종하고
0: 와, 매칭을.
1: 매칭해서 이제 자기 MBTI에 맞게 이제 그렇게 선물도 하고 네. 할 수 있도록
0: 너무 하고 재밌는데요. 네. Oh, okay. So with MBTIs, you know how there are 8 different English alphabets, right? And he matches them with different 8 different kinds of Korean rice and you can gift the rice, the right type of rice to the person with that type of MBTI. Isn't it fun? Okay, and that's the same with the 12 zodiac signs as well. Well, Koreans are used to seeing rice as a basic necessity, you know, that should be bought as cheaply as possible. What was the hardest stereotype to break when trying to show people that rice can also be about personal taste and preference? 사실 한국인들에게 쌀은 최저가로 사야 하는 단순 생필품 화장품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 익숙함을 깨고 취향의 영역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가장 깨기 힘들었던 편견은 뭐였나요?
1: 네, 쌀 소비 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일단 쌀은 값이 싸야 된다.
0: 네.
1: 그리고 밥맛은 거기서 거기다.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무관심한 게 가장 좀 깨는 게 어려웠습니다.
0: Alright. So there were a few stereotypes. First of all, like I said, people think rice should be as cheap as possible. And secondly, they say, oh, rice, they're all the same rice. They would pretty much taste the same. You know, they don't know the difference. And also because it's just so easily affordable, people just don't have much interest in it. They're very disinterested in rice. And that's the prejudice and stereotype that was really hard to break. Well, one of our crunchers, Crash Override 332, is saying, rice has always been very basic to me. However, I've really liked basmati rice. Oh, I wonder where that rice is from. Apparently, it's from South Asia. Oh, 저희 크런처 중 한 분이 이제 쌀은 항상 가장 기본적인 음식 중 하나여서 그냥 뭐 무관심처럼 이렇게 항상 정말 기본적인 거였다라고 했는데 이 바스마티라는 품종은 항상 좋아했다라고 하네요. 네네. 남아시아 지역의 네네. 품종. 어떤가요?
1: 그게
0: 이 품종은?
1: 아마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제 장립종 쌀도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 자스민처럼 향기 나는 쌀도 있고,
0: 네.
1: 이게 다 이제 찰기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찹쌀에 가까운 이제 품종도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좀 프리미엄 품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Oh, okay. So the basmati rice, the one that Crash Override you asked, is actually one of the premium varieties of rice in Southeast Asia, which is why I guess you liked it pretty much. Well, moving on to the next question then. Your approach may have seemed unfamiliar at first, but I imagine many customers come back because they remember how good rice was. 처음에는 대표 님과 운영 방식을 낯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쌀 맛을 못 잊고 다시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가요?
1: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쌀 관련된 교육을 하고 네. 이제 그걸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0: 네.
1: 쌀 품종부터 이제 도정 일자 또 밥을 어떻게 해서 맛있는 게 먹는지 이런 걸 이제 아시면
0: 네.
1: 금방 변화가 생깁니다.
0: So after they learn about the different varieties, when the rice has to be milled, like the best date of milling, and how to cook rice better, once they get to know that and taste the difference of the rice, they always come back to find that taste again. Well, since you eat such good rice all the time, has it made you very picky about rice, I guess? 이렇게 좋은 쌀들만 드시니까 어지간한 맛은 성에 안 차실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뭐 쌀에 대해 밥에 대해서 엄격하기는 한데
0: 네.
1: 가끔 이제 어떤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이냐는 질문을 받는데요.
0: 네, okay. So he is quite picky when it comes to tasting rice, and he is often asked what rice has the best taste. 네.
1: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배고플 때 먹는 밥,
0: 네. 네,
1: 남이 해주는 밥, 남이 사주는 밥이 가장 맛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정말 맞는 말이네요. 네, 네. When he gets that question, he tells people, first of all, rice that you eat when you're hungry. Secondly, rice that other people cook for you. And thirdly, rice that other people buy for you are the best tasting rice. All right. Well, I imagine you've put a lot of effort into finding truly good rice, also for your specialty shop. 좋은 쌀을 찾아다니기 위해 대표님께서 엄청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발품도 많이 파시고 여기저기 다니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1: 네. 그 일본뿐만 아니라 뭐 대만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최근에는 유럽 까지 이제 와. 쌀 투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네. 좀 쌀 공부도 다니고요.
0: 네. 네.
1: 당연히 이제 국내에도 이제 저보다 더 훌륭하게 현장에서 이제 쌀 관련된 생산도 하시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 찾아가서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0: So he's gone on a rice tour, as he puts it, experiencing rice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Japan and even Taiwan. And recently, he's also been to Europe as well. And he meets different producers within Korea that produce rice, and he's studied a lot from them as well through traveling. Well, you're bringing rice grown through farmers' hard work to your customers through your shop. What's one principle you never compromise on when it comes to, I guess, rice? 농민분들의 땀방울이 담긴 벼를 가져와서 손님들에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네. 이 편집숍에서 쌀을 다루면서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하는 대표님만의 원칙이 있을까요?
1: 원칙보다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건 저는 이제 농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쌀값을 드려야 되고 네.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밥맛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So simply put, 네. he thinks he has to pay the right price for the farmers who cultivate rice, and to the consumers, he has to give the right rice taste is the basics. 네. 네.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네, 또 네. 기본적인 원칙이네요. 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네. All right. Well, what's one major misconception people in cities have about Korean rice or rice farmers? Then 도시 사람들이 우리 쌀이나 농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면 하나만 꼽아 주시겠어요?
1: 한국에서 공깃밥이 1,000원입니다.
0: 네.
1: 몇십 년째 1,000원입니다. 네. 왜 공깃밥은 1,000원일지가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0: So he wants to throw this question to all the consumers, just people out there. You know, when you go to restaurants, when you want a bowl of cooked rice, it's 1,000 won. But for decades, years and years, it's been 1,000 won, not increasing.
1: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쌀값을 드릴 수 없고 반대로 소비자들이 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문화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All right. So because of that, it's just the same price for all these long years. You can't pay the right price to the farmers, and thus the consumers can't also experience better quality rice. And he believes this should change the perception and culture towards rice here in the country. Well, before we move on to the third keyword, let's take another music break and take a listen to another song. Here is Bingo by Hui. Stay tuned.

0: 디저트나 다른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겁니다.
1: 아, 정말. Just to say that it's not because of the rice that you are becoming obese. Rice has no sin. It did not do anything wrong. It's because people get obese and gain weight because they have other foods too much, like desserts and sweets. All right, well, a lot of people are also too busy to eat proper meals, though, which is true. What do you think is the first step toward treating yourself with care? 그리고 너무 바빠서 또 식사를 잘 못 챙기는 분들이 현대인들 중에 많잖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나 자신을 정성껏 대접한다는 건 어떤 것에서 시작할까요?
0: 네, 저도 이제 그 제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면 이제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직접 맛있는 밥을 짓거나 네. 또는 맛있는 밥을 찾아가서 함께 먹는 그 시간이 저 스스로에게 대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So he believes the first step toward treating yourself with care would be to have good rice with people you like. You can cook it at home or go to a restaurant that serves good rice or good food. Go there and spend some time having that great food with the people you love. And that's where self-care really starts. Well, when you personally want to treat yourself, is there a particular rice or dish you reach for? 인간 김동규가 나 자신에게 대접하고 싶을 때 먹는 쌀이나 음식이 있을까요?
0: 네, 저는 힘들 때 네. 한국인의 대표 소울푸드 순댓국을 찾습니다.
1: 아,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순댓국. All right, so Mr. Kim said his soul food, the go-to food that he would find when he's feeling a little drained and tired is 순댓국. I wonder what your soul foods are, Crunchers. Well, 순댓국 is where you have rice inside the stew with 순대, you know, Korean sausages, and it's just so good. But I wonder how he finds it good. 우리 크런처들 외국인들에게 순대국밥의 매력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왜 소울푸드인가요?
0: 뭐라 그럴까? 값싼 가격에 다양한 돼지고기의 여러 부위를 먹을 수 있고 네. 무엇보다 이제 저는 순대국과 잘 어울리는 밥을 만났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1: Oh, okay. So with 순대국밥, you have different parts of the pig inside the soup, which you can enjoy. And mostly, if you have it with good rice, then it's just the best pairing, and which is why it's his soul food. Well, what about the rice that you find?
2: 특별히 먹는 쌀이나 제일 좋아하는 쌀은 그럼 뭔가요?
0: 저는 네. 다양한 품종의 쌀로 밥을 먹는 걸 좋아하죠.
1: 네네네.
0: 한 품종을 좋아하기보다는 그래서 밥맛을 비교하거나 네. 아, 이 쌀로 밥을 하면 어떤 음식하고 잘 어울릴지 이런 네. 걸 좀 찾아가는 게 저는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1: 아, 네. So instead of liking one favorite rice, he likes trying out different varieties. And he likes comparing the tastes of different rice and he likes exploring them as well. 네, 좋습니다. 네. All right, well, these days, with instant rice and food delivery, we often have no idea where our food comes from or how it was produced.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to know the origin and variety of the rice you're eating? 요즘은 즉석밥도 있고 또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다 보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전혀 모르고 살잖아요. 쌀 한 톨의 산지와 품종을 알고 챙겨 먹는다는 게 어떤 차이를 만들죠?
0: 그러니까 제가 쌀도 커피처럼 와인처럼 즐기자고 하는데요.
1: 네.
0: 와인에 테루아가 있습니다. 품종, 네. 지역, 네. 기후, 재배 방식까지. 쌀도 저는 그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So Mr. Kim thinks we have to be able to enjoy different kinds of rice just like we enjoy wine and coffee. And it depends on the variety, the origin, and the weather, the environment as well, and the production method. Depending on all those four different things, the taste of rice is different, and we should really learn that, understand that, and be able to enjoy the different kinds of rice. Well, I imagine you've changed quite a bit since you first started working with rice. How has being a rice curator changed you as a person?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준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 또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0: 한국과 프랑스가 더 깊이 연결되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미래 세대들은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1: Respectueux de la souveraineté et de l'indépendance de l'ami et qui ont une même vision de l'avenir. C'est ce qui lie la Corée et la France et c'est ce qui fait que le désordre ambiant accélère la conviction que nous avons de devoir et de vouloir travailler l'un avec l'autre.

0: 뭐 여기 여기예요? 뭐야? 길거리인가? 우리 인터뷰해요?
1: 잠깐.
0: 이게 뭐예요? 어디야? 여기 어딘데?
2: 아이유씨가 그때 이너뷰티 얘기하셨었잖아요.
3: 네네네.
2: 요즘은 좀 이너뷰티도 속도 잘 관리해야지 뷰티가 채워지는 거.
3: 케이프 케이프드구나 그래서.
0: 뭐 케이프드에 뭐 그러셨어?
3: 건강식.
0: 건강식?
2: 일단 어딘지 한번 가서 보시죠.
0: 어, 네. 오, 뷰티의 신. 뭐야?
2: 거기 가는 건 아니고요.
3: 아, 아니야?
0: 나랑 뷰티? 뭐야?
3: 아,
0: 한의원. 아, 한의원. 한의원?
3: 아, 이런 거 해야 돼요.
0: 아, 근데 맞아. 화병. 화가 많아.
3: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거 이게 시작이다.
0: 진짜 좋아. 이거 하고
3: 야.
0: 성장 클리닉. 나 아직 키가 좀 더 크고 싶어.
3: 피디님 이거 돼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네, 오늘 뷰티 체험하러 오셨죠?
0: 네네.
5: 앉아주십니다.
3: 예.
5: 오늘 뷰티인데 한의원 오셨다고 하셔서 좀 놀라셨죠?
4: 놀랐어요. 네, 맞아요. 예.
5: 오늘 저희가 뷰티 중에서 이제 팔체질 검사를 통해서 뷰티를 조금 체험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3: 소영이?
5: 팔체질 들어보셨을까요?
3: 아니,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5: 처음 들어보세요.
0: 저 처음이에요.

0: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분은 뭐 간의 기운이 셀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신장 기운이 셀 수도 있고 네. 그 갖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강한 오장육부 약한 오장육부 그거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네. 그런 거를 찾아드리는 게 팔체질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저는 심장이 센 것 같습니다.
0: 오?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열정이 항상 있어서.
0: 열정이 있으셨어요?
1: 네.
0: 좋습니다.
2: 간이 센 것 같습니다.
0: 음주를 잘 하시네요?
2: 아니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0: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체질 검사를 정확히 해보기 위해서 먼저 문진표 챙겨드렸고요.
3: 와요.
0: 관련해서 한번 써보시고 나서 네. 저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와우.
1: 아, 정말 그거네요. 한방 KBT네요.
0: 네, K 맞습니다.
2: 네. K 한방 BT 왜?
0: 관련해서 K. 피부 고민도 조금 네. 도와드릴 거고요.
1: 아, 유수분 네. 상태도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저는 또 수부지거든요.
0: 수부지?
1: 예. 네.
2: 근데 소화력이 엄청나 도를 씹어 먹을 수는 없는데.
0: 그 정도로?
2: 네. 네. 그쵸.
1: 또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2: 아니, 내가 도를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아. 정확하게는.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고등생이네. 빨랬습니다.
0: 요것도 체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예, 성격적인 것도 체질에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신 분과 빠르신 분.
2: 꼼꼼하지 않네요.
1: 저는 꼼꼼하고 빠른 편입니다.
0: 그게 제일 좋습니다.
1: 와이어스는 한글을 잘 못 믿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외국 분이신가요?
2: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한국인입니다. 형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진짜 오해하시잖아.
1: 예능적 요소라고 할까요?
0: 그렇지. 이국적으로 잘생기셔서.
2: 아, 감사합니다. 평소 대변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1: 대변 상태는

0: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
1: 이거다.
0: 마무리 되셨을까요?
2: 네, 기대됩니다.
0: 예, 기대되시죠?
3: 저 기대돼요.
0: 저희 8체질은 총 8가지고요. 네. 그 사이에서 조금 문제를 풀어보셨으니 내가 여기에 좀 가깝지 않나 한번 이따가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4: 오이, 다 난 것 같은데? 4개나 되는 게 4개인데요?
0: 4개나 돼요? 네. 이 정도면 50% 확률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 그러네요.
0: 예.
1: 오, 나는...
0: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열 검사를 할 겁니다. 네. 체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어디가 차갑고 어디가 뜨거운지.
4: 아, 체열이요? 차,
0: 체열.
4: 아.
0: 네. 저쪽으로 같이 이동하시겠습니다.
4: 오늘 피 뽑는 건 줄 알았네.
0: 피는 안 뽑습니다.
3: 무서웠죠.
5: 이쪽에서 체열 검사 하실 건데요.
4: 네.
1: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5: 아니, 한 분씩 들어오세요.
1: 한 명만. 네. 자가. 무서워도 참고.
4: 들어오지 마세요.
5: 감사드리겠습니다.
1: 따라서 돌아오겠죠?
5: 준비되셨을까요? 네, 불 꺼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바닥에 이제 네모난 거 보이실 거예요.
1: 네.
5: 그쪽에 서 계시면 되시고, 불 꺼드릴게요.
4: 네. 오. 와, 장난 아니에요.
1: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 잘 모르겠네요.
0: 네, 검사 잘 하고 오셨을까요?
3: 네.
4: 장난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3: 네. 진짜 엄청난 수술이었어요.
0: 네, 아유. 네,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오셨습니다.
1: 예. 그리고 시원해요.
0: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한 거 같이 토대로 해서 조금 체질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네.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3: 전 없어요?
0: 정답이 50% 없네요. 그만큼 대신에 오늘 좋은 음식들, 체질에 맞는 음식들 찾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좋게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 앞서서 와이어님부터 네. 이쪽으로 네. 올라오실 거고요.
3: 네.
0: 검사 이제 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머리 이쪽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3: 네.
0: 먼저 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 네.
4: 큰일 났나요?
0: 네.
3: 내일 죽나요?

0: 맥이 빨리 뛰나요?
1: 맥이 좋습니다. 오, 예. 오,
0: 오, 역시 예능을 잘 하시네.
1: 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배를 보는 건요, 우리 몸의 저장고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소화 상태를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얼마나 가능한 저장소, 에너지들을 잘 갖고 있나? 근데 여섯 개, 요거는 식스팩인가요?
0: 맞아요.
1: 식스팩이시네요. 예.
0: 맞습니다.
1: 숨이 턱 막힐 때 네. 체질적으로 위로 얼굴이 좀 답답해진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0: 오, 맞아요.
1: 위로 열이 많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거 항상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오. 우리 몸에서 열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네. 기름진 음식들, 패스트푸드, 피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0: 다 좋아해요.
1: 다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0: 먹으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유일한 힐링 그건데.
1: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0: 네. 네.
1: 이샤님 한번 넣으시고요.
2: 저희 뭔가 그걸 낱낱이 파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맥 먼저 보겠습니다. 손 한번. 오늘 식사 뭐 드셨어요? 어?
2: 고기 먹었어요.
1: 고기 드셨어요?
2: 네.
1: 잘하셨습니다.
0: 좋은데? 자. 고기는 여섯 개 그 뭐가 있나요?
1: 여기는 하나인 것 같은데.
2: 제가 숨겨놨어요.
1: 숨겨놓으셨어요? 안에다가. 예, 안에 있으신가요?
2: 아직 때가 아니어가지고. 아,
0: 네, 그치.
1: 좋습니다. 다음 이제 앨범 때 나오시는.
2: 그쵸. 네. 아, 다다다다다?
1: 다다다다다?
2: 네.
1: 예, 내려오실게요. 이제 체질 검사 끝났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 와. 나온다 이제.
0: 여기 나온다.
2: 우리 과거들이 나오는 거야.
0: 그래서
2: 과거가 곧 현재의 몸이잖아.
0: 그렇지.
1: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체열 검사했던 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이렇게 한 분이고요. 이렇게 한 분입니다.
0: 뭐 느낌이
2: 약간. 아 이거
1: 잠깐만요. 좀 그런가요?
0: 다 보이는데 다 이 느낌 뭐예요?
2: 여기 빨개졌어요.
1: 자, 빨개지셨네요. 네. 위쪽이 이샤님이시고요.
2: 네.
1: 아래쪽이 와이언님이십니다. 차이를 봤을 때 하나는 전체적으로 많이 빨개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와이언님.
0: 오.
1: 반대로 이샤님과

0: 배는 찬 편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대신에 우리 흉곽이라고 하는 이쪽 간이 위치한 이 흉곽 부분이 이쪽이 조금 열이 좀 있어요.
1: 오.
0: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배가 좀 차신 편들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장이 조금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반대로 와연이는 전체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요.
2: 네, 맞아요.
0: 열을 어떻게 내려줄 건가?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검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2: 네.
0: 뒷장을 넘겨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3: 띠링!
0: 어?
2: 어? 뭐야?
0: 보시면 이션님 같은 경우엔 목 양체질
1: 예.
0: 그리고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 토양체질
2: 토양체질
0: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 오.
0: 그래서 체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간이 튼튼하신 편이고요. 호흡, 폐가 약하신 편이에요.
1: 헐.
0: 그래서 건강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우리 땀 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땀 배출해주시는 게 우리 피부, 바디 디톡스에도 좋아요.
1: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긴 하긴 해요.
0: 랩하시나요?
1: 그냥 말이 많습니다.
0: 아, 그냥 말이 많으신 편이시죠?
2: 네. 네.
0: 하시면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나 땀을 빼는 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소통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1: 이걸 못하면
0: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 이걸 못하면 직장을 잃어가지고
0: 그럼 안 되죠.
1: 네. 적당히 이제 밸런스 다른 걸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와이언님 볼까요?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는 췌장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계세요. 돌도 씹어 치아가 좋으시면 돌도 씹어 드실 수 있는 소화는 가능하실 거예요.
1: 잘하네, 돌 잘 먹네.
2: 오, 맞아요. 근데 소화가 늘 옛날부터 좋긴 했었어요.
0: 소화가 되게 잘 되시는 편이고 반대로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신장의 위치는요, 한의학적으로 허리랑 좀 연관이 있어요. 하체랑 좀 연관이 있고 상체는 튼실한데 하체가 조금
2: 잠시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체도 운동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0: 그런 성향이 있으니 운동을 하실 때 하체 위주로 해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겠죠.
2: 하체 두 번 하겠습니다.
0: 두 번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공 같은 경우는 하체가 항상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체의 부기를 좀 빼주기 위해서 홈롤러나 이런 식으로
1: 유산소나 하체를 하기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2: 아직 그게 아유 맞습니다.
0: 네, 그런 식으로
2: 네네네.
0: 해서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나랑 아예 반대네.
2: 그러니까
1: 진짜
2: 완전 반대네.
0: 음양의 개념에선 두 분 다 양이긴 하지만 아까 금, 토와 이제 목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고요. 항상 어떤 음식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고요. 몸에 맞는 체질 음식을 하는 게 저 이너뷰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너 말고 그 다음은 뭐죠?
2: 아웃
0: 바깥에.
2: 네.
0: 저희 다른 쪽에 이제 또 뷰티 한번 챙기러 다음 진료실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2: 좋아요.
0: 네.
2: 렛츠고. 대박이다. 나 진짜 알아놔야겠다. 다 사과 맨날 아침마다 먹는데 죽어 먹으면 안 되네.
4: 네. 네.
5: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2: 네.
4: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5: 예. 제가 일단 이곳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4: 저쪽에서 속을 한번 체크하셨죠?
2: 네.
4: 여기서는 겉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오.
4: 우리 뷰티 생각하면 겉은 어딜까요?
5: 얼굴이죠.
4: 당연히 얼굴이죠. 네, 여기서는 피부 재생을 하고 탄력을 좋아지게 해서 안면 비대칭까지 좀 잡아줄 수 있는 공안침 시술을 진행할 겁니다.
2: 오, 용침 맞아봤어?
5: 맞아, 용침.
2: 얼굴에?
5: 얼굴에는 안 맞아봤어.
2: 오.
4: 보통 배우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침 처음이신 외국인 환자분들도
5: 진짜요?
4: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5: 그게 효과가 있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4: 효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촉진시킵니다.
2: 아, 콜라겐!
4: 네, 콜라겐 중요하죠.
2: 예,
5: 그렇죠.
4: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탄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침은 다른 어떤 시술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사실 또 저희가 내일 또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4: 아, 어떤 스케줄?
5: 자켓 촬영인데요.
4: 네네. 너무 중요한데요?
2: 네.
5: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막 다음날 이렇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4: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얼굴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5: 오~
2: 지금부터 작아지면 소멸될 수도 있어요.

0: 있나요?
1: 어, 예. 하나도 안 아프다는 침 들어가는 부위 소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0: 예. 오직 낫나요?
1: 아직 안 낫아요. 가장 덜 아픈 부위부터 먼저 놔드릴게요, 제가. 예. 자, 여기를 이렇게 살짝 당겨서 따끔.
0: 오, 신기해.
2: 안 나온 것 같아?
0: 오, 뭐야.
1: 괜찮으시죠? 아, 예, 네, 해볼게요. 따끔. 예. 원래는 제가 빨리빨리 툭툭 넣는데 네. 오늘 처음이셔서
0: 아이는 편하고
1: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0: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1: 네 지금 다 하고 계세요
2: 이 형 32살입니다 그냥 어른같이 해주세요
1: 따끔
0: 올라갔네? 오 올라가는 것 같아 피부가
2: 오!
0: 아니 정말 오버했다 저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1: 자 어떠세요? 받을만 하세요?
0: 아 예
1: 괜찮으세요?
0: 왜 전혀
2: 형 이거 안 아파?
0: 오, 안 아픈데 아예 안 아파.
2: 진짜로?
1: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쪽에 관자놀이 쪽도 침 들어가면 좋거든요.
0: 네.
1: 해보실래요?
0: 아픈가요?
1: 지금 이 정도 맞았으면 충분히
0: 하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1: 자, 따끔.
0: 오.
1: 괜찮으시죠?
0: 네.
2: 오, 근데 쑥 들어가네. 우와.
1: 따끔. 자, 여기까지 하고 예. 이 침에 전기 자극을 톡톡 올려드릴 거예요.
0: 오.
1: 봅시다.
2: 피카츄 하나, 피카츄.
0: 약간 프랑켄슈타인 느낌인가요?
1: 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선생님.
1: 네?
0: 힘든 드림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1: 맞아요. 네. 그래도 텐션이 좋은 편인데 기가 빨리네요. 자, 자 천천히 제가 올려볼 건데요. 네. 톡톡 자극 들어갈 거거든요. 느낌 나시면 말씀하세요.
0: 예. 조금씩 옵니다.
2: 오.
1: 이 전기침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0: 이 전류의 자극을 통해서 근육에 좀 더 미세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1: 정답인데요?
0: 제가 이름에도 BTMC입니다.
1: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0: 그쵸.
1: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자극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오.
1: 탄력의 효과를 더 높이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1: 네.
0: 여기가 지금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1: 응,
0: 아, 진짜 거짓말 없어. 응. 이렇게.
1: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계실 거예요.
0: 네, 알겠습니다.
1: 됐습니다.
0: 이거 아까운 데가 집에 와서 빼면 안 돼요?
1: 오케이, 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0: 우와!
2: 와.
0: 잘하셨나요? 아, 지금 기본적인 게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2: 머리가 올라가긴 했어, 일단은.
0: 아, 머리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느낌이 올라갔는데?
2: 아, 근데 느낌이 지금
0: 올라오잖아요!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1: 연기를 못합니다.
0: 느낌 진짜 뭔가 올라가서 탄력이. 오, 신기하다.
2: 이제 내가 해볼게.
1: 자, 먹어보실까요?
2: 네. 아싸리 오늘.
1: 마찬가지로 오늘은 두피 쪽에 시술하실 건데요. 소독부터 예. 먼저 하겠습니다.
2: 예. 캐대원 보셨어요?
1: 어, 네, 당연히 봤죠.
2: 외국 분들도 그럼 자주 와요?
1: 외국분들도 실제로 캐대한 이후에 한의원, 내원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한의원을 위해서 여행을 네.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3: 오,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준비하셨나요?
1: 어떤 준비요?
2: 대본.
3: 대본 질문을 답변을 준비하셨나요?
1: 아,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어요.
2: 오! 아,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0: 그러니까요.
1: 아, 정말요?
2: 네.
1: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의사로 성공하면
2: 네.
1: 제가 배우에 도전해봤을 때 그때 응원하러 오세요.
3: 알겠습니다.
2: 아, 그럼요.
1: 지금은 제가 한의사니까 본업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파요. 자, 긴장 푸시고.
3: 아, 예. 긴장 너무 했다. 아, 이래서 BTMC 하겠어? 그치?
1: 어때요?
2: 오, 놓았어요?
1: 응.
2: 오.
3: 우와, 진짜 들어갔어?
2: 나쁘지 않은데요?
1: 괜찮으시죠?
2: 네. 누우신 줄도 몰랐어요.
3: 이게 침이 네. 꽂혀 있는 걸 보니까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긴 합니다. 선생님도 생기나요?
1: 저는 하루 왼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서 아. 충동은 안 생긴. 한번 만져보실래요?
0: 아,
1: 딱.
3: 잘하시네요. 예능을 아세요?
2: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침
1: 네.
2: 만화 보면은 어디 부위에 딱 침을 놓으면은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1: 아.
2: 그런 부위가 진짜 있나요?
1: 정확하게 말하면 없긴 합니다. 한 부위를 딱 놓는다고 해서 마비가 될 정도로 들어가진 않고요. 재미를 위해서 각색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거의 주무시겠어요.
3: 근데 이게
1: 네.
3: 그 피부에도 좋지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 맞아요.
3: 그것도 굉장히 좀 혈액순환이

0: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나요?
1: 너무 맞는데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2: 역시 뷰티의 MC.
1: 네, 실제로 탈모에도 친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살짝
0: 시원하게 올려주시죠, 형님.
1: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0: 네, 우주 끝까지 올려주세요.
1: 느껴지세요?
2: 네, 조금 올려...
1: 더 올릴까요?
2: 네,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0: 아, 나 눈 깜빡거리는 게 그 저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1: 거 괜찮으세요?
2: 네, 지금이에요.
1: 어떠셨어요? 맞으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2: 아니요, 저 엄청 편했어요. 에이스 침대 같았어요.
1: 다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아주 풀페이스로 제대로 리프팅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2: 예.
1: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와이어씨도 15분 정도 맞고 계실게요.
2: 네.
1: 고생하셨습니다.
0: 하늘하기 좀... 제 외국분들이 봤었을 때는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 네.
0: 전혀 아프지 않고 굉장히 좋다는 걸 좀 이게
2: 근데 진짜 안 아파.
0: 이게
2: 빼는 것도 안 아파.
1: 실제로 외국분들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하시고
0: 그쵸, 무서울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낯설어 하시는데 막상 한번 해보시면 저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거의 맞아, 대부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0: 어머,
3: 한층 젊어진 것 같아요.
1: 오늘 저만큼 사용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0: 일단은 전혀 안 아팠어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이게 저는 이 느낌이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근육이 좀 올라간 느낌?
1: 네, 맞아요.
0: 그거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뭔가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진짜 이 리프팅이나 얼굴 동안 이런 거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맞습니다. 일단 외국분들이 보셨을 때도 정말 이게 희귀하니까 외국분들 많이 안 해보신 부분인데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갔을 때는 정말 편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빠르고 정말 안 아프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1: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속을 처음 체크하셨죠?
0: 네.
1: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얼굴을 보셨어요.
0: 네.
1: 자, 남아있는 건 뭘까요?
2: 이제 바디.
0: 바디.
1: 맞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네. 생활 습관으로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2: 와우, 언벌리버블.
1: 몸 교정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2: 네. 오!
0: 바디! 야, K-1번 뷰티 코스 요리네요.
1: 네, 맞습니다.
2: 오케이, 좋았어.
1: 마지막 코스 잘 체험하고 오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가세요.
2: 예. 마주모가 가세요.
0: 아,
4: 예?
2: 이야.
4: 잘 받고 오셨을까요?
2: 예. 너무 어려 죽었어요.
4: 엄청 어려진 것 같아요.
2: 예.
4: 예.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네. 체형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2: 오!
4: 뷰티가 뭐 얼굴도 있지만 전체적인 요새 몸의 바디 라인도 많이 보기 때문에
2: 네네.
4: 그 부분을 우리가 추나치료라는 걸로 좀 잡아볼 겁니다.
2: 오!
0: 근데 질문 하나 되겠습니까?
4: 네.
0: 추나가 무슨 뜻이죠?
4: 추나, 밀고 당기는 건데 과거부터 그 추나가 그래서 몸을 밀고 당기면서 불균형을 맞춰주고요.
0: 네.
4: 우리가 짧아져 있는 근육을 늘려주거나 늘어나 있는 근육은 당겨주거나 관절도 마찬가지 좁아져 있는 거는 넓혀주고 넓혀진 건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추나 치료를 진행을 했었고 밀고
0: 밀당.
4: 당긴다. 밀당 잘하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밀당 체질입니다.
4: 엄청 여성분들께 인기가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2: 네, 맞습니다.
4: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2: 확실히 아시네요.
4: 왜냐면 제가 너무 좋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요새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오래 장시간 앉아있고 우리
0: 맞아요.
4: 스마트폰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목은 많이 굳게 되고요.
0: 맞아요.
4: 어깨 말리게 되고 또 오래 앉아있는데 다리도 꼬고 있거든요.
0: 맞아요.
4: 그럼 골반 틀어지고 근데 오늘 높은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4: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추나치료로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체열 검사를 했던 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이렇게 좌우 밸런스가 보이는데 위에 분 밸런스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세요.
2: 오우님은
4: 정말 체형이 완벽하십니다.
2: 형 잘 때 이렇게 잘 자잖아.
0: 혹시 이거 여기 앞부분만 좀 포샵해 주세요. 조용히 몸짱으로.
4: 근데 밑에 와이어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높이가 왼쪽이 좀 많이 높아요.
2: 맞아요.
4: 그리고 몸의 중심에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조금 밀려 있습니다.
2: 맞아요. 엄청 틀어져 있어.
0: 이 정도면 뗐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 정도는 아니야. 뭐 내가 조리치기야?
4: 그래서 와이어님부터 오늘 추나 치료 도와드리겠습니다.
2: 좋습니다.
4: 네. 우리 몸에 바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바닥이 골반입니다.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거는 다리 길이가 왼쪽이 짧아요. 반쪽 올라갈게요. 자, 시원하신가요?
0: 참 이상한 소리가 나네.
2: 180을... 와우!
3: 와우!
2: 끝났어요?
3: 네, 내려오시고 예, 고생하셨어요.
2: 벌써 끝났어요? 아, 더 하고 싶었는데. 형, 대박이야.
4: 이사님, 요새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
0: 저희 어깨가 항상 좀 말려있어요.
4: 말려있어요. 봐드리겠습니다.
0: 예?
4: 어깨 말리는 거의 특징은요, 등이 구부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등을 먼저 좀 봐드릴 겁니다. 네.
0: 저한테 힘 빼고 기대시면 됩니다.
4: 한 번 더 쭉. 한 번 더 쭉.
2: 괜찮아. 오, 뭐야. 그래서 시원하지?
0: 오, 시원해.
2: 오, 그래.
4: 쭉 펴신 느낌으로 한 번 쭉 펴주시고요. 천장으로 누워보실게요, 똑바로.
0: 좋습니다. 어, 잠시만. 와, 잠시만요. 예.
4: 네, 고생하셨습니다.
2: 오!
4: 목 한번 움직여보시고요.
0: 오? 오, 좋은데요?
4: 좋으신가요?
0: 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4: 다시 태어나신 것 같아요.
0: 우와.
4: 좋습니다. 네, 오늘 추나 처음 받아보셨죠?
2: 네.
4: 어떠셨을까요?
0: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4: 네네.
0: 드륵 하고.
4: 그쵸.
0: 사실 그게 진짜 무서웠거든요.
4: 무서웠었죠.
0: 무서웠는데. 네. 딱 하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진짜 맞춰진 느낌이에요.
4: 맞춰진 느낌.
0: 오, 이게 진짜 신기하다.
2: 퍼즐처럼 뭔가 진짜. 시원해지고.
4: 시원해지고. 네. 그래서 이게 그 모든 부위에 다 그렇게 뚜둑 소리 내는 게 좋지는 않아요. 막 할 땐 일시적으로 시원해도 안 맞는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아파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와,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이야, 좋았다, 좋았어.
0: 아,
2: 은혜.
0: 아니,
2: 네.
0: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 한층 더 어려진 K-한방 뷰티가 또 좋은 점은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건강과 이제 밸런스 이걸 또 다 해주니까.
0: 3-in-1이잖아요.
2: 그게 뭐죠? 일석삼조.
0: 이너 뷰티.
2: 아, 이너 뷰티.
0: 얼굴.
2: 얼굴.
0: 아, 할 수 있다.
2: 여러분들께서도 또 K 한방 뷰티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0: 안녕!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0: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3: 전쟁터 가겠어요.
0: 오! 오픈 찬스.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준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 또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0: 한국과 프랑스가 더 깊이 연결되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미래 세대들은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1: Respectueux de la souveraineté et de l'indépendance de l'ami et qui ont une même vision de l'avenir. C'est ce qui lie la Corée et la France et c'est ce qui fait que le désordre ambiant accélère la conviction que nous avons de devoir et de vouloir travailler l'un avec l'autre.

0: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1: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네.
1: 아, 진짜 두 분 다 아예 모르겠는데? 힌트 좀만 더 주세요. 그럴 시즌 4인데.
0: 요알못들이 선생님이고 콘텐츠가 워낙에 팔로우들이 많고.
1: 성시경 씨? 아니, 근데 배우 맞죠?
0: 배우라는 걸 잊지 마세요.
1: 배우 중에 요리를 한 사람 있나?
2: 왔어, 왔어.
0: 말씀하세요, 누군지.
1: 유수영 씨요. 유수영 씨요.
0: 오케이, 됐어요.
3: 대전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옛날에 그 대전 엑스포 우표 발행할 때 그거. 예, 93년도. 그때 제가 우표 수집할 때 가서.
0: 배우 또 한 분 있냐?
1: 또 한 분도 요리일 것 같은데? 요리 보고, 조리 보고.
4: 배고파요.
5: 너무 고파요.
4: 배고프죠. 저도 오늘 전현무 계획 나오려고 아침 되게 조금 먹고 운동하고 있어요.
6: 삶은 계란 2개.
4: 저보다 나도 조금 더
1: 배고파.
4: 배고파요.

0: 자, 이제 시즌4의 첫 포문을 여는 두 게스트. 지금까지 생각하는 두 명 누굽니까? 아까 누구라고 얘기했잖아요.
1: 오정세, 엄태구 씨?
0: 오정세, 엄태구. 네. 눈앞에 있네요. 배우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자, 우양우.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우리 두 분.
2: 우리 보고 좋아. 그분을 모르겠네.
3: 윤희. 윤희.
4: 둘리 말고. 둘리 말고.
2: 어? 목소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4: 둘리 말고 윤희.
0: 둘리 말고 윤희. 말씀 아예 해주시네요. 오, 한 분은 웃고 계십니다.
2: 진짜 모르겠는데. 목소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엄태구 씨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더 굵으신데. 뮤지컬 배우 같으신데 목소리가.
0: 오.
2: 자, 오정세 씨, 엄태구 씨. 오정세 씨, 엄태구 씨. 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0: 하나, 둘, 셋.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아, 내가 요알못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고 3억뷰라고 하니까 처음에 얘기를 유소영 씨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엄기준 씨 힌트를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둘리춤을 줬거든.
2: 뭐예요, 근데?
0: 어? 윤희, 윤희 몰라?
1: 어?
0: 제 인생 최애 드라마는 바로 그 드라마입니다. 펜트하우스.
2: 아, 죄송합니다.
4: 아유, 아닙니다.
2: 우리 제가 뭐 안 봤어요, 작품을.
0: 아, 아 그래요. 예, 어쨌든 그 어색한 만남을 좀 뒤로 하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아유,
0: 예,
4: 예,
2: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네.
0: 공복이시죠?
4: 그렇죠.
0: 예. 네. 뭐가 좀 땡기세요?
5: 사실은 그 두부두루치기 되게 먹고 싶은데 저번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0: 맞습니다.
5: 그래가지고
0: 일단은 저희 오늘 전현무 계획이 아니라 시청자 계획으로 시청자들이 가라는 데 가고 있습니다.
5: 아하.
0: 안녕하세요. 대전에 칼국수, 두부두루치기, 실비김치까지 드셨는데
5: 네.
0: 다음번에 오신다면 이 냉면도 꼭 드셔보세요.
5: 오? 오? 냉면?
0: 냉면 좋아합니까?
4: 아, 좋아하죠.
0: 뭐 무려 100년의 전통을 잇는 평양 뭐 냉면 맛집을 추천합니다. 뭐로 육수를 내고 고명도 뭐 고기를 잘게 찢어 얹어줘요.
5: 소고기?
0: 북한 냉면입니다.
5: 북한? 꽝? 꽝?
0: 꽝만두 이런 거 없어요. 정답!
5: 오, 맛있겠어요.
0: 그쵸?
2: 그게 대전에 있어요?
0: 대전에 있대요. 나도 이제 시청자 덕분에 알았어. 가봅시다.
5: 가시죠.
4: 네. 꽝냉면.
5: 꽝냉면 맛있겠다.
0: 아, 냉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특히 배우들은.
4: 거의 없죠.
0: 네.
5: 사실은 냉면 국물이 네. 가장 좋은 소주 안주잖아요.
0: 아,
5: 회장에 제일 좋고.
0: 유수영 씨 음식 쪽으로 입 터지면은 네. 거의 해설가, 역사 뭐 이런 거 다 나와.
2: 아, 지난번에 같이 그 천하제빵 찍었을 때도 어. 제일 많이 아셔가지고 빵 쪽으로도.
0: 아, 아유. 너무 먹기만 하더라.
2: 아, 그걸 보셨어요? 보실 리가 없는데.
0: 여기가 저희가 섭외를 안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5: 아.
0: 이게 까일 수가 있어요.
5: 그럴 수 있군요.
4: 맞다. 맞아요.
0: 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마음의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
2: 설마 저기예요?
0: 정답.
2: 이야. 비주얼부터 들어오는 그 기운.
0: 네. 자, 전용 주차장 보세요. 맛집 인증이.
4: 아이고.
0: 통으로 씁니다.
2: 이야.
5: 오. 54년?
2: 신스 1954.
5: 우와!
2: 54.
5: 아니, 세상에.
0: 전쟁 끝나고 1년 됩니다.
5: 제1공화국 때네?
0: 그렇죠.
5: 진짜 옛날이네요.
0: 이승만 박사.
5: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었어요.
0: 그리고 우와. 프로그램도 KBS 맞자랑 맞자랑 아,
2: 저런 프로그램 있었나요?
0: 있었어요.
4: 그렇죠.
5: 옛날에.
0: 어, 뭐야, 갑자기. 어, 뭐야, 갑자기. 어.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아니,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다니.
5: 환대를?
4: 너무 예상 밖인데.
0: 저희 네 명 식사하려고 왔는데 촬영이 가능할까요?
6: 빨리 해드릴게요. 빨리 해드릴게요.
0: 맞자랑 멋자랑이어서 전현무 계획으로 이제 바꿉시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맞으신다고요.
7: 안녕하세요.
8: 와, 너무 좋았어요.
0: 유수영 씨, 엄기준 씨.
5: 안녕하세요.
0: 와. 1대 박재록 선생님, 2대 박내섭 선생님.
2: 1920년에
0: 평양 모란봉냉면입니다.
2: 아니, 여기는 식당이 아니라 박물관인데요?
0: 3대 때 이제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 대덕구 탕동면에 정착을 하셨는 거예요.
2: 남한으로 피난 와서 그렇게 하셨구나.
0: 와, 진짜 역사네, 여기.
3: 안녕하세요. 저는 100년째 사대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대째 며느리 윤선입니다. 일대는 평양에서 1920년대에 모란봉 냉면이라고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했어요. 저 1954년에 3대 시아버님이 개업했어요. 아버님 일사후퇴 때 잠깐 피난을 내려왔다가 혼자 호를 단신 여기에서 머물게 됐죠. 못 올라가시고 생계가 막연하니까 본인이 냉면을 만들어서 팔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북냉면인데 명칭이 모란봉 냉면 쓸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이 숯을 팔아서 살던 동네였대요. 그래서 지역 이름 따서 만들었어요. 아버님 하시던 때도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멍석 깔아놓고 마당에서 맨날 지키고 손님들이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식사 뭐 드릴까요?
0: 아, 여기가 꽁냉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3: 맞아요.
0: 그게 제일 유명한 거죠?
3: 네, 유명해요.
2: 꽁냉면하고 그냥 물냉이 따로 있는데 뭐예요?
3: 아, 그죠. 그냥 물냉면은 닭육수에 동치미 육수 네. 들어가서 네. 되고요. 꽁냉면은 또 꽁육수만 또 따로 뽑아서.
0: 아, 다르겠네.
3: 면은 같지만 맛은 완전히 달라요. 아, 육수의 베이스가 달라서.
0: 그러면 여기서 일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레시피로.
3: 그렇죠. 평양에서부터 계속.
5: 아, 정통 평양의 꽁을. 어.
0: 꽁이 있어요, 근데?
3: 예전에는 꽁을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육이 안 됐었으니까 아버님이 사냥해 오시는 거 이렇게 구해다가 겨울에만 했거든요.
0: 꽁 사냥하셔서.
3: 시스템이 좋아지니까 그 꽁 사육하는 데를 찾아서 농장에서 급냉해서 이제 받고 있어요.
0: 꽁을 받아요?
3: 네네.
0: 그럼 오늘 먹는 게 꽁이에요, 그럼?
3: 네, 그럼 꽁이 있어요.
0: 어, 꽁이 있네.
2: 꽁이 있어요.
3: 아. 네.
0: 꽁냉면 가야죠.
5: 꽁냉면. 네.
3: 꽁으로 내기.
0: 꽁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왕만두.
7: 맛있겠다.
0: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7: 너무 신난다.
0: 꽁냉면 먹은 사람.
2: 어, 처음이죠.
0: 못 드셔보셨어요? 네.
7: 저도 안 먹어봤어요. 네.
2: 와,
7: 처음이에요.
2: 진짜. 저는 먹어본 것 같아요.
7: 꽁은
2: 옛날에 유학할 때 북한 식당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0: 아, 저 고려 식당 이런 데서?
2: 네, 그 러시아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7: 어. 꽁이 맛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잡아서.
0: 네?
7: 어? 구워서.
0: 나보다 어리지 않아?
7: 그러니까 80년대 초반만 해도 저기 꽁이 지천에 있었어요. 김포 이런 데가 네. 꽁이
0: 나도 살았던 시절 아니에요?
7: 네. 그때 양천리에 이런 데 가서 아버지는 다 공기총이 있어가지고 허가증도 다 있고 그래서 꽁을 잡아서 집에서 많이 구워 먹었어요.
0: 이제 영화를 보듯이 꽁을 네, 잡아서? 해서.
7: 꽁은 그 자기 영역만 다녀요. 그래서 똥을 싸놓고 그걸 중심으로 움직여서 똥을 발견하면 돼요. 똥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면은 언젠간 돌아오거든요. 어. 그리고 보통 빨리 기어다녀요. 어. 잘 날지 않아요.
0: 아, 정말?
7: 잡을 수 있어요.
0: 대한민국 얘기예요?
7: 예, 예, 예.
2: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때 말고.
7: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0: 같이 피난 내려온 거 아니에요?
7: 아니, 그러니까 꽁을 잡아서 이제 구워서 같이 먹었죠. 맛있어요.
0: 뭐 하는 사람?
2: 사극 한 편을 지금 듣고
0: 아, 이게 진짜
7: 맛있어요.
0: 이야기꾼이야.

0: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1: 동치미.
2: 동치미.
3: 아, 동치미인데
2: 뭔 김치?
1: 김장김치.
2: 김장김치.
1: 동치미. 밑반찬은 저희 가을에 담은 동치미 썰어서 드리고 김장김치 그렇게 두 가지 드리고 있어요. 가을에 저 한 달 동안 김장해요.

0: 와.
1: 와.
0: 와.
1: 와. 독특하다 진짜.
2: 맛있다.
3: 맛있다. 호불호가 없다. 진짜 맛있다.
2: 와. 와, 너무 부드러워. 두부네.
3: 고기가 진짜 조금 들었다.
1: 두부가 거의 80%.
2: 맛있다.
4: 시집 와서 그렇게 큰 만두를 처음 봤어요. 그게 이북 만두래요. 엄청 크게 만들고 두부가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도 좋고 또 고소하다더라고요. 두부 많이 들어가서. 난 일단 숙주, 부추, 애호박, 파, 양파 한 12개, 10몇 개 들어가요.

0: 야, 만두 맛있다.
1: 인정?
0: 네, 맛있어요. 고기가 진짜 조금 들었다.
1: 그러니까, 두부가 다야.
0: 예. 네. 맛있다.
1: 간이 되게 약하다. 아니, 이북 만두는 간이 거의 없어.
2: 소가.
0: 이 정도면 간이 있는 편이에요.
1: 맞아, 만두. 맞아.
0: 이거보다 더 싱거워요.
1: 그 저기 자학술도 알죠? 거 이북 만두 파는 전문점인데 거긴 여기보다 간이 아예 없어요.
0: 아니요, 아예 없죠.
1: 그냥 아무 맛도 안 나.
2: 아무 무맛.
1: 무맛.
0: 그게 한식의 특징이에요. 다른 재료들이 다 느껴지게 만드는 게. 그거를 하나의 소스로 뭉쳐주는 건 최근의 트렌드지. 원래 하나하나 보이게 만드는 게.
1: 자, 알겠지? AI세요? 수영 위키. 아니, 꽁 얘기하면 꽁 얘기하고 만두기 만두 것 쪽쪽 나오고.
2: 장난 아니라니까?
1: 신기한데요? 배우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2: 네.
1: 배우 한 분과 요리 연구가 한 분과.
2: 배우 한 분과 AI 한 분.
1: 네. AI 사용 안 하시죠? 다 아시니까 어차피.
2: AI를 수정해 주겠지.

0: 맛있다.
1: 다음. 어우, 눈물이 뜬다. 간이 있네.
2: 간이 있다고요?
1: 되게 짠.
2: 무슨 말인 거야? 너 유치원 안 가봤어? 아니 근데 아까 저 평냉 많이 먹었는데 이건 그냥 제가 먹던 평냉 비슷한 그
1: 아니야 아니야
2: 진피랑 비슷한데?
1: 에이 진피보다 훨씬 간이 있는 거야.
2: 나 40대가 되면 혀가 바뀌나요?
1: 이 혀가 발달 안 한 거야지.
2: 아 진짜요?
1: 난 지금 먹어보고 간이 너무 돼 있어 깜짝 놀랐어요.
3: 근데 맛있어요. 간이 생각보다 세요.
4: 맛이 뻥 대신 닭이라고 하잖아요. 더 깊은 맛, 약간 고급진 맛, 육향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꿩 육수는 그냥 꿩을 구워서 그건 정말 꿩만의 그냥 찐득한 맛이에요. 그다음에 갖은 야채를 넣고 특히 비법은 잡내 없애느라고 저희가 고추씨를 좀 가미해서 거기다가 육수 부어서 이제 고명 올려서 제공하고 있죠.

메밀면이 기본이고요. 메밀이 순메밀을 하면 저희가 뚝뚝 끊어지는 맛 때문에 밀가루 조금 들어가고 메밀가루 1:4, 7:3 정도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1분 40초 익히면 그 야들야들하고 윤기 짜르르 흐르는 면발이 되는 거죠.

0: 면이야. 맛있다. 면은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1: 어우, 냉정하네.
0: 근데 오히려 쫄깃한 식감이 훨씬 더 많은 팬층이 있어요.
1: 나, 어우, 난 면 좋은데?
0: 먹을수록 맛있다.
1: 먹을 수 있네. 이게 평냉이 매력. 처음에 몰랐는데 먹다 보면 계속 이렇게 땡기는.
0: 아, 정말 스마트하게 타협한 것 같아요. 식감도 살리고 향도 살리고. 사실 100%는 호불호 있거든요.
2: 고기가 꽝인지 닭인지 잘 구분이 안 가.
1: 근데 꽝 대신 닭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지금 꽝으로 가고 이제 구분이 안 가요. 진짜 꽝인 거잖아 이게. 향이 좋은데 향이.
0: 향 있어요. 향 좋아요.
1: 꽝냉면이라서 약간 거부감 있었는데 막 그렇게 이질적이진 않네. 네,
0: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닭이 돼지라면 꽝은 소고기거든요. 안에 미오글로빈 수치가 달라요.
1: 뭐야?
0: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데 미오글로빈은 이제 근육 속에 있는 단백질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미오글로빈은 조금 더 철분을 많이 쥐고 있어요. 산소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운동량이 많은 꿩이나 이런 비둘기 이런 고기들은 빨갛죠. 네. 오리도 빨갛죠.
1: 그렇죠.
0: 닭은 하얗죠. 가만히 가독이 되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맛이 진하죠. 상대적으로 닭고기에 비해서 육향이 훨씬 진하죠.
1: 대본을 따로 받으셨어요?
0: 아니요. 그냥 제가 이게 직업이니까.
1: 어디가 직업은 배우 아니에요? 제가 배우라고 듣고.
0: 아, 그렇구나. 그저께도 미국 가서 이런 얘기 하다 왔거든요. 이렇게 음식 얘기 설명하고.
1: 미국 가서요?
0: 그저께 이제 K-Expo가 LA에서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LA분들한테 한식 소개하고 음식 알려드리는.
1: 저희 거. 둘이 따라온 것 같아요. 이수영 프로의 제스트로 온 거. 근데 이런 얘기는 기준이 형이 좀 쓰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제일 형이세요?
3: 예. 네.
1: 아 그래요?
0: 몇 살 차이 안 나요.
1: 아니 그러니까 형 형이 더 많지 않아?
3: 아 기준이 형님이세요.
1: 아 진짜요?
3: 아 그럼.
0: 한 살 차이에요. 형 어금니 꽉 깨물지는. 완전 형 완전
1: 그러시지. 대형님인데 큰 형님인데.
0: 두 살 차이.
1: 아유, 요즘 잘 드시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평냉집은 어디예요?
0: 저요? 저는 그때
1: 평명이정부에
0: 평냉집. 이게 원정.
1: 저도 갔었어요.
0: 거기에 파를 살짝 뿌려주는데
1: 맞아.
0: 그게 참 좋아요.
1: 맞아요.
0: 파를 살짝, 그 파랑 섞이면서 뭔가 되게 재밌어요.
1: 의정부는 간이 훨씬 없어요. 근데 그 평양에서도 이제 식초, 면 들어서 식초 이렇게 뿌려먹는다고 하는데.
0: 그래요? 몰라요.
1: 그렇대요. 옥류관에서도. 들어가서 식초 뿌려서 좀 먹는다 하더라고요.
2: 뿌려 먹을까요?
1: 한번 먹어볼까?
0: 한번 해볼까요?
1: 아니 뭐 저도 뭐 옥류관을 다녀온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종업원이 설명을 해줬대요. 버저리 평양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부어 먹습니다.
0: 지지 않습니까? 많이 식고 아야
2: 그대로.
1: 너무
0: 싫어.
1: 너무 싫어. 아니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거는 벌칙이에요. 적당히.
0: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1: 너무 많이 뿌렸어요. 적당히 뿌렸어.
0: 조금 맛있게 꽝고기를 얹어서 한 입을.
1: 미오글로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0: 미오글로빈 많이 쪽으로.
1: 미오글로빈 넘쳐 흐르네요.
0: 너무 많이. 괜찮아요. 좀 많은데.
1: 역시 다르다 달라. 그렇지. 그 정도 딱 좋아. 맛이 아예 달라지는데. 훨씬 맛있어요? 이게 냄새?
0: 소개냉면. 약간 그 맛이 나요.
1: 굿.
0: 겨자가 톡 치니까 다른 음식이에요.
1: 그렇잖아요. 거저 평양에서는 그리 먹습니다.
0: 평양 스타일.

0: 겨자가.
1: 겨자가?
0: 겨자가 좀 겨자가. 아,
1: 겨자 맛있어.
2: 형님, 이거보다 이런 건 좋은 거
0: 맛있어.
2: 네, 맞아요.
1: 그 식초 뿌리면 약간 면이 쫄깃해진대요. 이거네. 그치? 맛있지? 이거 혁명이다. 아예 다른 맛이고 맛있어. 이게 계속 먹을 때 물릴 때쯤 이걸 같이 먹는 게 맛있네. 맛있네. 여기가 엄청나게 대단한 게 김일성도 맛보고 갔다는.
0: 어?
1: 써 있어요. 기사에.
0: 어디?
1: 그러니까 북에서 일대 사장님 버전의 냉면을 먹은 거야.
0: 와.
1: 김일성. 그러니까 요 레시피들.
3: 어, 맞아요. 아버님 오란봉 냉면 할 때 김일성 부자가 냉면 먹으러 왔다고 본인이 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사실은 와 되게 재밌다. 고종이 제일 좋아했던 게 냉면이거든요. 배를 잔뜩 올린 냉면. 고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냉면 위에 배를 동그랗게 깔아요. 십자 모양으로 고기를 깔고. 고종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1: 지금 박하선 씨가 대화 잘 안 하세요.
0: 시끄러워.
1: 거기서 안 받아줘. 시끄럽다.
0: 시끄러워.
1: 내가 박하선 씨 성격을 좀 알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0: 안 좋아하죠.
1: 아빠 자녀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0: 안 좋아해.
4: 안 좋아할 것 같은데.
1: 아니 아빠가 이야기꾼인데.
0: 이런 아니야. 이야기는 저기 그 음식 평론가 분들이나 요리사 분들 빼고는 안 좋아해요.
1: 그러니까 집에서 말을 못 하니까 밖에서 푸는 거야.
0: 아.

0: 자 일단은 저 두 분이 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작품 때문에 나왔다고 설명을 했는데
1: 엄신민법 유명하잖아요.
0: 네? 엄유민법?
1: 엄유민법.
0: 엄신은 누구예요? 엄유민법.
2: 신성물 때는 엄신민법이고요. 아. 유진생 때는 엄유민법.
0: 엄유민법 알아요?
3: 법이요? 장카설류 같은 거죠.
0: 장카설류야, 장카설류. 아. 장카설류 모르죠?
1: 몰라요.
0: 아, 몰라요?
1: 몰라요.
0: 장카설류 몰라요?
1: 몰라요.
0: 여봐, 여봐. 아, 진짜 MG 아니잖아.
3: 진짜 장카설류를
2: 저를 MG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0: 지금 또 이제 뮤지컬을 새로 같이 하고 있어요. 아~
1: 두 분이 네. 어떤
2: 그날들이라고요? 김광석 씨 노래로 이루어진
1: 우리나라에서 만든 창작 뮤지컬.
2: 네, 창작 뮤지컬.
0: 일단 저희는 같은 역할이에요.
2: 같은 역할이에요.
1: 더블 캐스팅. 네. 아, 그럼 못 만나는 거네.
0: 무대 위에서는 못 만나죠. 네. 아~
1: 근데 노래는 다 김광석 씨.
2: 맞아요.
1: 노래?
2: 그래서 다 아는 노래라서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뮤지컬 네. 넘버를 모르시면 사실
1: 어렵긴
2: 좋아도 네. 뭔지 잘 모르잖아요. 가사 잘 안 들리고 처음 볼 때는.
1: 맞아.
2: 근데 아는 노래고 아는 가사이기 때문에
0: 멋있네.
2: 더 와닿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두 번 보시면 더 재밌어요.
1: 두 버전으로.
0: 그러네요.
1: 두 번 봐야겠네요. 자, 이제 한 끼도 가능하시죠?
3: 그럼요.
0: 아, 지금 가능합니다.
2: 에피타이저?
0: 네.
1: 오. 이게 에피타이저죠. 또 시청자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유무의 애청자입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충진 식당을 추천합니다.
2: 충진?
1: 저는 제가 대전을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인데요. 아마 요리 보고 조리봐도 이만한 고깃집은 찾기 힘들 거예요. 한우 구이집이고.
2: 와.
1: 여러 부위 중 특히 이 부분이 진짜 맛있습니다. 전국 어딜 가도 이 부위만큼 여기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다른 고깃집에선 볼 수 없는 특별한 탕이 있어서 한우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맛보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대전 가시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 시청자분, 정말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4: 아, 나는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
1: 아니야. 아, 요리 보고 조리 봐도가 힌트였어요.
4: 아.
1: 아니 근데 여기 식당은 엄기준 씨 추천 네네. 식당인데 얼마나 자주 가신 거예요?
0: 저는 근처만 오면 거기 일단 무조건 갑니다.
1: 아, 그 정도예요?
0: 네네. 이제 충청덕관에만 오면 무조건 들렸다 이제.
1: 대전이 아니어도.
0: 네.
1: 그 정도로 맛있어요.
0: 저는 그 딱 그 부위 하나만 먹기 위해서 그 집을 가요.
1: 와. 섭외는 100% 되겠네요.
0: 가봐야 할 것 같은데.
1: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네. 갑시다.
0: 그래, 맛있겠다.

저희 청사초롱 불밝혀라라는 작품은 과거의 어떤 신분이나 여러 상황으로 혼례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청사초롱이라는 어떤 회사죠. 웨딩 업체 같은. 네, 그런 업체를 이제 상상으로, 가상으로 저희가 등장을 시켜서 이렇게 아름다운 혼례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0: 일이 많아 나란 일 장착하는 줄 알았네 전사토로이다 평범한 본래가 아니잖아
1: 전통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뭔가는 익숙한 국악풍의 노래라던가 어떤 이야기라던가 그런 익숙한 것들 그런데 그것을 조금은 낯설게 보일 수 있게끔 약간씩의 변형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다 모여서 조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타 뮤지컬들과는 약간 다르게 조금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혼례식 의뢰를 하러 오셨습니까?
3: 아, 예, 물론입니다.
2: 인사드립니다. 청사초롱의 행수 윤덕입니다.
3: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들이라고 합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2: 근데 신부님은 안 오시고 나으리만 오셨나 봅니다.
3: 어유, 나으리라니요. 저 그냥 저기 노들나루터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2: 청사초롱의 손님은 그 자체로 귀하시니 나으리가 맞지요?
3: 와, 역시 청사초롱. 아, 근데 오늘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뢰를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2: 아, 그럼 누구?
3: 아, 저희 어머니요.
4: 아, 어머니.
5: 어머니? 네.
2: 어머니? 예의 없게 못들 하는 게야. 예전에 먹고 살기 바빠서 혼례식 없이 혼인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걸.
1: 조선시대에는 과부제가금지법이라는 법이 있었대요. 그게 과부는 재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었는데 근데 혼례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축하를 받고 이러는 자리인데 사회적인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드러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칫하면 청사초롱이라는 이 웨딩플래너 업체의 존폐 위기와 그 임원들의 목숨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위험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6: 청사초롱을 청나라로 가져가 더 크게 키우시고 싶어 하신다. 청사초롱을 팔아넘기면 너희 모두를 거두어주고 최고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신다.
5: 야, 너 노란 가을이 너
6: 저런 같은 꽃 얼로랑
7: 우린 청사초롱의 자존심 조선에 알아주는 실력자
6: 청나라 풀어노랑
7: 아직 조사가 덜 됐나
6: 돈이라면 우리도 많거든.
5: 아, 근데 얼마 줄 건데?
8: 청청청나라 도움 없어도 우리는 청사초롱 문제없어 행복걸
1: 너무 있는 척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공을 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이 장면에서 그냥 가장 어울릴 것 같은 거 뭐가 있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장르를 넘나들게 되고 동서양을 넘나들게 되고 악기도 넘나들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계를 한정을 두지 않고 굉장히 열어서 생각하고 적재적소에 가장 재미있고 흥미롭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지? 라는 고민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유쾌하게 위트 있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관객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아이고면! 아이고, 놀래라! 두창쟁이 자녀!
9: 두창쟁이?
5: 아, 왜 저기 마포나루 뒤쪽에 사는 두창쟁이 말이여?
9: 언제부터 두창쟁이?
5: 아, 지장년 왜 전염병 절대 왜?
9: 에, 들어오세요. 국밥 드릴까요?
10: 감사합니다.
9: 에, 이쪽으로 오세요.
10: 맞네. 얼굴이 온통 흉터
5: 두성이네.
11: 아, 두창이면 없는 거 아니여?
5: 아, 그러니까.
3: 아, 어르신들. 아유, 진짜. 여기. 이거 흉터 보여요, 흉터?
5: 이 웬 흉터래?
3: 이게 나 한 10살 땐가 한양에 전염병 한번 크게 돌았었잖아요. 그렇지. 그때 생긴 흉터인데 이게 아직도 안 없어지네.
10: 말

0: 엄마, 우리 아들도 작년에 홍여가 곧 다리에 생긴 흉이 아직도 있대니까.
1: 근데 지금은 튼튼하죠?
0: 어.
1: 그래, 나도 그래요. 나 지금 흉터 있는데 튼튼하고 건강하다니까요.
2: 아, 그러니까.
1: 아이, 우리 아재가 국물까지 그냥 싹싹 다 긁어 먹어버렸네. 내가 국물
3: 이 이야기가 관객분들이랑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대 위에 무대석을 따로 설치를 했었었고,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라보면서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었었고요. 이렇게 뭐 막 시킬까봐 걱정돼 뭐 이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재밌게 보시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극장에 오시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형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나 과분데 제가 합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 세상 사람 모르게 하는 그런 훈례식이 어딨어?
1: 아니 그거야. 아 그거야, 방법을 찾아보면 되잖아.
0: 그러니까 그 방법을 누가 찾아주는데? 제가요.
1: 청사초롱 행수님인데.
4: 인사가 늦었습니다. 청사초롱의 행수 윤덕입니다.
1: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4: 답을 들을 때가 된 것 같아서 와봤는데 이미 답은 들은 것 같고, 아드님이 의뢰하신 대로 그리고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밀하지만 성대한 혼례식을 해보고자 합니다.
0: 어떡해요?
4: 이 주막에서 하시죠? 여기로는 손님들은 모두 어머님의 단골일 테니 과부의 제가라는 말이 새어나갈 일은 없을 것 같고, 모르는 이가 보기에는 그저 주막에서 잔치를 여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0: 아유, 정말 그렇네요.
1: 말 그대로 은밀하고 성대한 혼례식이 되겠네요.
4: 보름 후 갑자일이 길일이라니 그날을 혼례식으로 하겠습니다.
0: 아유, 그렇게 빨리요?
1: 엄청 빠르긴 하네요.
5: 아무래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부, 양반, 설, 천민 상관없이 모두가 시작은 축하받아야 되고 누구라도 그 마음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랑, 그래서 뭐 과부던 천민이던 신분이 다르건 돈이 없건 간에 그 사람들의 혼인을 자기만의 방식대로 윤덕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0: 괜찮죠?
1: 이상한데? 그냥 단골이라고 하기엔 행수를 바라보는 상인들 눈빛이 그냥 눈빛이 아닌데? 행수가 뭐 지들 목숨이라도 살려줬나? 아 분명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아
0: 둘레를 가장 크게 잘 예. 부탁하겠네.
2: 예 알겠습니다.
3: 아, 근데 제가 머리가 큰 편이 아닌데.
2: 아니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니.
1: 좋았어. 이 진함에게 불가능이란 없지. 어디 두고 봅시다. 당신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지 없는지.
4: 결국엔 평등하게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아주 조선시대에도 현재까지도 어딘가에는 늘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작품에서 주는 메시지가 저는 마음에 들었었고 저희가 풀어내는 것들은 위트있게 재미있게 라는 것들을 표방하고 있으나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웃음 속에 그런 메시지들을 조금 찾아주시고 봐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때 들었던 한 가지 고민은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는 채소들이 폐기되거나 반품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채소를 잘 활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단해서 세척하고 직접 커팅해서 샐러드나 쌈채소용으로 공급하면 어떨까 하는 작은 아이디어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형 항공사와 특급 호텔 그리고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며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1: Convenient pre-packed mixed vegetables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Salad vegetables consist of lettuce, romaine and red cabbage. Also, the firm provides vegetables for curry with potatoes and carrots, as well as the ones for Vietnamese spring rolls. The company has also developed vegetable sticks, which can be enjoyed conveniently as a snack.
2: 저희 신금에서는 신선 채소 및 허브류를 이용한 샐러드 제품과 조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간편 채소, 향신 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직접 채소를 세척하고 전처리해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소 전처리 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샐러드 판매율이 좋은 프레스코 샐러드와 클래식 샐러드, 간편 채소로는 볶음밥용 채소 믹스, 카레용 채소 믹스가 인기가 좋으며 최근에는 하이볼에 들어가는 레몬 슬라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 The pre-processing of fresh ingredients that are delivered from the company-owned farm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By washing the ingredients several times, the firm has thoroughly removed foreign substances. And the vegetables are packed cleanly with automated packing machines.
3: 신선한 원재료를 이용한 세척 소독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3단 자동 야채 세척기를 도입했습니다. 3단 구조의 첨단 세척 시스템으로서 유량 조절은 물론 세척의 완성도가 높아 불순물 제거에 탁월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물질 제로화를 위해 자동 금속 검출기를 도입하여 혹시라도 원물이나 제조 과정에서 혼입될지 모르는 금속성 이물질을 완벽히 걸러내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제품 모두 이 기기를 통과해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1: By building a new manufacturing site, the company has introduced packing, washing, and metal detecting facilities. It is difficult to produce vegetables accurately in small packages due to different shapes and moisture content. And the firm has introduced automation equipment for the production of accurate packages. What is more, it is planning to start a cutting-edge production system with the aim of building a smart farm.
3: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통해 생산 공정과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 공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작업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품질 관리 공정 개선이 가능해져 보다 안정적인 제품 생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체계적인 생산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1: To strengthen hygiene control, the company has built a research department to carry out quality inspections. Also, it has implemented specialized facilities for the detection of microorganisms and managed the product quality based on the scientific standards.
2: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품질 관리용 다양한 실험 설비를 도입해 미생물 오염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배양기로 배양된 오염 세균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대외 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의 안전성을 크로스 체크하고 있습니다. 연구 전담 부서 올해 목표는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제품 개발과 레시피 개발의 최우선 목표를 잡았습니다.
1: Shingu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vegetables market. It has provided products to large supermarkets and different businesses in the Korean market. And the firm has enjoyed a constant increase in sales. By enhancing hygiene control and production capabilities, it aims to create higher added value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0: 저희 신금은 첨단 식품 농업, 스마트팜 ICT를 접목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을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게끔 가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첨단 농업을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제품 연구 및 개발로 365일 안정적인 공급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식재료 부담을 덜어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더 편리하고 더 신선하고 더 빠르게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신금 has gai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vegetabl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Bonjour.
2: Bonjour. 맞아요, 맞아요. 너무 물어보셔요.
3: 이탈리안 셰프 아저씨 그리고 진짜.
1: 너 아저씨. 제가 아는 셰프님 중에 제일 베스트 스위트.
3: 지금.
1: 네.
3: 맡아볼 수 있을까요?
1: 아까부터 계속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해요. 좋은 냄새.
3: 오 맛있다. 오, 그러면 오늘. Today's number 뭘까요? 이런 냄새랑 관련된 거.
1: 뭐지? 뭐예요?
3: 44%. 아마 식당에서 가장 많이 주문한 메뉴 그
1: 그런 거 뭐야? 지금 한식 냄새가 나거든요, 뭔가.
3: 근데 물음표.
1: 물음표 오늘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오늘.
3: 들어주세요.
1: 네. 아하.
3: 네?
1: 네? 아, 감자탕이죠.
3: 감자탕. 아. 보기만 해도 이거 진짜 섹시 푸드.
1: 오! 뭐, 맞아요.
3: 어때요? 아, 이런.
1: 최고, 최고. 아, 네, 이때 최고. 쓰는 말 맞아요. 네,
3: 아, 외국인들도? 감자탕에 대해 아시는 거예요? 아, 근데
1: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3: 사실 말이 되긴 해요. 왜냐면 요즘에 진짜 로컬 아~ 푸드 찾는 거예요. 한국에 오자마자 네. 그런 거 배웠어요.
1: 역시.
3: 케이리커버리. 몸이 풀리는
1: 맞아요. 음식. 대부분 얼큰하거나 국물 요리로 해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감자탕 유명하죠.
3: 저는 감자탕 이렇게 아, 그때 저는 한국말 아직 네. 잘 못했어요. 오 감자 알고 있어요. 포테이토 감자 포테이토라서 오 맛있겠다라고 아~ 생각했어요.
1: 그러실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3: 이거 베지타리안.
1: 네, 베지타리안.
3: 왜 감자? 감자 어디예요? 왜 감자탕이라고 어... 불려요?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감자가 들어가긴 해요. 근데 감자가 메인이 아니라 고기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 등뼈 부위를 감자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자탕.
3: 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3: 제가 드디어 진짜 이해했어요. 오, 여기
1: 맞아, 등뼈
3: 호리.
1: 쪽.
3: 아, 너무 이쪽. 여기 호리.
1: 맞아요. 감자탕.
3: 우와. 이렇게 먹는 방법 너무 한식적인 방법이에요.
1: 네.
3: 이거 버너.
1: 버너.
3: 바로.
1: 이 감성이 있죠.
3: 보글보글 이렇게 하면 바로 와. 야들.
1: 오 맞아.
3: 야들.
1: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발라주시잖아요. 전 이제 어엿한 어른이기 때문에 직접 발라서 먹겠습니다. 고기를 겨자 소스.
3: 겨자 소스? 좋아하세요?
1: 네, 이게 그냥 먹다 보면 느끼하니까 네.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3: 겨자 소스나 이런 고추냉이. 고추냉이랑 그리고 간장. 이거 뭐예요? 바로? 자, 저도. 잠깐만요. 케이푸드 에펙트, 케이푸드 효과.
1: 아니, 셰프님 너무 잘 받아주세요, 저를.
3: 이거 고기 한 조각? 찍고?
1: 찍고. 최고입니까?
3: 종결.
1: 종결.
3: 종결이야.
1: 종결. 진짜 종결.
3: 어, 너무 좋아요.
2: 그리고?
1: 뭔가 감자탕은 감질맛이 난다고 하거든요, 한국어로. 아니야, 맛있어요.
3: 특히 허리뼈의 고소함이 가득한 육수예요. 육수도 그런 콜라겐 가득해서 입안에 끈적끈적. 다른 맛도 더 세게 느껴질 수 있어요.
1: 요즘은 또 시중에 배달로도 많이 시켜 먹을 수 있어요, 편하게. 1인으로.
3: 아, 시원하다. 이런 거 맞죠?
1: 맞아.
3: 이렇게 하면 다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이 와, 잘 드시네. 아, 그 외국인 진짜 잘 드시네. 맞죠? 그런 거 있어.
1: 아, 너무 뭐 보기 좋죠, 사실. 너무 보기만 해도.
3: 근데 왜 시원하다?
1: 맞아요. 사실 시원한 건 진짜 시원한 건 뭐 콩국수, 냉모밀, 빙수 이런 게 시원한데 이 얼큰함, 속이 풀리는 그런 느낌을 시원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3: 와, 여기 내려가면서 이렇게 꽉 아, 시원한 같은 느낌이 이렇게 맞아요?
1: 맞아요.
3: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1: 근데 셰프님 밥은 안 드세요?
3: 저는 밥은 그런 거 진짜 한국인, 코탈리안이라서 네. 한국인도에서
1: 코탈리안?
3: 이런 육수 조금 졸여서 그 다음에
1: 아, 밥을 볶아 드시는구나. 맞아요. 뭔가 코스 요리라고 하긴 좀 웃긴 한데 진짜 풀코스로 드시는 게 감자탕을 시키잖아요. 고기만 따로 해서 먹고 국물도 먹고 그리고 이제 이게 면을 넣어서 뭐 칼국수처럼 여기에 밥을 넣어서 볶음밥으로도 드시고 감자탕 하나의 음식으로 풀코스로 이렇게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3: 라면 사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어딜 가든 라면 사리 그거는 메뉴판에 있는 것 같아요.
3: 이런 거 면은 네. 어, 식감 어떻게 네. 더 좋아하세요?
1: 저는 안 익은 걸 좋아합니다.
3: 안 익은 거? 알데인테? 어?
1: 괜찮아요.
3: 우리 계속 너무너무
1: 맞아요? 진짜?
3: 네. 항상 무조건 알덴테. 알덴테 무슨 말이냐면 씻는 맛. 그런 씻는 맛이 있어야 돼요. 너무 보지면 네. 그거 안 돼요.
1: 맞아요. 또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퍼진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꼬들 조금 덜 익은 그게 좋아요.
3: 아, 딱 맞는 식감이야. 오! 이거 진짜 야들야들.
1: 셰프님 아, 진짜 팬 많으실 것 같아.
3: 어, 부드럽다.
1: 아니, 근데 이 진짜 이 고기가 맛있거든요? 뼈찜으로 먹어도 맛있는데.
2: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1: 네.
2: 지금 뼈 보내겠습니다.
1: 헉, 뼈찜 있어요? 저 뼈찜 진짜 좋아해요.
3: 뼈찜 뭐예요?
1: 뼈찜 진짜 맛있어요, 뼈찜.
3: 이건
1: 에?
3: 이건 뭔데요?

0: 저도 로제뼈찜 일단 처음 봐요.
1: 맛이 있을까? 근데 궁금해요. 이거 똑같은 뼈죠?
0: 맞아요. 같은
1: 고기.
0: 로제뼈찜 저도 처음인데 너무 궁금. 먹어볼까요? 진짜 로제 냄새 난다. 맛있을까?
1: 맛있네.
0: 맛있어.
1: 진짜 맛있어. 조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요리한 것이라서 조금 더 진해요?
0: 감자탕에 있는 고기는 조금 식기 편하죠. 그냥 촉촉해요, 더. 뼈찜은 좀 더 쫀득, 좀 더 야들.
1: 맞아요. 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잘 표현했어요. 외국 친구들이 아, 맞다. 맵찔이네. 아, 저는 까먹었어요.
0: 아, 맞아. 저 지금 긁혔어요.
1: 까먹었어요.
0: 말투가 맵찔이네. 이러셔서. 아무래도 일반 뼈찜은 뭐 맵기 선택은 할 수 있는데 로제 뼈찜이 좀 더 드시기는 쉬울 것 같다?
1: 근데 제 생각에는 감자탕 육수도 그렇게 맵지 않아요. 견딜 수 있는 매운맛이에요. 너무 뼈 때리는 매운맛이 아니에요.
0: 늘 감자탕 가게 가면 있는 겨자 소스.
1: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지금 먹는 뼈는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왜냐면 그런 알싸한 맛이 있어서 고기의 풍미를 좀 가리는 거예요.
0: 아, 소스가 세서. 네, 좋아요.
1: 네. 우리.
0: 왜냐면 저 이번에 진짜 믿는 게 저번에 쌈장이랑 후무스 그 스프레드 너무 맛있었어서.
1: 저는 소스 가이.
0: 소스
1: 가이. 마늘 하나, 간장 한 스푼, 여기 두 개, 식초. 조금 시큼한 맛이 있어야 되죠.
0: 완전 기대돼요. 파블리 셰프님 소스. 먹어볼까요?
1: 오늘 파브리식 맛이 있을까?
0: 있을까? 찍었습니다.
1: 맛있죠?
0: 그런 마늘 간장 베이스로 한 치킨 생각이 좀 났고 얘는 고기 맛이 나요. 먹으면 먹을수록.
1: 완벽한 소녀.
0: 오, 완벽. 정말 써먹어야겠다.
1: 완벽.
0: 이렇게. 음악방송에서 엔딩 할 때.
1: 완벽.
0: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대요. 이것까지 꼭 드시고 마무리를 하죠. 볶음밥!
1: 맞다.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저 까먹었어요. 여기 고기, 조금 야채,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잘라서 돼지간 소스 돼요.
0: 맞아요.
1: 우와.
0: 그런 말도 있어요. 볶음밥이 먹고 싶어서 감자탕집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 촉촉해졌어.
1: 오, 예. 그리고요. ASMR. 아. ASMR. 이렇게 지글지글 거리는 소리.
0: 치즈.
1: 신의 한 수.
0: 치즈. 네. 이대로 팔아도 되겠다.
1: 와.
0: 치즈가 누워요. 보시는 분들 다 배고프시겠다. 짠.
1: 바브리 made it.
0: 여러분, K-푸드 중에 감자탕 꼭 드셔보시고 면사리 추가해서 꼭 드시고 마지막으로 볶음밥까지 꼭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먹어야 돼서 끝낼게요. 안녕히 계세요.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싶을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꼬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맥기지가 그들은 점심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이 안 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 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0: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삭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지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1: 김 먹었어.

0: 여기에요? 뭐야? 길거리인가? 우리 인터뷰해요? 이게 뭐예요? 어디야? 여기 어딘데?
1: 아이유 씨가 그때 이너뷰티 얘기하셨었잖아요.
0: 네네네.
1: 요즘은 좀 이너뷰티도 속도 잘 관리해야지 뷰티가 채워지는 거 같아요.
2: 케이푸드구나, 그래서.
0: 뭐 케이푸드에 뭐 그거 줬어?
2: 건강식.
0: 건강식?
1: 일단 어딘지 한번 가서 보시죠.
0: 어, 네. 오! 뷰티의 신! 뭐야?
1: 거기 가는 건 아니고요.
2: 아, 아니야?
0: 가락 뷰티? 뭐야?
3: 아~
0: 한의원! 아, 한의원! 한의원?
2: 아, 이런 거 해야 돼요.
0: 아, 근데 맞아. 화병! 화가 많아.
2: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거에 이게 시작이다.
0: 진짜 좋아. 이거 하고 야. 성장 클리닉. 나 아직 키가 좀 더 크고 싶어.
2: 피디님 이거 돼요?
4: 네.
0: 어?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오늘 뷰티 체험하러 오셨죠?
0: 네.
5: 앉아주십니까?
2: 예.
5: 오늘 뷰티인데 한의원 오셨다고 하셔서 좀 놀라셨죠?
4: 놀랐어요. 네, 맞아요. 예.
5: 오늘 저희가 뷰티 중에서 이제 팔체질 검사를 통해서 뷰티를 조금 체험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 소영이?
5: 팔체질 들어보셨을까요?
2: 아니요,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5: 처음 들어보세요.
0: 저 처음이에요.

0: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분은 뭐 간의 기운이 셀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신장 기운이 셀 수도 있고 그 갖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강한 오장육부 약한 오장육부 그거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그런 거를 찾아드리는 게 팔체질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전 신장이 센 것 같습니다.
0: 오?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열정이 항상 있어서.
0: 열정이 있으셨어요?
1: 네.
0: 좋습니다.
2: 간이 센 것 같습니다.
0: 음주를 잘 하시네요?
2: 아니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0: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체질 검사를 정확히 해보기 위해서 먼저 문진표 챙겨드렸고요.
3: 와우.
0: 관련해서 한번 써보시고 나서 저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와우.
1: 아, 정말 그거네요. 한방 KBT네요.
0: 네, K 맞습니다.
2: K한방 KBT 왜?
0: 관련해서 피부 고민도 조금 도와드릴 거고요.
1: 아, 유전 상태도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저는 또 수부지거든요.
0: 수부지?
1: 예.
2: 근데 소화력이 엄청나 도를 씹어 먹을 수는 없는데.
0: 그 정도로?
2: 네, 네. 그렇죠.
1: 또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좀...
2: 아니, 내가 도를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아...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고등생이네. 빨랬습니다.
0: 요것도 체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예, 성격적인 것도 체질에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신 분과 빠르신 분.
2: 꼼꼼하지 않네요.
1: 저는 꼼꼼하고 빠른 편입니다.
0: 그게 제일 좋습니다.
1: 마이어스는 한글을 잘 못 믿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외국 분이신가요?
2: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한국인입니다. 형,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오해하지? 진짜 오해하시잖아.
1: 예능적 요소라고 할까요?
0: 그렇지. 이국적으로 잘생기셔서.
2: 아, 감사합니다. 평소 대변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1: 대변 상태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 아, 이거다.
0: 마무리 되셨을까요?
1: 네. 기대됩니다.
0: 예, 기대되시죠.
2: 저 기대돼요.
0: 저희 팔체질은 총 8가지고요.
1: 네.
0: 그 사이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셨으니 내가 여기에 좀 가깝지 않나 한번 이따가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오이, 다 난 것 같은데? 4개나 되는 게 4개인데요?
0: 4개나 돼요? 네. 이 정도면 50% 확률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예.
2: 오, 나는...
0: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열 검사라는 할 겁니다.
1: 네.
0: 체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어디가 차갑고 어디가 뜨거운 지.
1: 아, 체열이요?
0: 체열.
1: 아.
0: 네. 저쪽으로 같이 이동하시겠습니다.
1: 아, 피 뽑는 건 줄 알았네.
0: 피는 안 뽑습니다.
2: 무서웠죠.
4: 이쪽에서 체열 검사 하실 건데요.
1: 네.
2: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4: 아니, 한 분씩 들어오세요.
2: 한 명만. 네. 제가 무서워도 참고.
1: 들어오지 마세요.
4: 감사드리겠습니다.
2: 따라서 돌아오겠죠?
4: 준비되셨을까요? 네, 불 꺼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바닥에 이제 네모난 거 보이실 거예요.
2: 네.
4: 그쪽에 서 계시면 되시고 불 꺼드릴게요.
2: 네.
1: 오. 와, 장난 아니에요.
2: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 잘 모르겠네요.
0: 네, 검사 잘 하고 오셨을까요?
2: 네.
1: 장난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2: 네. 진짜 엄청난 수술이었어요.
0: 네,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오셨습니다.
2: 예. 그러네요, 시원해요.
0: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한 거 같이 토대로 해서 조금 체질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2: 전
3: 없어요?
0: 정답이 50% 없네요. 예. 그만큼 대신에 오늘 좋은 음식들, 체질에 맞는 음식들 찾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좋게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 앞서서 와이어님부터 이쪽으로 올라오실 거고요.
2: 네.
0: 검사 이제 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네.
0: 머리 이쪽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2: 네.
0: 먼저 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 네.
1: 큰일 났나요?
0: 네.
2: 내일 죽나요? 맥이 빨리 뛰나요?
0: 맥이 좋습니다.
2: 역시 예능을 잘 하시네.
0: 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배를 보는 건요, 우리 몸의 저장고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소화 상태를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얼마나 가능한 저장소, 에너지들을 잘 갖고 있나? 근데 6개, 요거는 식스팩인가요?
2: 맞아요.
3: 잘하시네요.
0: 익숙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숨이 턱 막힐 때 네. 체질적으로 위로 얼굴이 좀 답답해진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3: 오 맞아요.
0: 위로 열이 많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거 항상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오. 우리 몸에서 열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네. 기름진 음식들. 패스트푸드 피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3: 다 좋아해요.
0: 다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3: 좋아. 먹으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유일한 힐링 그건데.
0: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3: 네. 네.
0: 이사님 한번 누워보시고요.
1: 저의 뭔가 그걸 낱낱이 파이실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0: 맥 먼저 보겠습니다. 손 한번. 오늘 식사 뭐 드셨어요? 어?
1: 고기 먹었어요.
0: 고기 드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2: 좋은데? 자. 고기는 여섯 개 그 뭐가 있나요?
0: 여기는 하나인 것 같은데.
1: 제가 숨겨놨어요.
0: 숨겨놓으셨어요? 예, 안에 있으신가요?
1: 아직 때가 아니어가지고. 아,
0: 그치. 좋습니다. 다음 이제 앨범 때 나오시는.
1: 그쵸. 네. 아, 다다다다다?
0: 다다다다다? 네. 예. 내려오실게요. 이제 체질. 검사 끝났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1: 나온다 이제.
2: 여기 나온다.
1: 우리 과거들이 나오는 거야.
2: 그러니까.
1: 과거가 곧 현재의 몸이잖아.
3: 그렇지.
0: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체열 검사했던 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 분이고요. 이렇게 한 분입니다.
3: 뭐 느낌이 약간 아 이거
0: 잠깐만요. 좀 그런가요?
2: 다 보이는 듯, 다 보이는 듯 이 느낌 뭐예요?
1: 여기 빨개졌어요.
0: 빨개지셨네요. 네. 위쪽이 이샤님이시고요. 네. 네. 아래쪽이 와이언님이십니다. 차이를 봤을 때 하나는 전체적으로 많이 빨개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와이언님. 오. 반대로 이샤님 같은 경우는 배는 찬 편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대신에 우리 흉곽이라고 하는 이쪽 간이 위치한 이 흉곽 부분이 이쪽이 조금 열이 좀 있어요. 오.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배가 좀 차신 편들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장이 조금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반대로 와이언님은 전체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요.
3: 네, 맞아요.
0: 열을 어떻게 내려줄 건가?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검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뒷장을 넘겨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1: 띠링!
0: 어? 어?
2: 뭐야?
0: 보시면 이션님 같은 경우에는 목 양체질 예. 그리고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 토양체질
2: 토양체질
0: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간이 튼튼하신 편이고요. 폐가 약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우리 땀 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땀 배출해주시는 게 우리 피부, 바디 디톡스에도 좋아요.
1: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긴 하긴 해요.
0: 랩 하시나요?
1: 그냥 말이 많습니다.
0: 아, 그냥 말이 많으신 편이시죠. 하시면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나 땀을 빼는 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소통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1: 예
0: 이걸 못하면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 이걸 못하면 직장을 잃어가지고
0: 안 되죠.
1: 예 적당히 이제 밸런스 다른 걸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와이언님 볼까요?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는 췌장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계세요. 돌도 씹어 치아가 좋으시면 돌도 씹어 드실 수 있는 소화는 가능하실 겁니다.
1: 잘하네. 돌 잘 먹네.

0: 오, 맞아요. 아, 근데 소화가 늘 옛날부터 좋긴 했었어요.
1: 소화가 되게 잘 되시는 편이고 네. 반대로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신장의 위치는요 한의학적으로 허리랑 좀 연관이 있어요. 하체랑 좀 연관이 있고 상체는 튼실한데 하체가 조금
0: 잠시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체도 운동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1: 그런 성향이 있으니 예. 운동을 하실 때 하체 위주로 해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겠죠.
0: 하체 두 번 하겠습니다.
1: 두 번 해주시고요. 예. 네 좋습니다. 공 같은 경우는 하체가 항상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하체의 예. 부기를 좀 빼주기 위해서 홈롤러나 이런 식으로
2: 전 하체 하기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0: 아직 그게 아유 맞습니다. 예.
1: 그런 식으로 네네네. 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2: 나랑 아예 반대네.
0: 그러니까
2: 진짜
0: 완전 반대네.
1: 음양의 개념에선 두 분 다 양이긴 하지만 네. 아까 금 토와 이제 목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고요. 항상 어떤 음식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고요. 몸에 맞는 체질 음식을 하는 게 저 이너뷰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너 말고 그 다음은 뭐죠?
0: 아, 아웃!
1: 아웃! 아웃! 바깥에!
2: 네.
1: 저희 다른 쪽에 이제 또 뷰티 한번 챙기러 다음 진료실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0: 좋아요! 네. 렛고! 아, 나, 대박이다. 나 진짜 알아놔야겠다. 다 사과 맨날 아침마다 먹었는데 사과 먹으면 안 되네.
3: 네. 네.
1: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0: 네.
3: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4: 예. 제가 일단 이곳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3: 저쪽에서 속을 한번 체크하셨죠?
0: 네,
3: 여기서는
0: 네.
3: 겉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오.
3: 우리 뷰티 생각하면 겉은 어딜까요?
4: 얼굴이죠.
3: 당연히 얼굴이죠. 네, 여기서는 피부 재생을 하고 탄력을 좋아지게 해서 안면 비대칭까지 좀 잡아줄 수 있는 공안침 시술을 진행할 겁니다.
0: 오, 용침 맞아봤어?
4: 맞아, 용침.
0: 어, 얼굴에?
4: 얼굴에는 안 맞아봤어.
0: 오.
3: 보통 배우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침 처음이신 외국인 환자분들도
4: 아, 진짜요?
3: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4: 그게 효과가 있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3: 효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촉진시킵니다.
0: 아, 콜라겐!
3: 네, 콜라겐 중요하죠.
0: 예.
4: 그렇죠.
3: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0: 네.
3: 그러면 당연히 탄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침은 다른 어떤 시술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사실 또 저희가
3: 네.
4: 내일 또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3: 아, 네. 어떤 스케줄?
4: 자켓 촬영인데요.
3: 네네. 너무 중요한데요?
0: 네. 네.
4: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막 다음날 이렇게 되는 얼굴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3: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얼굴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4: 오~
0: 지금부터 작아지면 소멸될 수도 있어요?
3: 그렇지.
0: 아, 그거 따위 조금 그래도
4: 방송이지만
0: 맞긴 해.
4: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3: 네.
4: 아픈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3: 따끔따끔하기는 합니다. 근데 유치원생한테도 침 남았거든요?
0: 네.
3: 안 아프다고 합니다.
4: 아니, 그 친구가 유치원은... 강한 유치원 아니에요? 강한 유치원생 아닙니까?
3: 오늘은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0: 네.
3: 얼굴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내일 두 분 촬영도 있다고 하니
0: 네.
3: 제일 중요한 머리, 두피 쪽으로 해볼 건데요. 그 부위를 조금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전체 피부 탄력과 리프팅을 좀 기대해보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0: 와. 좋습니다.
4: 저희가 또 이제 뷰티 MC다 보니까
0: 네.
4: K-한방뷰티의 정수를 또 이제 느껴보고
0: 네.
4: 가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0: 예.
4: 용기 있게. 네.
3: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K-한방뷰티. 네. 해볼까요?
0: 네. 네. 좋습니다.
3: 들어가 보시죠.
0: 와우.
4: 마취 크림 안 바르나요?
3: 예. 하나도 안 아파요.
4: 예.
3: 자, 해볼게요.
4: 예.
3: 일단은 침 들어가는 부위 소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4: 예. 지금 낫나요?
3: 아직 안 맞아요. 가장 덜 아픈 부위부터 먼저 놔드릴게요, 제가.
4: 네.
3: 자, 여기를 이렇게 살짝 당겨서 따끔.
4: 오, 신기해.
0: 안 나온 것 같아?
4: 오, 뭐야, 뭐야.
3: 괜찮으시죠?
4: 예, 예,
3: 네,
4: 예,
3: 해볼게요, 따끔. 네. 원래는 제가 빨리빨리 툭툭 넣는데
4: 네.
3: 오늘 처음이셔서
4: 아이는 편한 거.
3: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4: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3: 네, 지금 다 하고 계세요.
0: 그냥 서로 두 살입니다. 그냥 어른같이 해주세요.
3: 따끔.
4: 올라갔네? 오, 올라가는 것 피부가.
0: 오!
4: 아니, 좀 오버했다. 저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3: 자, 어떠세요? 받을만 하세요?

0: 자극 들어갈 거거든요. 느낌 나시는 말씀하세요.
1: 예.
0: 뭘까요?
1: 이 전류의 자극을 통해서 보충의 예상입니다.
0: 오? 정답인데요?
1: 제가 이름에도 BTMC입니다.
0: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1: 그쵸.
0: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자극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력의 효과를 더 높이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0: 네.
1: 여기가 지금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1: 아, 진짜 거짓말하고 띵 이렇게.
0: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계실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0: 됐습니다.
1: 이거 아까운 데가 지워서 빼면 안 돼요?
0: 오케이, 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1: 우와!
2: 와!
1: 잘하셨나요? 아, 지금 기본적인 게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2: 머리가 올라가긴 했어, 일단.
1: 아, 머리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아, 느낌이 올라갔는데?
2: 아, 근데 느낌이 지금
1: 올라가잖아요! 아,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0: 연기를 못합니다.
1: 느낌 진짜 뭔가 올라가서 탄력이. 오, 신기하다.
2: 이제 내가 해볼게.
0: 자, 먹어보실까요?
2: 네. 아싸리 어머.
0: 마찬가지로 오늘은 두피 쪽에 시술하실 건데요. 소독부터 예. 먼저 하겠습니다.
2: 예. 캐대원 보셨어요?
0: 네, 당연히 봤죠.
2: 외국 분들도 그럼 자주 와요?
0: 외국 분들도 실제로 캐대원 이후에 한의원, 내원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2: 예.
0: 한의원을 위해서 여행을 예.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3: 오,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준비하셨나요?
0: 어떤 준비?
2: 대본.
3: 대본 질문을 답변을 준비하셨나요?
0: 아,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어요.
2: 오! 아,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3: 그러니까요.
0: 아, 정말요?
2: 네.
0: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의사로 성공하면
2: 네.
0: 제가 배우에 도전해봤을 때 그때 응원하러 오세요.
3: 알겠습니다.
2: 아, 그럼요.
0: 지금은 제가 한의사니까 본업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파요. 자, 긴장 푸시고.
3: 아, 긴장 너무 했다. 아, 이래서 BTMC 하겠어?
0: 그치? 어때요?
2: 오, 나왔어요?
0: 응.
2: 오. 별,
3: 우와, 오. 진짜 들어갔어?
2: 나쁘지 않은데요?
0: 괜찮으시죠?
2: 네. 누우신 줄도 몰랐어요.
3: 이게 충동이 네. 꽂혀 있는 걸 보니까 좀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긴 합니다. 선생님도 생기나요?
0: 저는 하루 왼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서 충동은 안 생긴. 한번 만져보실래요?
3: 아,
0: 딱.
3: 잘하시네요. 예능을 아세요?
2: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침
0: 네.
2: 만화 보면은 어디 부위에 딱 침을 놓으면은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런 부위가 진짜 있나요?
0: 정확하게 말하면 없긴 합니다. 한 부위를 딱 놓는다고 해서 마비가 될 정도로 들어가진 않고요. 재미를 위해서 각색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거의 주무시겠어요.
3: 근데 이게
0: 네.
3: 그 피부에도 좋지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맞아요.
3: 그것도 굉장히 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나요?
0: 너무 맞는데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2: 역시 뷰티 MC.
0: 네, 실제로 탈모에도 침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살짝
3: 시원하게 올려주시죠, 형님.
0: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3: 네, 우주 끝까지 올려주세요.
0: 느껴지세요?
2: 네, 조금 올려.
0: 더 올릴까요?
2: 네,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3: 아, 나 눈 깜빡거리는 게 그 저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0: 괜찮으세요?
2: 네, 지금이에요.
0: 어떠셨어요? 맞으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2: 아니요, 전 엄청 편했어요. 에이스 침대 같았어요.
0: 다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아주 풀페이스로 제대로 리프팅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2: 예.
0: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와이어씨도 15분 정도 맞고 계실게요.
2: 네.
0: 고생하셨습니다.
3: 한의학이 좀 이제 외국 분들이 봤었을 때는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0: 네.
3: 전혀 아프지 않고 굉장히 좋다는 걸 좀 이게
2: 근데 진짜 안 아파.
3: 이게
2: 빼는 것도 안 아파.
0: 실제로 외국 분들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하시고.
3: 그쵸, 무서울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낯설어 하시는데 막상 한번 해보시면 저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거의
3: 맞아,
0: 대부분입니다.
2: 맞아.
0: 고생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1: 어머, 한층 젊어진 것 같아.
0: 오늘 정한층 사용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3: 일단은 전혀 안 아팠어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이게 저는 이 느낌이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이게 근육이 좀 올라간 느낌?
0: 네, 맞아요.
3: 그거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뭔가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진짜 이 리프팅이나 얼굴 동안 이런 거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맞습니다. 일단 외국분들이 보셨을 때도
4: 정말 이게 희귀하니까 외국분들은 많이 안 해보신 부분이.

0: 있는데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갔을 때는 정말 편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좀 빠르고 정말 안 아프고 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1: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속을 처음 체크하셨죠?
2: 네.
1: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얼굴을 보셨어요.
2: 네.
1: 자, 남아있는 건 뭘까요?
0: 이제 바디.
2: 바디.
1: 맞습니다. 잘못 쓴 자세나 네. 생활 습관으로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0: 오, 와우. 리버블.
1: 몸 교정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2: 네. 오. 바디. 이어서 K-1번 뷰티 코스 요리네요.
1: 어, 네, 맞습니다.
0: 오케이, 좋았어.
1: 마지막 코스 잘 체험하고 오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가세요.
0: 예. 마술 먹어 가세요.
3: 아, 예? 이야. 잘 받고 오셨을까요?
0: 예. 어, 너무 어려지고 왔어요.
3: 엄청 어려진 것 같아요.
0: 예.
3: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네. 체형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0: 오.
3: 뷰티가 뭐 얼굴도 있지만 전체적인 요새 몸의 바디 라인도 많이 보기 때문에
0: 네네.
3: 그 부분을 우리가 추나치료라는 걸로 좀 잡아볼 겁니다.
0: 오.
4: 어, 근데 질문 네. 하나 되겠습니까?
3: 네.
4: 추나가 무슨 뜻이죠?
3: 추나, 밀고 당기는 건데 과거부터 그 추나가 그래서 몸을 밀고 당기면서 불균형을 맞춰주고요.
4: 네.
3: 우리가 짧아져 있는 근육을 늘려주거나 늘어나 있는 근육은 당겨주거나 관절도 마찬가지로 좁아져 있는 거는 넓혀주고 넓혀진 건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추나 치료를 진행을 했었고 밀고
4: 밀당.
3: 당긴다. 어, 밀당 잘하실 것 같아요.
4: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밀당 체질입니다.
3: 엄청 여성분들께 인기가 엄청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3: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0: 확실히 아시네요.
3: 왜냐면 제가 너무 좋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요새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오래 장시간 앉아있고 우리
4: 맞아요.
3: 스마트폰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목은 많이 굳게 되고요.
4: 맞아요.
3: 어깨 말리게 되고 또 오래 앉아있는데 다리도 꼬고 있거든요.
4: 맞아요.
3: 그럼 골반 틀어지고 근데 오늘 높은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4: 맞아요.
3: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추나치료로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체열 검사를 했던 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이렇게 좌우 밸런스가 보이는데 위에 분 밸런스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세요.
0: 오!
3: 선생님은 정말 체형이 완벽하십니다.
0: 형 잘 때 이렇게 잘 자잖아.
4: 혹시 이거 이 앞부분만 좀 포샵해 주세요, 조용히. 몸짱으로.
3: 근데 밑에 와이어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높이가 왼쪽이 좀 많이 높아요.
0: 맞아요.
3: 그리고 몸의 중심에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조금 밀려 있습니다.
0: 맞아요. 엄청 틀어져 있어.
4: 이 정도면 뗐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 정도는 아니야. 뭐 내가 조립식이야?
3: 그래서 와이어님부터 오늘 추나 치료 도와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3: 네, 우리 몸에 바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바닥이 골반입니다.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거는 다리 길이가 왼쪽이 짧아요.
2: 요.
3: 반쪽 올라갈게요.
2: 오.
3: 자, 시원하신가요?
4: 이상한 시원한 예. 뭐.
0: 180을 어. 와우!
3: 와우!
0: 끝났어요.
3: 내려오시고 예, 고생하셨어요.
0: 벌써 끝났어요? 아, 더 하고 싶었는데. 어, 형, 대박이야.
3: 이샤님, 요새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
4: 저희 어깨가 항상 좀 말려있어요.
3: 말려있어요. 봐드리겠습니다.
4: 예?
3: 어깨 말리는 거의 특징은요, 등이 구부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4: 네.
3: 그래서 등을 먼저 좀 봐드릴 겁니다.
4: 네.
3: 저한테 힘 펴고 기대시면 됩니다. 한번더 쭉.
0: 괜찮아. 오, 뭐야. 왜 시원하지?
4: 오, 시원해.
0: 오, 그래.
3: 쭉 펴진 느낌으로 한번 쭉 펴주시고. 천장으로 누워보실게요, 똑바로.
4: 좋습니다.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어, 예. 어!
3: 네, 고생하셨습니다.
0: 오!
3: 목 한번 움직여보시고요.
4: 오? 오, 좋은데요?
3: 좋으신가요?
4: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3: 다시 태어나신 것 같아요.
4: 우와.
3: 좋습니다. 네, 오늘 추나 처음 받아보셨죠?
0: 네.
3: 어떠셨을까요?
4: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3: 네네.
4: 드륵 하고.
3: 그쵸.
4: 사실 그게 진짜 무서웠거든요.
3: 무서우셨었죠.
4: 무서웠는데.
3: 예.
4: 딱 하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진짜 맞춰진 느낌이에요.
3: 맞춰진 느낌.
4: 오, 이게 진짜 신기하다.
0: 퍼즐처럼 뭔가
4: 진짜.
0: 시원해지고.
3: 시원해지고.
0: 네.
3: 그래서 이게 그 모든 부위에 다 그렇게 뚜둑 소리 내는 게 좋지는 않아요. 막 할 땐 일시적으로 시원해도 안 맞는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아파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와.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이야, 좋았다, 좋았어. 아. 은혜.
3: 아니, 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5: 그러니까. 한층 더 어려진 K한방 뷰티가 또 좋은 점은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건강과 이제 밸런스 이걸 또 다 해주니까.
3: 3-in-1이잖아요.
5: 그게 뭐죠? 일석삼조.
3: 이너 뷰티.
5: 아, 이너 뷰티.
3: 얼굴. 얼굴. 몸. 아,
5: 여러분들께서도 또 K한방 뷰티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준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 영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 투자 또 공동 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0: 한국과 프랑스가 더 깊이 연결되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미래 세대들은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1: Respectueux de la souveraineté et de l'indépendance de l'ami et qui ont une même vision de l'avenir. C'est ce qui lie la Corée et la France et c'est ce qui fait que le désordre ambiant accélère la conviction que nous avons de devoir et de vouloir travailler l'un avec l'autre.

0: Cancer, the leading cause of death in Korea. But the fear surrounding cancer is beginning to change.
1: 70% 이상이 5년 이상 사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
0: Nowadays, even cancers that have already progressed are becoming increasingly curable. In the past, the later cancer was detected, the more difficult it was to treat. But nowadays, advances in cutting-edge biotechnology are making meaningful treatment outcomes increasingly possible.
2: 많이 진행된 암들 환자들에게서도 분명히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0: Will we be able to overcome cancer one day? We look beyond the uncertainty surrounding cancer to find the answer. In Korea, cancer is no longer someone else's concern. According to the National Cancer Statistics released in January this year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it is estimated that 1 in 2 men and 1 in 3 women in the country will be diagnosed with cancer at least once during their lifetime. In 2023, 288,613 new cancer cases were diagnosed in Korea, up 2.5% from the previous year. The total number of cancer patients has now surpassed 2.7 million, meaning that more than 1 in every 19 Koreans has experienced cancer. In other words, Korea has entered the era of cancer survivorship. The lifetime risk of developing cancer is 44.6% for men and 38.2% for women, with clear differences in the types of cancer between the two genders. Overall, the most frequently diagnosed cancers are thyroid, lung, colorectal, breast, and stomach cancer. Men are most likely to have prostate and lung cancers, while women more commonly get breast and thyroid cancers. Cancer touches nearly every aspect of our lives. The fight against cancer is no longer limited to individuals. It has now grown into a national effort in the form of large-scale research.
1: 암이라는 게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있었던 질병인데 그 당시에는 암이 왜 생기는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지 하는 것들이 뭐 방법이 별로 없었던 거죠.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마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라는 선고를 받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던 거죠.
0: The National Cancer Center is at the heart of the National Cancer Management Project. It is at the helm of strengthening the nation's cancer response by advancing cancer diagnosis, treatment, and research. It is also home to Korea's first graduate school of cancer research and education, which nurtures world-class cancer experts.
3: 저희가 병원에서 매년 60만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바이오 검체들을 수집을 하고 활용해서 연구에 직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환자와 임상과 기초가 융합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Researchers collect patient samples and research data from around the world to analyze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cancer and discover more precise diagnostic tools and treatments.
4: 이 샘플은 미국에서 온 샘플입니다.
0: Cancer patient samples are delivered to the researchers from abroad.
3: 미국에서 공수받은 암 환자 샘플로서 자궁암 환자에게서 얻은 세포줄을 저희가 직접 공수받아서 연구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과 같은 여러 군데에서의 환자 샘플들을 공수받아서 현재 연구에 직접 활용하고 있고 각국에 있는 암센터들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Tissues and cells obtained from cancer patients provide insights into how cancer develops and progresses. More importantly, data accumulated from these samples is a critical resource for improving the accuracy of cancer treatment.
5: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거 지금
3: 연구실에서의 추가적인 실험들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더욱더 축적을 한 걸 가지고 환자 치료 향상에 이것들이 전부 다 이바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Patient tissues and cells collected under rigorous standards are preserved in ultra-low temperature storage before being used in research. The National Cancer Center's biobank collects and manages a wide range of human biospecimens, including blood, tissue, and body fluids, using standardized protocols. It serves as foundation for systematic research using biological resources. The samples undergo DNA and RNA protein analyses to uncover the causes of cancer, understand how it develops, and determine how patients respond to treatment. The collected biospecimens and research data are managed through the National Cancer Data Center, creating advanced research infrastructure that allows to utilize these resources more efficiently. This is how the repository of valuable assets keeps growing, helping to advance cancer treatments.
1: 의료 분야에서의 AI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실질적인 그 자료들이거든요.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접근할 건가, 또 어떻게 그런 자료들을 제공할 건가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저희가 그 추진하고 있는 지금은 이제 종양은행이라고 안 하고 이제 바이오뱅크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국가 암 빅데이터 센터는 지금은 이제 국가암 데이터 센터라고 이제 다시 한 한글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0: Thanks to continuous advances in research, the hope of overcoming cancer, which was once regarded as a death sentence, keeps growing. Driven by breakthroughs in medical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the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more than 7 out of 10 cancer patients survive for 5 years or longer after diagnosis. What is the most important key to overcoming cancer? Experts say it's early detection. Today, 51.8% of cancers are diagnosed at an early stage. When cancer is detected early, the survival rate exceeds 90%, dramatically improving treatment outcomes.
1: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최근에 거의 모든 암을 통틀어서 하면 한 70% 이상이 5년 이상 사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발견이 좀 늦었더라도 지금은 다양한 치료제가 있어서 오히려 암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됐다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Korea operates a nationwide cancer screening program for detecting 6 major cancers: stomach, colorectal, liver, breast, cervical, and lung cancer. The country's overall cancer incidence stands at 288.6 cases per 100,000 people, a rate comparable to that of many other developed nations. However, Korea's cancer mortality rate is just 64.3 deaths per 100,000 people, 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the United States. Behind this lower mortality rate lies national cancer research and public health policies.
1: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에 암 연구 중점 추진 계획이라는 거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실제로는 전주기에 걸쳐서 암 연구의 그 혁신과 개방형 협력을 통해서 국민 암 극복을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중점 추진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0: As the importance of early detection continues to grow, technologies that can detect cancer with greater precision are also drawing attention. At the core of those technologies is artificial intelligence. A biotechnology company in Seoul specializing in cervical cancer diagnostics. It is conducting research into detecting cancer more quickly and accurately using AI. AI is transforming the way cancer is diagnosed.
6: 네, 지금 이 사진은 자궁연부 촬영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가 있는 영역도 있지만 실제로 AI가 찾은 영역은 피가 아닌 저렇게 아세트산 반응이 일어난 하얀색 영역을 히트맵으로 표시한 하여 분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의사분들이 찾는 그런 패턴인데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Trained on vast amounts of medical data, AI can detect even subtle changes in the human body, significantly improving diagnostic accuracy.
7: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이러한 의사의 진단과 그 검진의 행위들을 그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또 객관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A medical image analysis allows to identify early signs of cancer faster and with greater precision. After capturing images of the cervix, the AI identifies suspicious areas in real time and assists doctors in making diagnostic decisions.
8: 찍었습니다.
9: 네. 들었습니다. 네.
0: This allows to significantly reduce examination time while expanding opportunities for early cancer detection.
6: 이거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자궁경부 확대 촬영 기기이고요. 그리고 이 태블릿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만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앱입니다. 기존의 병원에서 하던 2, 3일 정도 걸리던 방식보다 지금 AI가 있을 때는 5초 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8: 톡톡 찍으세요, 톡톡.
0: The time it takes to receive a diagnosis is a critical factor in determining when treatment begins. Because cancer patients often show no symptoms in the early stages, detecting the disease early can dramatically improve treatment outcomes.
7: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1년에 66만 명이 발병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35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암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그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에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는 굉장히 높은 생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0: Cervical cancer used to be the third most common cancer among women in Korea. Nowadays, however, the incidence of breast, thyroid, and colorectal cancers among women significantly surpasses that of cervical cancer. This progress is attributed to comprehensive care, from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to treatment and long-term management. Another noteworthy factor is the steady improvement in the treatment of women's cancers. Although endometrial and ovarian cancers are still the most common cancers affecting women, their five-year survival rates now reach about 89% and the mid-60% range, respectively. Endometrial cancer is often detected at an early stage, which helps maintain a high survival rate. Treatment outcomes for ovarian cancer are also gradually improving as medical technologies continue to advance. In the past, treatment options were limited depending on the stage of cancer progression. Today, however, more precise treatment strategies are applied based on each patient's genetic characteristics. These changes show the cancer treatment is no longer a one-size-fits-all approach, but is tailored to each individual patient. From diagnostic to treatment, the entire process is becoming increasingly patient-centered.
10: 특히 부인암을 일으키는 원인들에 대한 원인 규명,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개인의 어떤 그런 유전학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이런 분류법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서 그런 분류에 따른 개인 맞춤형 치료가 현재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진 것들은 개인 맞춤형 치료에 대한 신약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또 수술 기법의 발달로 인해서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While treatment outcomes continue to improve, the landscape surrounding cancer is also becoming more complex. As the population is aging and people's lifestyles are changing, cancer cases continue to rise. Even the same type of cancer can progress differently in different patients. Researchers are moving beyond early detection to develop treatment strategies aimed at preventing metastasis and recurrence, and identifying the fundamental causes of cancer cells to eliminate them with greater precision.
10: 최근에는 이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면역 치료제라든지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도입이 돼서 그 치료 성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이 아무리 시대가 좋아지고 하더라도 대부분 어렵고 발견되면 대부분 진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은 있지만 최근에는 어떤 1차 치료 이후에 유지요법이라고 해서 표적 치료제가 좀 도입이 좀 돼서 치료 효과와 생존율도 많이 향상을 보이고 있는 암종입니다.
0: Cancer affects men and women differently. Men have higher cancer incidence rates than women. and the risk of cancer-related death is about 1.6 times higher. However, women's five-year survival rate after treatment is more than 10 percentage points higher than men's. The most commonly diagnosed cancers in men are prostate and lung cancer, followed by stomach, colorectal, liver, and thyroid cancers. These cancers are closely linked to lifestyle factors, including smoking, alcohol consumption, and dietary habits. Smoking and drinking in particular are known to be a major risk factors not only for lung cancer, but also for head and neck cancers. As a result, cancer treatment is now focusing not only on the type of cancer itself, but also on bi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nd environmental factors.
10: 아무래도 남성암, 여성암을 구분하는 암들의 특징은 아마 호르몬의 영향을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암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여자와 남자는 생식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여자가 갖고 있는 생식기관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암들이 주로 여성암이라고 여성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Although the causes and patterns of cancer may vary, early detection and appropriate treatment can help patients return to normal life. We met with a patient who overcame cancer and visits the hospital regularly for follow-up screenings.
11: 제가 후두암을 수술하고 치료를 받고 해서 완치 결과를 받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내원했습니다.
12: 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종모님. 일로 앉으십시오. 예, 잘 지내셨죠?
13: 네. 예. 선생님 덕분에 너무 건강하게 잘 지금.
12: 이 담배 때문에 생기는 두 가지 암을 잘 치료 받으셨으니까 예. 이제는 안 생길 거예요. 지금은 예. 담배 안 피시고,
13: 예, 담배. 예.
12: 식사도 잘 하시고,
13: 예, 잘 예.
12: 운동도 잘.
0: In the examination room, tests are conducted to assess the patient's recovery. 예.
12: 예. 이 숨 쉬고, 예. 숨 한번 쉬시고, 예. 수술 안 한 부위처럼 깨끗해요. 예. 예.
0: The medical team and the patient worked as one team in the battle against cancer. They are relieved to see that the disease is now gone. The patient first discovered the cancer in 2017 when lumps in his neck were found while he was hospitalized for burn treatment.
12: 이 환자분은 맨 처음에는 이제 평소에 이상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목에 왼쪽에 이렇게 혹이 두 개가 만져져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혹을 조직 검사를 시행했더니 왼쪽 편도암에서 전이된 임프절 암으로 이제 판명이 됐고요. 편도와 임파선을 같이 치료하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년간 병이 없는 상태로 재발이 없는 상태로 완치 판결을 받으신 분입니다.
0: The patient has been gradually overcoming metastatic cancer. It has been a long, difficult battle, but now he has regained hope.
12: 제가 볼 때는 지금 의학적으로는 완치 단계신데 그래도 혹시라도 뭐가 이제 이상한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내시경 검사만 좀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괜찮으십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에 1년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0: For Yoon Won-bong, it took a long time to return to an ordinary daily life. To this once energetic strongman who traveled across the country on his motorcycle, cancer diagnosis came without a warning.
11: 제가 1992년도에 그러니까 30년 전에 여기 선재가 구입한 데가 30년 전에 이 광릉 내 그 유원지에서 도로상에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젊어서 오토바이를 더 선호하고 타고 다녔으니 전국 웬만한 군 단위까지 다 돌아다녔으니까요.
0: He endured surgery more than 10 chemotherapy sessions and 36 sessions of radiation therapy. His chemotherapy treatment is now over.
11: 이게 이제 암에 대한 그 약은 다 끊었고요. 이건 이제 신경안정제 그래서 치료하기로 그냥 건강에 좋다는 것을 좀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 좀 하고 있습니다.
14: 예, 또 암 약은 전혀 없어요?
11: 예, 다 끊었습니다. 병원에서 더 안 먹어 드신다고 얼마 전에 다 끊었어요.
0: The patient is now focused on his recovery. Taking care of his health has become a daily habit.
11: 영지하고 상황버섯하고 이렇게 섞어서 다려가지고 한 저온으로 한 2시간 정도 다려서 이렇게 해서 그냥 아침 점심 수시로 그냥 복용하고 있어서 마시고 있습니다. 물 대신.
0: Prior to cancer diagnosis, this man had no clear warning signs. Had his cancer been discovered too late, the outcome could have been life-threatening. Having faced some of the most common cancers affecting men in Korea, one after another, each moment from diagnosis to treatment was filled with fear. Refusing to give up on treatment, he can now live his life as usual.
11: 진짜 가장 아주 좋지 않은 암은 다 걸린 거 아니에요. 후두암, 폐암, 간암. 그래서 참 암복도 더럽게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수술실에서 내가 회복하지 못했으면은 7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그래도 더불어 더미로 살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Moments between life and death. Having witnessed patients' battles with cancer up close and personal, medical professionals continue to advance treatment methods with a focus on reducing suffering while improving effectiveness. Conventional chemotherapy had limitations because it could also damage healthy cells. But recent advances have brought a new turning point in the fight against cancer through targeted therapies that attack only cancer cells and immunotherapies that harness the body's own immune system.
2: 기존에 하던 암 치료 방법은 암이 아닌 다른 세포들도 많이 암 치료 중에 죽게 돼서 결국에는 치료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치료를 못 버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표적 치료 그리고 특히 이제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암을 공격해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많은 치료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서 암 치료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고 내 면역 치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치료가 더 적용을 이제 뭐 많이 진행된 암들 환자들에게서도 분명히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0: Medical research that considers cancer patients' quality of life while raising their chances of survival is bringing hope for a cure.
1: 암이 우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없어질 거다. 그렇게는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 항암 그 항암제들, 그 면역 치료제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이 암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약제들의 개발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발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암들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많아졌고 적극적으로 저희 연구하고 치료제를 개발해서 모든 분들이 암으로부터 좀 다 이 그 편안해질 수 있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그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Early detection, advanced treatments, and continuously evolving medical science are transforming cancer into a manageable disease. Personalized cancer treatments developed using vast amounts of data to accelerate diagnosis and analyze differences in gender and genetics have become a reality. These changes raise a question about how we understand cancer and how we can learn to live alongside it.

0: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1: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네.
1: 아, 진짜 두 분 다 아예 모르겠는데? 힌트 좀만 더 주세요. 그럼 시즌 4인데.
0: 요알못들이 선생님이고 콘텐츠가 워낙에 팔로우들이 많고.
1: 성시경 씨? 아닌데 배우 아니죠?
0: 배우라는 걸 잊지 마세요.
1: 배우 중에 요리를 한 사람 있나?
2: 왔어 왔어.
0: 말씀하세요 누군지.
1: 유수영 씨요. 유수영 씨요.
0: 오케이 됐어요.
3: 대전 진짜 오랜만에 왔어. 옛날에 그 대전 엑스포 우표 발행할 때 그거. 예, 93년도. 그때 제가 우표 수집할 때 가서.
0: 배우 또 한 분은요?
1: 또 한 분도 요리일 것 같은데? 요리 보고 조리 보고.
4: 배고파요.
5: 너무 고파요.
4: 배고프죠. 저도 오늘 전현무계획 나오려고 아침 되게 조금 먹고 운동하고 왔어요.
5: 삶은 계란 두 개.
4: 조금 더
5: 배고파.
4: 배고파요.

0: 자, 이제 시즌4의 첫 포문을 여는 두 게스트. 지금까지 생각하는 두 명 누굽니까? 아까 누구라고 얘기했잖아요.
1: 오정세, 엄태구 씨?
0: 오정세, 엄태구. 네. 눈앞에 있네요. 배우 두 분이 앉아계십니다. 자, 우양우.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우리 두 분.
2: 요리 보고 좋아. 그분을 모르겠네.
3: 윤희, 윤희.
4: 둘리 말고. 둘리 말고.
2: 어? 목소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4: 둘리 말고 윤희.
0: 둘리 말고 윤희. 말씀 아예 해주시네요. 오, 한 분은 웃고 계십니다.
2: 진짜 모르겠는데. 목소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엄태구 씨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더 굵으신데? 뮤지컬 배우 같으신데? 목소리가?
0: 오.
2: 자, 오정세 씨, 엄태구 씨? 오정세 씨, 엄태구 씨? 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0: 하나, 둘, 셋.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아, 내가 요알못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고 3억뷰라고 하니까 처음에 얘기를 유소영 씨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엄기준 씨 힌트를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둘리춤을 줬거든.
2: 뭐예요, 근데?
0: 어? 윤희, 윤희 몰라? 어? 제 인생 최애 드라마는 바로 그 드라마입니다. 펜트하우스.
2: 아, 죄송합니다.
4: 아유, 아닙니다.
2: 우리 제가 뭐 안 봤어요, 작품을.
0: 아, 아 그래요? 예, 어쨌든 그 어색한 만남을 좀 뒤로 하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아유, 네.
2: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네.
0: 공복이시죠?
4: 그렇죠.
0: 네. 뭐가 좀 땡기세요?
5: 사실은 그 두부두루치기 되게 먹고 싶은데 두부두루치기. 저번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0: 맞습니다.
5: 그래가지고.
0: 일단은 저희 오늘 전현무 계획이 아니라 시청자 계획으로. 시청자들이 가라는 데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칼국수, 두부두루치기, 실비김치까지 드셨는데 네. 다음번에 오신다면 이 냉면도 꼭 드셔보세요.
5: 오? 오? 냉면?
0: 냉면 좋아합니까?
4: 아, 좋아하죠.
0: 뭐 무려 100년의 전통을 잇는 평양 뭐 냉면 맛집을 추천합니다. 뭐로 육수를 내고 고명도 뭐 고기를 잘게 찢어 얹어줘요.
5: 소고기?
0: 북한 냉면입니다.
2: 북한?
5: 꽝? 꽝?
0: 꽝만두 이런 거 없어요. 정답!
5: 오, 맛있겠어요.
0: 그쵸?
2: 그게 대전에 있어요?
0: 대전에 있대요. 나도 이제 시청자 덕분에 알았어. 가봅시다.
5: 가시죠. 네. 자, 꽝냉면. 꽝냉면 맛있겠다.
0: 아, 냉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특히 배우들은.
4: 거의 없죠. 네.
5: 사실은 냉면 국물이 네. 가장 좋은 소주 안주잖아요. 아, 회장에서 제일 좋고.
0: 유수영 씨 음식 쪽으로 입 터지면은 네. 거의 해설가. 역사 뭐 이런 거 다 나와.
2: 아, 지난번에 같이 그 천하제빵 찍었을 때도 어. 제일 많이 아셔가지고 빵 쪽으로도.
0: 아, 아유. 너무 먹기만 하더라고요.
2: 아, 그걸 보셨어요? 보실 리가 없는데.
0: 여기가 저희가 섭외를 안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2: 아.
0: 이게 까일 수가 있어요.
4: 그럴 수 있군요. 맞다. 맞아요.
0: 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마음의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
2: 설마 저기예요?
0: 정답.
2: 이야. 비주얼부터 들어오는 그 기운.
0: 네. 자, 전용 주차장 보세요. 맛집 인증이.
4: 아이고.
0: 통으로 씁니다.
2: 이야.
5: 오. 54년?
2: 신스 1954.
5: 와! 아니 세상에.
0: 전쟁 끝나고 1년 됩니다.
5: 제1공화국 때네.
0: 그렇죠.
5: 진짜 옛날이네요.
0: 이승만 박사.
5: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인데.
0: 그리고 와. 프로그램도 KBS 맛자랑 맛자랑. 아,
2: 저런 프로그램 있었나요?
0: 있었어요.
4: 그렇죠.
2: 옛날에.
0: 어 뭐야 갑자기. 어 뭐야 갑자기. 어.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아니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다니.
5: 환대를?
4: 너무 예상 밖인데.
0: 저희 네 명 식사하려고 왔는데 촬영이 가능할까요?
6: 빨리 해드릴게요. 빨리 해드릴게요.
0: 맛자랑 멋자랑이어서 전현무 계획으로 이제 바꿉시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맞으신다고요?
7: 안녕하세요.
6: 와, 너무 좋았어요.
0: 유수영 씨, 엄기준 씨.
5: 안녕하세요.
0: 와. 1대 박재록 선생님, 2대 박내섭 선생님.
2: 1920년에
0: 평양 모란봉 냉면입니다.
2: 아니, 여기는 식당이 아니라 박물관인데요?
0: 3대 때 이제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 대덕구 탄동면에 정착을 하셨는 거예요.
2: 남한으로 피난 와서 그렇게 하셨구나.
0: 와, 진짜 역사네, 여기.
1: 안녕하세요. 저는 100년째 사대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대째 며느리 윤선입니다. 일대는 평양에서 1920년대에 모란봉 냉면이라고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했어요. 저 1954년에 3대 시아버님이 개업했어요. 아버님 일사후퇴 때 잠깐 피난을 내려왔다가 혼자 호를 단신 여기에서 머물게 됐죠. 못 올라가시고 생계가 막연하니까 본인이 냉면을 만들어서 팔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북 냉면인데 명칭이 모란봉 냉면 쓸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이 숯을 팔아서 살던 동네였대요. 그래서 지역 이름 따서 만들었어요. 아버님 하시던 때도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멍석 깔아놓고 마당에서 맨날 지키고 손님들이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식사 뭐 드릴까요?
0: 아, 여기가 꽁냉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1: 맞아요.
0: 그게 제일 유명한 거죠?
1: 네, 유명해요.
2: 꽁냉면하고 그냥 물냉이 따로 있는데 뭐예요?
1: 아, 그죠. 그냥 물냉면은 닭육수에 동치미 육수 들어가서 되고요. 꽁냉면은 또 꽁육수만 또 따로 뽑아서.
0: 아, 다르겠네.
1: 면은 같지만 맛은 완전히 달라요. 육수의 베이스가 달라서.
0: 그러면 여기서 일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레시피로.
1: 그렇죠. 평양에서부터 계속.
5: 아, 정통 평양의 꽁냉.
0: 꽁이 있어요, 근데?
1: 예전에는 꽁을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육이 안 됐었으니까 아버님이 사냥해 오시는 거 이렇게 구해다가 겨울에만 했거든요.
0: 꽁 사냥을 하셔서.
1: 시스템이 좋아지니까 그 꽁 사육하는 데를 찾아서 농장에서, 금냉에서 이제 받고 있어요.
0: 꽁을 받아요?
1: 네네.
0: 그럼 오늘 먹는 게 꽁이에요, 그럼?
1: 네, 여기 꽁이 있어요.
0: 아, 꽁이 있네.
5: 꽁이 있어요.
1: 네. 네.
0: 꽁냉면 가야죠.
5: 꽁냉면. 네.
1: 꽁으로 내기.
0: 꽁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왕만두.
5: 맛있겠다.
0: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5: 너무 신난다.
0: 꽁냉면 먹은 사람.
3: 어, 처음이죠.
0: 못 드셔보셨어요?
5: 네. 저도 안 먹어봤어요. 네.
0: 와,
5: 처음이에요.
0: 진짜.
2: 저는 먹어본 것 같아요.
5: 꽁.
0: 꽁은. 옛날에 유학 갈 때 북한 식당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2: 아, 저 고려 식당 이런 데서?
0: 네, 그 러시아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5: 어. 꽁이 맛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잡아서.
0: 네?
5: 어? 구워서.
0: 나보다 어리지 않아?
5: 그러니까 80년대 초반만 해도 저기 꽁이 지천에 있었어요. 김포 이런 데가 네. 꽁이
0: 나도 살았던 시절 아니에요?
5: 네. 그때 양천리에 이런 데 가서 아버지는 그러니까 공기총이 있어가지고 허가증도 다 있고 그래서 꽁을 잡아서 집에서 많이 구워 먹었어요.
0: 이제 영화를 보듯이 꽁을 네, 잡아서? 해서.
5: 꽁은 그 자기 영역만 다녀요. 그래서 똥을 싸놓고 그걸 중심으로 움직여서 똥을 발견하면 돼요. 똥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면은 언젠가 돌아오거든요. 아. 그리고 보통 빨리 기어다녀요. 아. 잘 날지 않아요.
0: 아, 정말?
5: 잡을 수 있어요.
0: 대한민국 얘기예요?
5: 예, 예, 예.
2: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때 말고.
5: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0: 같이 피난 내려온 거 아니에요?
5: 아니, 그 꽁을 잡아서 이제 구워서 같이 먹었죠. 맛있어요.
0: 뭐 하는 사람?
2: 사극 한 편을 지금 듣고
0: 아, 이게 진짜 있어요?
5: 맛있어요.
0: 이야기꾼이야.
5: 꽁고기가 맛있어요.
1: 동치미.
0: 동치미.
1: 김장김치.
0: 아, 동치미인데.
2: 뭔 김치야?
1: 김장김치.
0: 김장김치.
1: 동치미. 윗반찬은 저희 가을에 담은 동치미 썰어서 드리고 김장김치 그렇게 두 가지 드리고 있어요. 가을에 저 한 달 동안 김장해요.

0: 맛있다.
1: 와. 와. 와. 와.
2: 독특하다 진짜.
3: 맛있다.
0: 맛있다. 호불호가 없다. 진짜 맛있다.
3: 와. 와, 너무 부드러워. 두부네.
0: 고기가 진짜 조금 들었다.
2: 두부가 거의 80%
3: 맛있다.
4: 시집 와서 그렇게 큰 만두를 처음 봤어요. 그게 이북 만두래요. 엄청 크게 만들고 두부가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도 좋고 또 고소하다더라고요. 두부 많이 들어가서. 난 일단 숙주, 부추, 애호박, 파, 양파 한 12개, 10몇 개 들어가요.

0: 만두 맛있다.
1: 인정?
0: 네, 맛있어요. 고기가 진짜 조금 들었다.
1: 그러니까, 두부가 다야.
0: 네. 맛있다.
2: 간이 되게 약하다.
1: 아니. 이북 만두는 간이 거의 없어.
2: 소도 소가. 네.
0: 이 정도면 간이 있는 편이에요.
1: 맞아, 만두. 맞아.
0: 이거보다 더 싱거워요.
1: 그 저기 자학술 가야죠. 이북 만두 파는 전문점인데 거긴 여기보다 간이 아예 없어요.
0: 아니요, 아예 없죠.
1: 그냥 아무 맛도 안
2: 나요. 아무 무맛.
1: 무맛.
0: 그게 한식의 특징이에요. 다른 재료들이 다 느껴지게 만드는 게. 그거를 하나의 소스로 뭉쳐지는 건 최근의 트렌드지. 원래 하나하나 보이게 만드는 게.
1: 자, 알겠지? AI세요? 수영 위키. 아니, 꽁 얘기하면 꽁 얘기하고 만두기 만두가 쩍쩍 나오고.
2: 장난 아니라니까? 신기한데요? 배우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1: 네.
2: 배우 한 분과 요리 연구가 한 분과.
1: 배우 한 분과 AI 한 분. 네.
2: AI 사용 안 하시죠? 다 아시니까 어차피.
3: 네. 냉면 드릴게요.
1: 이 위에 이게 꽁고기.
3: 네, 맞아요.
1: 특이하네. 이거는 이제 뭐예요? 메밀이에요?
3: 메밀이에요.
2: 와, 이거 이건 너무 맛있겠다, 그냥.
1: 오. 진짜 진하겠다.

0: 맛있다.
1: 어우, 국물이 뜬다. 간이 있네.
2: 간이 있다고요?
1: 되게 짠.
2: 너 일본으로 안 가봤어? 아니 근데 아까 저 평냉 많이 먹었는데 이건 그냥 제가 먹던 평냉 비슷한 그
1: 아니야 아니야
2: 집이랑 비슷한데?
1: 에이 집보다 훨씬 간이 있는 거야.
2: 40대가 되면 혀가 바뀌나요?
1: 이 혀가 발달 안 한 거야 아직.
2: 아 진짜요?
1: 난 지금 먹어보고 간이 너무 돼 있어 깜짝 놀랐어요.
3: 근데 맛있어요. 간이 생각보다 세요.
4: 맛이 뻥 대신 닭이라고 하잖아요. 더 깊은 맛, 약간 고급진 맛, 육향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꿩 육수는 그냥 꿩을 고아서 그건

정말 꽁만의 그냥 찐득한 맛이에요. 그다음에 다진 야채를 넣고 특히 비법은 잡내 없애느라고 저희가 고추씨를 좀 가미해서 거기다가 육수 부어서 이제 고명 올려서 제공하고 있죠.

메밀면이 기본이고요. 메밀이 순메밀을 하면 저희가 뚝뚝 끊어지는 맛 때문에 밀가루 조금 들어가고 메밀가루 1대4, 7대3 정도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1분 40초 익히면 그 야들야들하고 윤기 짜르르 흐르는 면발이 되는 거죠.

0: 야, 맛있다. 면은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1: 어우, 냉정하네.
0: 근데 오히려 좀 쫄깃한 식감이 훨씬 더 많은 팬층이 있어요.
1: 나, 어우, 난 면 좋은데?
0: 먹을수록 맛있다.
1: 중독성 있네. 이게 평냉이 매력이야. 처음엔 몰랐는데 먹다 보면 계속 이렇게 땡기는?
0: 정말 스마트하게 타협한 것 같아요. 식감도 살리고 향도 살리고. 사실 100%는 호불호 있거든요.
2: 고기가 꽁인지 닭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1: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지금 꽝으로 가고 이제 구분이 안 가요. 진짜 꽝인 거잖아 이게. 향이 좋은데 향이.
0: 향 있어요. 향 좋아요.
1: 꽝냉면이라서 약간 거부감 있었는데 막 그렇게 이질적이진 않네.
0: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닭이 돼지라면 꽝은 소고기거든요. 안에 미오글로빈 수치가 달라요.
1: 뭐야?
0: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데 미오글로빈은 이제 근육 속에 있는 단백질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미오글로빈은 조금 더 철분을 많이 쥐고 있어요. 산소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운동량이 많은 꿩이나 이런 비둘기 이런 고기들은 빨갛죠. 오리도 빨갛죠.
1: 그쵸.
0: 닭은 하얗죠. 가만히 가독이 되니까. 그래야 그 맛이 진하죠. 상대적으로 닭고기에 비해서 육향이 훨씬 진하죠.
1: 대본을 따로 받으셨어요?
0: 아니요, 그냥 제가 이게 직업이니까.
1: 어디가 직업은 배우 아니에요? 제가 배우라고 듣고.
0: 아, 그렇구나. 그저께도 미국 가서 이런 얘기 하다 왔거든요. 이렇게 음식 얘기 설명하고.
1: 미국 가서요?
0: 그저께 이제 K-Expo가 LA에서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LA분들한테 한식 소개하고 음식 알려드리는.
1: 저희 둘이 따라온 것 같아요. 유수영 프로의 제스트로 온 거. 이런 얘기는 기준이 형이 좀 쓰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동생이 제일 형이세요?
3: 예. 네.
1: 아, 그래요?
0: 몇 살 차이 형이... 안 나요.
1: 아니, 그러니까 호우 형이 더 많지 않아요?
3: 아, 기준이 형님이세요.
1: 아, 진짜요?
3: 아, 그럼.
0: 한 살 차이예요, 한 살. 형, 어금니 꽉 깨물잖아. 완전 차이가 완전 차이.
1: 그러시지. 대형님인데, 큰 형님인데.
0: 두 살 차이.
1: 아유, 유수영 씨 잘 드시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평냉집은 어디예요?
0: 저요? 저는 그때
1: 의정부에.
0: 그게 아, 원정.
1: 저도 갔었어요.
0: 거기 파를 살짝 뿌려주는데
1: 맞아.
0: 그게 참 좋아요.
1: 맛있어.
0: 파를 살짝, 그파

0: 아닌 것 같아. 예.
1: 너무 많이 뿌렸어요. 네,
2: 적당히 뿌렸어요.
0: 조금? 좀 맛있게.
1: 미혼을 넘쳐 흐르네요.
0: 어우, 너무 많이. 아, 괜찮아. 아, 좀 많은데.
2: 역시 다르다, 달라.
1: 그렇지. 어, 그 정도 딱 좋아. 맛이 아예 달라지는데. 훨씬 맛있어요?
0: 이게 뭐지? 포개냉면. 어. 약간 그 맛이 나요.
1: 굿.
0: 겨자가 톡 치니까
3: 다른 음식이에요.
0: 맞잖아요.
1: 거제 평양에서 그림 먹습니다.
0: 평양 스타일.

0: 겨자가.
1: 겨자가?
0: 겨자가 좀 겨자.
1: 아, 겨자 맛있어.
2: 형님, 이거보다 이런 거 너무
1: 맛있어.
2: 네, 맞아요.
1: 그 식초 뿌리면 약간 면이 쫄깃해진대요. 이거네. 그지? 맛있지? 이거 혁명이다. 아예 다른 맛이고 맛있어. 이게 계속 먹을 때 물릴 때쯤 이거 같이 먹는 게 맛있는 거야. 맛있네. 여기가 엄청나게 대단한 게 김일성도 맛보고 갔다는 거야. 그 써 있어. 기사에.
0: 어디?
1: 그러니까 북에서 1대 사장님 버전의 냉면을 먹은 거야.
0: 와.
1: 김일성. 그러니까 요 레시피들.
3: 맞아요. 아버님 모란봉 냉면 할 때 김일성 부자가 냉면 먹으러 왔다고 본인이 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사실은 와 되게 재밌다. 고종이 제일 좋아했던 게 냉면이거든요. 배를 잔뜩 올린 냉면. 고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냉면 위에 배를 동그랗게 깔아요. 십자 모양으로 고기를 깔고. 고종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1: 지금 박하선 씨가 대화 잘 안 하세요.
0: 시끄럽다.
1: 여기서 안 받아줘. 시끄럽다. 내가 박하선 씨 성격을 좀 알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 같아.
0: 안 좋아하죠.
4: 아빠 자녀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0: 안 좋아해.
5: 안 좋아할 것 같은데.
4: 아니 아빠가 이야기꾼인데.
0: 이런 아니야. 이야기는 저기 그 음식 평론가 분들이나 요리사 분들 빼고는 안 좋아해요.
1: 그러니까 집에서 말을 못 하니까 밖에서 푸는 거야.
4: 아.
1: 자 일단은 저 두 분이 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작품 때문에 나왔다고 설명을 했는데
0: 엄신민법 유명하잖아요.
1: 네? 엄유민법?
0: 엄유민법.
1: 엄신은 누구예요? 네. 엄유민법.
6: 신성우일 때는 엄신민법이고요. 아. 유진석일 때는 엄유민법.
1: 아, 아. 엄유민법 알아요?
4: 법이요? 장가설류 같은 거죠?
1: 장가설류야, 장가설류. 아. 장가설류 모르죠?
0: 몰라요.
4: 아, 몰라요?
0: 몰라요.
4: 장가설류 몰라요?
0: 몰라요.
1: 여봐, 여봐, 아, MG 아니잖아.
4: 진짜 장가설류를
6: 저를 MG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0: 지금 또 이제 뮤지컬을 새로 같이 하고 있으시죠. 아,
1: 두 분이 네. 어떤
2: 그날들이라고요. 김광석 씨 노래로 이루어진.
1: 우리나라에서 만든 창작 뮤지컬.
2: 네, 창작 뮤지컬. 일단 저희는 같은 역할이에요. 같은 역할이에요.
1: 더블 캐스팅. 네. 아, 그럼 못 만나는 거네.
2: 무대 위에서는 못 만나요. 네. 아,
1: 근데 노래는 다 김광석 씨.
2: 맞아요.
1: 노래.
2: 그래서 다 아는 노래라서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뮤지컬 네. 넘버를 모르시면 사실
1: 어렵긴
2: 좋아도 뭔지 잘 모르잖아요. 가사 잘 안 들리고 처음 볼 때는.
1: 맞아요.
2: 근데 아는 노래고 아는 가사이기 때문에
0: 멋있는데.
2: 더 와닿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두 번 보시면 더 재밌어요.
1: 두 버전으로.
0: 그러네요.
1: 두 번 봐야겠네요. 자, 이제 한 끼도 가능하시죠?
2: 그럼요.
3: 지금 가능합니다.
2: 에피타이저.
3: 네. 오.
1: 에피타이저죠. 또 시청자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유묵의 애청자입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풍진 식당을 추천합니다.
2: 풍진?
1: 저는 제가 대전을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인데요. 아마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이만한 고깃집은 찾기 힘들 거예요. 한우 구이집이고. 와. 여러 부위 중 특히 이 부분이 진짜 맛있습니다. 전국 어딜 가도 이 부위만큼 여기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다른 고깃집에선 볼 수 없는 특별한 탕이 있어서 한우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맛보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대전 가시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시청자분, 정말.

0: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1: 아, 나는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
0: 아, 아니야. 아, 요리보고 조리바도가 힌트였어요.
1: 아.
0: 아니 근데 여기 식당은 엄기준 씨 추천 식당인데 얼마나 자주 가신 거예요?
2: 저는 근처만 오면 거기 일단 무조건 갑니다.
0: 아, 그 정도예요?
2: 네네. 이제 충청덕분에만 오면 무조건 들렸다 이제.
0: 대전이 아니에요.
2: 네.
0: 그 정도로 맛있어요.
2: 저는 그 딱 그 부위 하나만 먹기 위해서 그 집을 가요.
3: 와. 섭외는 100% 되겠네요.
2: 가봐야 할 것 같은데.
0: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네. 갑시다.
2: 그래서 맛있겠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남아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준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 또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0: 한국과 프랑스가 더 깊이 연결되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미래 세대들은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1: Respectueux de la souveraineté et de l'indépendance de l'ami et qui ont une même vision de l'avenir. C'est ce qui lie la Corée et la France et c'est ce qui fait que le désordre ambiant accélère la conviction que nous avons de devoir et de vouloir travailler l'un avec l'autre.

저희 청사초롱 불밝혀라라는 작품은 과거의 어떤 신분이나 여러 상황으로 혼례라는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청사초롱이라는 어떤 회사죠. 웨딩 업체 같은. 네, 그런 업체를 이제 상상으로, 가상으로 저희가 등장을 시켜서 이렇게 아름다운 혼례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0: 많아 나란 일 착각하는 줄 알았네 전통이다 평범한 본래가 아니잖아
1: 전통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뭔가는 익숙한 국악풍의 노래라던가 어떤 이야기라던가 그런 익숙한 것들 그런데 그것을 조금은 낯설게 보일 수 있게끔 약간씩의 변형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다 모여서 조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타 뮤지컬들과는 약간 다르게 조금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혼례식 의뢰를 하러 오셨습니까?
3: 아, 예, 물론입니다.
2: 인사드립니다. 청사초롱의 행수 윤덕입니다.
3: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들이라고 합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2: 근데 신부님은 안 오시고 나으리만 오셨나 봅니다.
3: 어유, 나으리라니요. 저 그냥 저기 노들나루터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2: 청사초롱의 손님은 그 자체로 귀하시니 나으리가 맞지요?
3: 와, 역시 청사초롱. 아, 근데 오늘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뢰를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2: 아, 그럼 누구?
3: 아, 저희 어머니요.
4: 아, 어머니.
5: 어머니? 네. 어머니?
2: 어허, 예의 없게 못들 하는 게야. 예전엔 먹고 살기 바빠서 혼례식 없이 혼인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걸.
1: 조선시대에는 과부제가금지법이라는 법이 있었대요. 그게 과부는 재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었는데 근데 혼례의 특성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축하를 받고 이러는 자리인데 사회적인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드러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칫하면 청사초롱이라는 이 웨딩 플래너 업체의 존폐 위기와 그 임원들의 목숨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위험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6: 청사초롱을 청나라로 가져가 더 크게 키우시고 싶어 하신다. 청사초롱을 팔아 넘기면 너희 모두를 거두어주고 최고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신다.
5: 야, 너 노란 가을이 너
6: 진짜 가슴 꽃 얼로라.
7: 우린 청사초롱의 자존심 조선에 알아주는 실력자
8: 청나라 풀어놓라.
9: 아직 조사가 덜 됐나. 돈이라면 우리도 많거든.
5: 아, 근데 얼마 줄 건데?
10: 청청청나라 도움 없어도 우리는 청사초롱 문제없어 흥흥흥.
1: 너무 있는 척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공을 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이 장면에서 그냥 가장 어울릴 것 같은 거 뭐가 있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장르를 넘나들게 되고 동서양을 넘나들게 되고 악기도 넘나들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계를 한정을 두지 않고 굉장히 열어서 생각하고 적재적소에 가장 재미있고 흥미롭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지? 라는 고민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유쾌하게 위트 있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관객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아이고매! 아이고 놀래라! 두창쟁이 자녀!
11: 두창쟁이?
5: 아, 왜 저기 마포나루 뒤쪽에 사는 두창쟁이 말이여?
11: 언제부터 두창쟁이?
5: 아, 시장도 왜 텐데든 절대 왜?
11: 들어오세요! 국밥 드릴까요?
5: 감사합니다.
11: 이쪽으로 오세요.
5: 맞네. 얼굴이 온통 흉터구성이네.
12: 아, 두상이면 없는 거 아니요?
5: 아, 그러니까.
3: 아, 어르신들. 아유, 진짜. 여기. 이거 흉터 보여요, 흉터?
12: 이 웬 흉터래?
3: 이게 나 한 10살 땐가 한양에 전염병 한번 크게 돌았었잖아요.
12: 그렇지.
3: 그때 생긴 흉터인데 이게 아직도 안 없어지네. 아유,
11: 말도 마. 우리 아들도 작년에 홍역하고 다리에 생긴 흉이 아직도 있다니까. 아유,
3: 근데 지금은 튼튼하죠?
11: 응.
3: 그래, 나도 그래. 나 지금 흉터 있는데 튼튼하고 건강하다니까요.
5: 그러니까.
3: 아유, 우리 아재가 국물까지 그냥 싹싹 다 긁어 먹어버렸네. 내가 국물.
1: 이 이야기가 관객분들이랑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대 위에 무대석을 따로 설치를 했었었고,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라보면서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었었고요. 이렇게 뭐막 시킬까봐 걱정돼 뭐 이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재밌게 보시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극장에 오시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형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1: 나 과부인데 제가 합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세상 사람 모르게 하는 그런 혼례식이 어딨어?
3: 아니 그거야. 아, 그거야. 방법을 찾아보면 되잖아.
11: 그러니까 그 방법을 누가 찾아주는데? 제가요.
3: 청사초롱 행수님인데.
2: 인사가 늦었습니다. 청사초롱의 행수 윤덕입니다.
11: 어머나.
3: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2: 답을 들을 때가 된 것 같아서 와봤는데 이미 답은 들은 것 같고 아드님이 의뢰하신 대로 그리고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밀하지만 성대한 혼례식을 해보고자 합니다.
11: 어떡해요?
2: 이 주막에서 하시죠? 여기로 오는 손님들은 모두 어머님의 단골일 테니 과부의 제가라는 말이 새어나갈 일은 없을 것 같고 모르는 이가 보기에는 그저 주막에서 잔치를 여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11: 아유, 정말 그렇네요.
3: 말 그대로 은밀하고 성대한 혼례식이 되겠네요.
2: 보름 후 갑자일이 길일이라니 그날을 혼례식으로 하겠습니다.
11: 아유, 그렇게 빨리요?
3: 아유, 엄청 빠르긴 하네요.
1: 아무래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부, 양반, 설, 천민 상관없이 모두가 시작은 축하받아야 되고 누구라도 그 마음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랑 그래서 뭐 과부든 천민이든 신분이 다르건 돈이 없건 간에 그 사람들의 혼인을 자기만의 방식대로 윤덕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2: 자, 이쪽으로.

0: 만나. 샀죠? 아, 네.
1: 이상한데? 그냥 단골이라고 하기엔 행수를 바라보는 상인들 눈빛이 그냥 눈빛이 아닌데? 행수가 뭐 지들 목숨이라도 살려줬나? 아 분명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아
0: 둘레를 가장 크게 잘 예. 부탁하겠네.
2: 예 알겠습니다.
3: 근데 제가 머리가 큰 편이 아닌데.
2: 아니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니.
1: 좋았어. 이 진함에게 불가능이란 없지. 어디 두고 봅시다. 당신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지 없는지.
4: 결국엔 평등하게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아주 조선시대에도 현재까지도 어딘가에는 늘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작품에서 주는 메시지가 저는 마음에 들었었고 저희가 풀어내는 것들은 위트있게 재미있게 라는 것들을 표방하고 있으나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웃음 속에 그런 메시지들을 조금 찾아주시고 봐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The company has also developed vegetable sticks, which can be enjoyed
1: 뿐만 아니라 채소 전처리 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샐러드 판매율이 좋은 프레스코 샐러드와 클래식 샐러드, 간편 채소로는 볶음밥용 채소 믹스, 카레용 채소 믹스가 인기가 좋으며 최근에는 하이볼에 들어가는 레몬 슬라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0: The pre-processing of fresh ingredients that are delivered from the company-owned farm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By washing the ingredients several times, the firm has thoroughly removed foreign substances. And the vegetables are packed cleanly with automated packing machines.
2: 신선한 원재료를 이용한 세척 소독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3단 자동 야채 세척기를 도입했습니다. 3단 구조의 첨단 세척 시스템으로서 유량 조절은 물론 세척의 완성도가 높아 불순물 제거에 탁월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물질 제로화를 위해 자동 금속 검출기를 도입하여 혹시라도 원물이나 제조 과정에서 혼입될지 모르는 금속성 이물질을 완벽히 걸러내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제품 모두 이 기기를 통과해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0: By building a new manufacturing site, the company has introduced packing, washing, and metal detecting facilities. It is difficult to produce vegetables accurately in small packages due to different shapes and moisture content. And the firm has introduced automation equipment for the production of accurate packages. What is more, it is planning to start a cutting-edge production system with the aim of building a smart farm.
2: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통해 생산 공정과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 공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작업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품질 관리 공정 개선이 가능해져 보다 안정적인 제품 생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체계적인 생산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0: To strengthen hygiene control, the company has built a research department to carry out quality inspections. Also, it has implemented specialized facilities for the detection of microorganisms and managed the product quality based on the scientific standards.
1: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품질 관리용 다양한 실험 설비를 도입해 미생물 오염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배양기로 배양된 오염 세균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대외 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의 안전성을 크로스 체크하고 있습니다. 연구 전담 부서 올해 목표는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제품 개발과 레시피 개발의 최우선 목표를 잡았습니다.
0: Shingu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vegetables market. It has provided products to large supermarkets and different businesses in the Korean market. And the firm has enjoyed a constant increase in sales. By enhancing hygiene control and production capabilities, it aims to create higher added value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3: 저희 신금은 첨단 식품농업, 스마트팜 ICT를 접목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을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게끔 가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첨단 농업을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제품 연구 및 개발로 365일 안정적인 공급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식재료 부담을 덜어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더 편리하고 더 신선하고 더 빠르게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Shingum has gai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vegetabl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2: Bonjour.
3: Buongiorno. 맞아요, 맞아요. 너무 물어보셔요.
4: 이탈리안 셰프 아저씨 그리고 진짜
2: no, 아저씨. 제가 아는 셰프님 중에 제일 베스트 스위트.
4: 지금 네. 맡아볼 수 있을까요?
2: 그냥 아까부터 계속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해요. 좋은 냄새.
4: 오, 맛있다. 오, 그러면 오늘 Today's number 뭘까요? 이런 냄새랑 관련된 거.
2: 뭐지? 뭐예요?
4: 44%. 아마 식당에서 가장 많이 주문한 메뉴 그
2: 그런 거 뭐야 지금 한식 냄새가 나거든요 뭔가. 네.
4: 근데 물음표
2: 물음표 오늘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오늘.
4: 들어주세요.
2: 네.
4: 아하.
2: 네? 네? 아 감자탕이죠.
4: 감자탕. 아. 보기만 해도 이거 진짜 섹시 푸드.
2: 맞아요.
4: 어때요? 아 이런
2: 최고 최고. 아, 네, 이때 최고. 쓰는 말 맞아요. 네,
4: 저... 외국인들도 감자탕에 대해 아시는 거예요?
2: 아 근데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4: 사실 말이 되긴 해요. 왜냐면 요즘에 진짜 로컬 아... 푸드 찾는 거예요. 한국에 오자마자 네. 그런 거 배웠어요.
2: 역시.
4: 케이리커버리. 몸이 풀리는
2: 맞아요.
4: 음식.
2: 대부분 얼큰하거나 국물 요리로 해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감자탕 유명하죠.
4: 저는 감자탕 이렇게 그때 저는 한국말 아직 네. 잘 못했어요. 오 감자 알고 있어요. 포테이토 감자 포테이토라서 오 맛있겠다라고 아, 생각했어요.
2: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 그래서 이거 베지타리안.
2: 네, 베지타리안.
4: 왜 감자 어디에요? 왜 감자탕이라고 불려요?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2: 감자가 들어가긴 해요. 근데 감자가 메인이 아니라 고기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 등뼈 부위를 감자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자탕.
4: 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4: 제가 드디어 진짜 이해했어요. 오, 여기
2: 맞아, 등뼈
4: 호리.
2: 쪽.
4: 네, 너무 이쪽. 여기 호리.
2: 맞아요. 감자탕.
4: 감자탕. 우와. 이렇게 먹는 방법 너무 한식적인 방법이에요.
2: 네.
4: 이거 버너.
2: 버너.
4: 바로.
2: 이 감성이 있죠.
4: 보글보글 이렇게 하면 바로 와. 야들야들.
2: 오 맞아.
4: 야들야들. 이렇게.
2: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발라주시잖아요. 전 이제 어엿한 어른이기 때문에 직접 발라서 먹겠습니다. 고기를 겨자 소스.
4: 겨자 소스? 좋아하세요?
2: 네, 이게 그냥 먹다 보면 느끼하니까 네.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4: 겨자 소스나 이런 고추냉이. 고추냉이랑 그리고 간장. 이거 뭐예요? 바로? 자, 저도 잠깐만요. 케이푸드 에펙트, 케이푸드 효과.
2: 아니, 셰프님 너무 잘 받아주세요, 저를.
4: 이거 고기 한 조각 찍고?
2: 찍고? 최고입니까?
4: 종결.
2: 종결.
4: 종결이야.
2: 종결. 진짜 종결.
4: 오, 너무 좋아요.
3: 그리고?
2: 뭔가 감자탕은 감질맛이 난다고 하거든요, 한국어로. 아니야, 맛있어요.
4: 특히 허리뼈의 고소함이 가득한 육수예요. 육수도 그런 콜라겐 가득해서 입안에 끈적끈적. 다른 맛도 더 세게 느껴질 수 있어요.
2: 그리고 요즘은 또 시중에 배달로도 많이 시켜 먹을 수 있어요, 편하게. 1인으로.
4: 아, 시원하다. 이런 거 맞죠?
2: 맞아.
4: 이렇게 하면 다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이 와, 잘 드시네. 아, 그 외국인 진짜 잘 드시네. 맞죠? 그런 거 있어.
2: 아, 너무 뭐 보기 좋죠, 사실. 너무 보기만 해도.
4: 근데 왜 시원하다?
2: 맞아요. 사실 시원한 건 진짜 시원한 건 뭐 콩국수, 냉모밀, 빙수 이런 게 시원한데 이 얼큰함, 속이 풀리는 그런 느낌을 시원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4: 와, 여기 내려가면서 이렇게 꽉 맞아요. 시원한 같은 느낌이 이렇게 맞아요?
2: 맞아요.
4: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2: 근데 셰프님 밥은 안 드세요?
4: 저는 밥은 그런 거 진짜 한국인, 코탈리안이라서 네. 한국인도에서
2: 코탈리안?
4: 이런 육수 조금 졸여서 그다음에
2: 아, 밥을 볶아 드시는구나. 맞아요. 뭔가 코스 요리라고 하긴 좀 웃긴 한데 진짜 풀코스로 드시는 게 감자탕을 시키잖아요. 고기만 따로 해서 먹고 국물도 먹고 그리고 이제 이게 면을 넣어서 뭐 칼국수처럼 여기에 밥을 넣어서 볶음밥으로도 드시고 감자탕 하나의 음식으로 풀코스로 이렇게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4: 라면사리 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어딜 가든 라면사리 그거는 메뉴판에 있는 것 같아요.
4: 이런 거 면은 네. 뭐 식감 어떻게 네. 더 좋아하세요?
2: 저는 안 익은 걸 좋아합니다.
4: 안 익은 거?
2: 알덴테?
4: 어?
2: 괜찮아요.
4: 우리 계속 너무너무
2: 맞아요? 진짜?
4: 네. 항상 무조건 알덴테. 알덴테 무슨 말이냐면 씻는 맛. 그런 씻는 맛이 있어야 돼요. 너무 보지면 네. 그거 안 돼요.
2: 맞아요. 또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퍼진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꼬들 조금 덜 익은 그게 좋아요.
4: 아, 딱 맞는 식감이야. 오! 이거 진짜 야들야들.
2: 셰프님 진짜 팬 많으실 것 같아요.
4: 부드럽다.
2: 아니 근데 이 진짜 이 고기가 맛있거든요. 뼈찜으로 먹어도 맛있는데.
3: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2: 네.
3: 지금 드라마 보내겠습니다.
2: 뼈찜 있어요? 저 뼈찜 진짜 좋아해요.
4: 뼈찜 뭐예요?
2: 뼈찜 진짜 맛있어요. 뼈찜?
4: 이건
2: 예?
4: 이건 뭔데요?

0: 저도 로제뼈찜 일단 처음 봐요.
1: 맛이 있을까? 근데 궁금해요. 이거 똑같은 뼈죠?
0: 맞아요. 같은
1: 고기.
0: 로제뼈찜 저도 처음인데 너무 궁금. 먹어볼까요? 진짜 로제 냄새 난다. 맛있을까?
1: 맛있네.
0: 맛있어.
1: 진짜 맛있어. 조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요리한 것이라서 조금 더 진해요?
0: 감자탕에 있는 고기는 조금 식기 편하죠. 그냥 촉촉해요, 더. 뼈찜은 좀 더 쫀득, 좀 더 야들.
1: 맞아요. 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잘 표현했어요. 외국 친구들이 아 맞다 며칠이네. 아 저는 까먹었어요.
0: 아 맞아 좀 저 지금 긁혔어요.
1: 까먹었어요.
0: 말투가 며칠이네 이러셔서. 아무래도 일반 뼈찜은 뭐 맵기 선택은 할 수 있는데 로제 뼈찜이 좀 더 드시기는 쉬울 것 같다.
1: 근데 제 생각에는 감자탕 육수도 그렇게 맵지 않아요. 견딜 수 있는 매운 맛이에요. 너무 혀 때리는 매운 맛이 아니에요.
0: 늘 감자탕 가게 가면 있는 겨자 소스.
1: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지금 먹는 뼈는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왜냐면 그런 알싸한 맛이 있어서 고기의 풍미를 좀 가리는 거예요.
0: 아, 소스가 세서. 네, 좋아요.
1: 네네네 우리.
0: 왜냐면 저 이번에 진짜 믿는 게 저번에 쌈장이랑 후무스 그 스프레드 너무 맛있었어서.
1: 저는 소스 가이. 소스 가이. 마늘 하나, 간장 한 스푼, 여기 두 개, 식초. 조금 시큼한 맛이 있어야 되죠.
0: 완전 기대돼요. 파블리 셰프님 소스. 먹어볼까요?
1: 오늘 파브리식 맛이 있을까?
0: 있을까? 찍었습니다.
1: 맛있죠?
0: 그런 마늘 간장 베이스로 한 치킨 생각이 좀 났고 얘는 고기 맛이 나요. 먹으면 먹을수록.
1: 완벽한 소녀.
0: 오, 완벽. 오늘 써먹어야겠다.
1: 완벽.
0: 이렇게. 음악방송에서 엔딩 할 때.
1: 완벽.
0: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대요. 이것까지 꼭 드시고 마무리를 하죠. 볶음밥!
1: 맞다.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저 까먹었어요. 여기 고기, 조금 야채,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잘라서 돼지간 소스 돼요.
0: 맞아요, 맞아요.
1: 우와.
0: 그런 말도 있어요. 볶음밥이 먹고 싶어서 감자탕집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 촉촉해졌어.
1: 오, 예. 그리고 ASMR. 아. ASMR. 이렇게 지글지글거리는 소리.
0: 치즈.
1: 신의 한 수.
0: 치즈. 네. 이대로 팔아도 되겠다.
1: 와.
0: 치즈가 누워요. 보시는 분들 다 배고프시겠다. 짠!
1: 바브리 made it.
0: 여러분 K-푸드 중에 감자탕 꼭 드셔보시고 면사리 추가해서 꼭 드시고 마지막으로 볶음밥까지 꼭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먹어야 돼서 끝낼게요. 안녕히 계세요.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뭔 여기 여기에요? 뭐야? 길거리인가? 우리 인터뷰해요?
1: 잠깐.
0: 이게 뭔 뭐예요? 어디야? 여기 어딘데?
1: 아이유 씨가 그때 이너뷰티 얘기하셨었잖아요.
0: 네네네.
1: 요즘은 좀 이너뷰티도 속도 잘 관리해야지 뷰티가 채워지는 거예요.
2: 케이푸드구나 그래서.
0: 뭐 케이푸드에 뭐 그거 줬어?
2: 건강식.
0: 건강식?
1: 일단 어딘지 한번 가서 보시죠.
0: 어, 네. 오, 뷰티의 신. 뭐야?
1: 거기 가는 건 아니고요.
2: 아, 아니야?
0: 가락 뷰티? 뭐야?
2: 아,
0: 한의원. 아, 한의원. 한의원?
2: 아, 이런 거 해야 돼요.
0: 아, 근데 맞아. 화병. 화가 많아.
2: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거에 이게 시작이다.
0: 진짜 좋아. 이거 하고 야. 성장 클리닉. 나 아직 키가 좀 더 크고 싶어.
2: 피디님 이거 돼요?
3: 네.
0: 어? 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4: 네, 오늘 뷰티 체험하러 오셨죠?
0: 네네.
4: 앉아주십니다.
2: 예.
4: 오늘 뷰티인데 한의원 오셨다고 하셔서 좀 놀라셨죠?
3: 놀랐어요. 네, 맞아요. 예.
4: 오늘 저희가 뷰티 중에서 이제 팔체질 검사를 통해서 뷰티를 조금 체험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 소영이?
4: 팔체질 들어보셨을까요?
2: 아니,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4: 처음 들어보세요.
0: 저 처음이에요.

0: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분은 뭐 간의 기운이 셀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신장 기운이 셀 수도 있고 그 갖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강한 오장육부 약한 오장육부 그거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그런 거를 찾아드리는 게 팔체질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전 신장이 센 것 같습니다.
0: 오?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열정이 항상 있어서.
0: 열정이 있으셔서요?
1: 네.
2: 없습니다. 간이 센 것 같습니다.
0: 음주를 잘 하시나요?
2: 아니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0: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체질 검사를 정확히 해보기 위해서 먼저 문진표 챙겨드렸고요.
3: 와우.
0: 관련해서 한번 써보시고 나서 네. 저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와우.
1: 아, 정말 그거네요. 한방 KBT네요.
0: 네, K 맞습니다.
2: 네. K한방 KBT 왜?
0: 관련해서 피부 고민도 조금 네. 도와드릴 거고요.
1: 아, 유수분 네. 상태도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저는 또 수부지거든요.
0: 수부지?
1: 예. 네.
2: 근데 소화력이 엄청나 도를 씹어 먹을 수는 없는데.
0: 그 정도로?
2: 네, 강한. 네. 그렇죠.
1: 또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2: 좀... 아니, 내가 도를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아. 네.
1: 가겠습니다.
0: 네.
1: 고등생이네. 빨랬습니다.
0: 요것도 체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예, 성격적인 것도 체질에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신 분과 빠르신 분.
2: 꼼꼼하지 않네요.
1: 저는 꼼꼼한 거 빠른 편입니다.
0: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1: 바이러스는 한글을 잘 못 믿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외국 분이신가요?
2: 아,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한국, 보통 한국인입니다. 형,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오해하지? 진짜 오해하시잖아.
1: 예능적 묘사라고 할까요?
0: 그렇지. 이국적으로 잘생기셔서.
2: 아, 감사합니다. 평소 대면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1: 대면 상태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 아, 이거다.
0: 마무리 되셨을까요?
1: 오, 네. 기대됩니다.
0: 예, 기대되시죠.
2: 저 기대돼요.
0: 저희 팔체질은 총 8가지고요.
1: 네.
0: 그 사이에서 조금 문제를 풀어보셨으니 네. 내가 여기에 좀 가깝지 않나 한번 이따가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오이, 다 난 것 같은데? 4개나 되는
0: 거. 4개나 돼요? 네. 이 정도면 50% 확률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예.
2: 오, 나는
0: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열 검사를 할 겁니다.
1: 네.
0: 체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어디가 차갑고 어디가 뜨거운지.
1: 아, 체열이요?
0: 체열.
1: 아.
0: 네. 저쪽으로 같이 이동하시겠습니다.
1: 아, 피 뽑는 건 줄 알았네.
0: 피는 안 뽑습니다.
2: 무서웠죠.
4: 이쪽에서 체열 검사 하실 건데요.
1: 네.
2: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4: 아니, 한 분씩 들어오세요.
2: 한 명만. 네. 자자. 무서워도 참고.
1: 들어오지 마세요.
4: 감사드리겠습니다.
2: 따라서 돌아오겠죠?
4: 준비되셨을까요? 네, 불 꺼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바닥에 이제 네모난 거 보이실 거예요.
2: 네.
4: 네, 그쪽에 서 계시면 되시고 불 꺼드릴게요.
2: 네. 오.
1: 와, 장난 아니에요.
2: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0: 네, 검사 잘 하고 오셨을까요?
2: 네.
1: 장난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2: 네. 진짜 엄청난 수술이었어요.
0: 네,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오셨습니다.
2: 예. 시원해요.
0: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한 거 같이 토대로 해서 조금 체질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2: 전
3: 없어요?
0: 정답이 50% 없네요. 예. 그만큼 대신에 오늘 좋은 음식들, 체질에 맞는 음식들 찾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좋게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 앞서서 와이어님부터
2: 네.
0: 이쪽으로
2: 네.
0: 올라오실 거고요.
2: 네.
0: 검사 이제 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네.
0: 머리 이쪽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2: 네.
0: 먼저 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 네.
1: 큰일 났나요?
0: 네.
2: 내일 죽나요? 맥이 빨리 뛰나요?
0: 맥이 좋습니다.
2: 오, 예. 오 역시 예능을 잘 하시네.
0: 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2: 네?
0: 배를 보는 건요, 우리 몸의 저장고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소화 상태를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얼마나 가능한 저장소, 에너지들을 잘 갖고 있나? 근데 여섯 개, 요거는 식스팩인가요?
2: 맞아요. 잘하시네요.
3: 익숙해지시네요. 예.
5: 맞습니다.
3: 숨이 턱 막힐 때 네. 체질적으로 위로 얼굴이 좀 답답해진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5: 오 맞아요.
3: 위로 열이 많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거 항상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오. 우리 몸에서 열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네. 기름진 음식들, 패스트푸드, 피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5: 다 좋아해요.
3: 다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5: 좋아. 먹으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유일한 힐링 그건데.
3: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5: 네. 네.
3: 이사님 한번 누워보시고요.
1: 저희 뭔가 그걸 낱낱이 파실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3: 맨 먼저 보겠습니다. 손 한번. 오늘 식사 뭐 드셨어요?
1: 어? 고기 먹었어요.
3: 고기 드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2: 좋은데? 자. 고기는 여섯 개 그 뭐가 있나요?
3: 여기는 하나인 것 같은데.
1: 제가 숨겨놨어요.
3: 숨겨놓으셨어요? 예, 안에 있으신가요?
1: 아직 때가 아니어가지고.
5: 그치.
3: 좋습니다. 다음 이제 앨범 때 나오시는.
1: 그쵸. 아, 다다다다다?
3: 다다다다다?
1: 네.
3: 예. 내려오실게요. 이제 체질 검사 끝났고요.
1: 한번
3: 확인해보겠습니다.
1: 와. 나온다 이제.
5: 여기서
1: 우리 과거들이 나오는 거야.
5: 그러니까.
1: 과거가 곧 현재의 몸이잖아.
5: 그렇지.
3: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체열 검사했던 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 네.
3: 이렇게 한 분이고요. 이렇게 한 분입니다.
5: 뭐 느낌이
1: 약간 아 이거
3: 잠깐만요. 좀 그런가요?
2: 다 보이는 듯 이 느낌 뭐예요?
1: 이거 빨개졌어요.
3: 자, 빨개지셨네요. 네. 위쪽이 이샤님이시고요.
1: 네.
5: 네.
3: 아래쪽이 와이언님이십니다. 차이를 봤을 때 하나는 전체적으로 많이 빨개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와이언님.
5: 오.
3: 반대로 이샤님 같은 경우는 배는 찬 편이에요.
1: 그러니까요.
3: 근데 대신에 우리 흉곽이라고 하는 이쪽 간이 위치한 이 흉곽 부분이 이쪽이 조금 열이 좀 있어요.
1: 오.
3: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배가 좀 차신 편들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장이 조금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3: 반대로 와이언님은 전체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요.
5: 네, 맞아요.
3: 열을 어떻게 내려줄 건가?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아~
3: 그래서 우리 이제 검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5: 네.
3: 뒷장을 넘겨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1: 띠링!
3: 오!
2: 어? 뭐야?
3: 보시면 이션님 같은 경우에는 목 양체질
1: 예.
3: 그리고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 토 양체질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간이 튼튼하신 편이고요. 호흡, 폐가 약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우리 땀 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땀 배출해주시는 게 우리 피부, 바디 디톡스에도 좋아요.
1: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긴 하긴 해요.
3: 랩하시나요?
1: 그냥 말이 많습니다.
3: 아, 그냥 말이 많으신 편이시죠.
5: 네.
3: 네. 네. 네. 하시면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나 땀을 빼는 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소통,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1: 예.
3: 이걸 못하면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 이걸 못하면 직장을 잃어가지고
3: 그럼 안 되죠.
1: 네. 적당히 이제 밸런스 다른 걸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3: 와이언님 볼까요?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는 췌장,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계세요. 돌도 씹어, 치아가 좋으시면 돌도 씹어 드실 수 있는 소화는 가능하실 겁니다.
1: 잘하네, 돌 잘 먹네.
2: 오, 맞아요. 근데 소화가 늘 옛날부터 좋긴 했었어요.
3: 소화가 되게 잘 되시는 편이고
5: 네.
3: 반대로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신장의 위치는요, 한의학적으로 허리랑 좀 연관이 있어요. 하체랑 좀 연관이 있고 상체는 튼실한데 하체가 조금?
2: 잠시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체도 운동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3: 그런 성향이 있으니 예. 운동을 하실 때 하체 위주로 해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겠죠.
5: 하체 두 번 하겠습니다.
3: 두 번 해주시고요. 예. 네, 좋습니다. 공 같은 경우는 하체가 항상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하체의 또 붓기를 좀 빼주기 위해서 홈롤러나 이런 식으로
1: 이런 전체 하체 하기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2: 아직 그게... 아유 맞습니다. 예.
3: 그런 식으로
5: 네네네.
3: 해서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네.
1: 나랑 아예 반대네.
5: 그러니까
1: 진짜
5: 완전 반대네.
3: 음양의 개념에선 두 분 다 양이긴 하지만 네. 아까 금, 토와 이제 목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고요. 항상 어떤 음식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고요. 몸에 맞는 체질 음식을 하는 게 저 이너뷰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너 말고 그 다음은 뭐죠?
2: 아 얼굴
1: 아웃
3: 바깥에
0: 네. 어, 저희 다른 쪽에 이제 또 뷰티 한번 챙기러 다음 진료실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2: 좋아요. 네.
5: Let's go. 와, 나 대박이다. 나 진짜 알아놔야겠다. 다 사과 맨날 아침마다 먹었는데. 죽어 먹으면 안 되네.
6: 네. 네.
1: 안녕하세요.
6: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1: 네.
6: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1: 예. 제가 일단 이곳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6: 저쪽에서 속을 한번 체크하셨죠? 네. 여기서는 겉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우리 뷰티 생각하면 겉은 어딜까요?
1: 얼굴이죠.
6: 당연히 얼굴이죠. 네. 여기서는 피부 재생을 하고 탄력을 좋아지게 해서 안면 비대칭까지 좀 잡아줄 수 있는 공항침 시술을 진행할 겁니다.
2: 오, 용침 맞아봤어?
1: 맞아봤죠.
2: 어, 얼굴에?
1: 얼굴에는 안 맞아봤어. 오.
6: 보통 배우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침 처음이신 외국인 환자분들도
1: 아, 진짜요?
6: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1: 그게 효과가 있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6: 효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촉진시킵니다.
2: 아, 콜라겐.
6: 네, 콜라겐 중요하죠.
2: 예,
1: 그렇죠.
6: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탄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침은 다른 어떤 시술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 또 저희가 네. 내일 또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요.
6: 아, 네. 어떤 스케줄?
1: 자켓 촬영인데요.
6: 네네. 너무 중요한데요?
1: 네.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막 다음에 이렇게 되는 얼굴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6: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얼굴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2: 지금부터 작아지면 소멸될 수도 있어요?
1: 그렇지.
2: 아, 그거 조금 그래도
1: 방송이지만
2: 맞긴 해.
1: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6: 네.
1: 아픈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6: 따끔따끔하기는 합니다. 근데 유치원생한테도 침 나봤거든요.
2: 네.
6: 안 아프다고 합니다.
1: 아, 그 친구가 유치원... 강한 유치원 아니에요? 강한 유치원생 아닙니까?
6: 오늘은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네. 얼굴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내일 두 분 촬영도 있다고 하니 제일 중요한 머리, 두피 쪽으로 해볼 건데요. 그 부위를 조금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전체 피부 탄력과 리프팅을 좀 기대해 보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저희가 또 이제 뷰티 MC다 보니까 K 한방 뷰티의 정수를 또 이제 느껴보고 네. 가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2: 예.
1: 용기 있게. 네.
6: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K 한방 뷰티. 네. 해볼까요?
2: 네. 네. 좋습니다.
6: 들어가 보시죠.
2: 와우.
1: 마취 크림 안 바르나요?
6: 예. 하나도 안 아파요.
1: 예.
6: 자, 해볼게요. 네. 일단은 침 들어가는 부위 소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 예. 지금 낫나요?
6: 아직 안 맞아요. 가장 덜 아픈 부위부터 먼저 놔드릴게요, 제가.
1: 네.
6: 자, 여기를 이렇게 살짝 당겨서 따끔.
1: 오, 신기해.
2: 안 나온 것 같아?
1: 오, 뭐야, 뭐야.
6: 괜찮으시죠? 예, 예, 네, 해볼게요, 따끔. 네. 원래는 제가 빨리빨리 툭툭 넣는데 네. 오늘 처음이셔서
1: 아이는 편한 거
6: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1: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6: 네 지금 다 하고 계세요
2: 그냥 서로 두 살입니다 그냥 어른같이 해주세요
6: 따끔
1: 올라갔네? 오 너 올라가는 것 같아 피부가
2: 오!
1: 아니 좀 오버했다 저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6: 자 어떠세요? 받을만 하세요?
1: 아 예
6: 괜찮으세요?
1: 예 전혀
2: 여기가 안 아파?
1: 오, 안 아픈데 아예 안 아파.
2: 진짜로?
6: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쪽에 관자놀이 쪽도 침 들어가면 좋거든요.
1: 네.
6: 해보실래요?
1: 아픈가요?
6: 지금 이 정도 맞았으면 충분히
1: 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6: 자, 따끔.
1: 오.
6: 괜찮으시죠?
1: 네.
2: 오, 근데 쑥 들어가네. 우와.
6: 따끔. 자, 여기까지 하고
1: 예.
6: 이 침에 전기 자극을 톡톡 올려드릴 거예요.
1: 오.
6: 봅시다.
2: 피카츄 한다, 피카츄.
1: 약간 프랑켄슈타인 느낌인가요?
6: 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선생님.
6: 네?
1: 힘든 드림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6: 아, 제가 네. 그래도 텐션이 좋은 편인데 기가 빨리네요. 자, 자 천천히 제가 올려볼 건데요. 네. 톡톡 자극 들어갈 거거든요. 느낌 나시면 말씀하세요.
1: 예. 조금씩 옵니다.
2: 오.
6: 이 전기침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1: 이 전류의 자극을 통해서 근육에 좀 더 미세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6: 오, 정답인데요?
7: 제가 이름에도 BTMC입니다.
6: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7: 그렇죠.
6: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자극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력의 효과를 더 높이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7: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6: 네.
7: 여기가 지금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아, 진짜 거짓말 없어. 이렇게.
6: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계실 거예요.
7: 네, 알겠습니다.
6: 됐습니다.
7: 이거 아까 내가 지우라 빼면 안 돼요?
6: 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7: 우와.
2: 와.
7: 잘하셨나? 아, 지금 기분 전환이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2: 머리가 올라가긴 했어, 일단은.
7: 아, 머리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아, 느낌이 올라갔는데?
2: 아, 근데 느낌이 지금
7: 올라오잖아요. 아,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6: 연기를 못합니다.
7: 느낌 진짜 뭔가 올라가서 탄력이. 오, 신기하다.
2: 이제 내가 해볼게.
6: 자, 먹어보실까요?
2: 네. 아, 쌀이 어머.
6: 마찬가지로 오늘은 두피 쪽에 시술하실 건데요. 소독부터 예. 먼저 하겠습니다.
2: 예. 캐대원 보셨어요?
6: 네, 당연히 봤죠.
2: 외국 분들도 그럼 자주 와요?
6: 외국 분들도 실제로 캐대원 이후에 한의원 내원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한의원을 위해서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1: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준비하셨나요?
6: 어떤 준비?
1: 대본 질문 답변을 준비하셨나요?
6: 아,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어요.
2: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1: 그러니까요.
6: 아, 정말요?
2: 네.
6: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의사로 성공하면 네. 내가 배우에 도전해봤을 때 그때 응원하러 오세요.
1: 알겠습니다.
2: 아, 그럼요.
6: 지금은 제가 한의사니까 본업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파요. 자, 긴장 푸시고.
1: 아, 예. 긴장 너무 했다. 아, 이래서 BTMC 하겠어? 그치?
6: 어때요?
2: 오, 나왔어요?
6: 응.
1: 우와, 진짜 들어갔어?
2: 나쁘지 않은데요?
6: 괜찮으시죠?
2: 네. 누우신 줄도 몰랐어요.
1: 이게 침이 네. 꽂혀 있는 걸 보니까 좀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긴 합니다. 선생님도 생기나요?
6: 저는 하루 왼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서 충동은 안 생긴. 한번 만져보실래요?
1: 아,
6: 딱.
1: 잘하시네요. 예능을 아세요?
2: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침 만화 보면은 어디 부위에 딱 침을 놓으면은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6: 아.
2: 그런 부위가 진짜 있나요?
6: 정확하게 말하면 없긴 합니다. 한 부위를 딱 놓는다고 해서 마비가 될 정도로 들어가진 않고요. 재미를 위해서 각색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거의 주무시겠어요.
1: 근데 이게
6: 네.
1: 그 피부에도 좋지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6: 맞아요.
1: 그것도 굉장히 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나요?
6: 너무 맞는데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2: 역시 뷰티 MC.
6: 네, 실제로 탈모에도 침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살짝
1: 시원하게 올려주시죠, 형님.
6: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 네, 우주 끝까지 올려주세요.
6: 느껴지세요?
2: 네, 조금 올려.
6: 더 올릴까요?
2: 네,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1: 아, 나 눈 깜빡거리는 게 저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거.
6: 괜찮으세요?
2: 네, 지금이에요.
6: 어떠셨어요? 맞으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2: 아니요, 저 엄청 편했어요. 에이스 침대 같았어요.
6: 다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아주 풀페이스로 제대로 리프팅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2: 예.
6: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와이어씨도 15분 정도 맞고 계실게요.
2: 네.
6: 고생하셨습니다.
1: 한의학이 좀 이제 외국 분들이 봤었을 때는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6: 네.
1: 전혀 아프지 않고 굉장히 좋다는 걸 좀 이게
2: 근데 진짜 안 아파.
1: 이게
2: 빼는 것도 안 아파.
6: 실제로 외국 분들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하시고
1: 그쵸, 무서울 것 같긴 해요.
6: 맞아요, 낯설어 하시는데 막상 한번 해보시면 저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거의 맞아, 대부분입니다.
2: 맞아.
6: 고생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7: 어머, 한층 젊어진 것 같아.
6: 오늘 정한층 촬영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1: 일단은 전혀 안 아팠어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이게 저는 이 느낌이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여기 근육이 좀 올라간 느낌?
6: 네, 맞아요.
1: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뭔가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진짜 이 리프팅이나 얼굴 동안 이런 거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맞습니다. 일단 외국분들이 보셨을 때도 정말 이게 희귀하니까 네. 외국분들 만약 안 해보신 부분인데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갔을 때는 정말 편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빠르고 정말 안 아프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6: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속을 처음 체크하셨죠?
2: 네. 네.
6: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얼굴을 보셨어요.
2: 네.
6: 자, 남아있는 건 뭘까요?
2: It's body.
7: Body.
6: 맞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네. 생활 습관으로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0: 그래서 몸을 밀고 당기면서 불균형을 맞춰주고요. 네. 우리가 짧아인 밀고 밀당. 당긴다. 밀당 잘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밀당 체질입니다.
0: 엄청 여성분들께 인기가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2: 굉장히 네, 맞습니다.
0: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2: 확실히 아시네요.
0: 왜냐면 제가 너무 좋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오래 장시간 앉아있고 우리
1: 맞아요.
0: 스마트폰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목은 많이 굳게 되고요.
1: 맞아요.
0: 어깨 말리게 되고 또 오래 앉아있는데 다리도 꼬고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럼 골반 틀어지고 근데 오늘 높은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추나치료로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체열 검사를 했던 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이렇게 좌우 밸런스가 보이는데 위에 분 밸런스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세요. 선생님은 정말 체형이 완벽하십니다.
2: 형 잘 때 이렇게 잘 자잖아.
1: 혹시 이거 이 앞부분만 좀 포샵해 주세요, 조용히. 몸짱으로.
0: 근데 밑에 와이어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높이가 왼쪽이 좀 많이 높아요.
2: 맞아요.
0: 그리고 몸의 중심에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조금 밀려 있습니다.
2: 맞아요. 엄청 틀어져 있어.
3: 이 정도면 뗐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 정도는 아니야. 뭐 내가 조립식이야?
0: 그래서 와이어님부터 오늘 추나치료 도와드리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네. 우리 몸에 바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바닥이 골반입니다.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거는 다리 길이가 왼쪽이 짧아요. 한쪽 올라갈게요. 자, 시원하신가요?
2: 180을 그 와우
0: 와우
2: 끝났어요.
0: 내려오시고 예 고생하셨어요.
2: 벌써 끝났어요. 아 더 아프고 싶은데. 형 대박이야.
0: 이샤님 요새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
1: 저희 어깨가 항상 좀 말려 있어요.
0: 말려 있어요. 봐드리겠습니다.
1: 예.
0: 어깨 말리는 거의 특징은요 등이 구부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등을 먼저 좀 봐드릴 겁니다.
1: 네.
0: 저한테 힘 펴고 기대시면 됩니다. 한번 더 쭉. 한번 더 쭉.
2: 괜찮아. 오 뭐야 괜히 시원하지?
1: 오 시원해.
2: 오 그래.
0: 쭉 펴신 느낌으로 한번 쭉 펴주시고 천장으로 누워보실게요. 똑바로. 네.
1: 좋습니다. 잠시만요. 예.
0: 네, 고생하셨습니다.
2: 오!
0: 목 한번 움직여 보시고요.
1: 오? 오, 좋은데요?
0: 좋으신가요?
1: 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0: 다시 태어나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추나 처음 받아보셨죠?
2: 네.
0: 어떠셨을까요?
1: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0: 네네.
1: 드륵 하고.
0: 그쵸.
1: 사실 그게 진짜 무서웠거든요.
0: 무서우셨죠?
1: 무서웠는데. 네. 딱 하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진짜 맞춰진 느낌.
0: 맞춰진 느낌.
1: 오, 이게 진짜 신기하다.
2: 퍼즐처럼 뭔가 시원해지고.
0: 시원해지고.
2: 네.
0: 그래서 이게 그 모든 부위에 다 그렇게 뚜둑 소리 내는 게 좋지는 않아요. 막 할 땐 일시적으로 시원해도 안 맞는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아파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와, 대박.
0: 대박.
2: 감사합니다. 야, 좋았다, 좋았어.
1: 아,
2: 음액.
3: 아니,
2: 네.
3: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 한층 더 어려진 K 한방 뷰티가 또 좋은 점은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건강과 이제 밸런스 이걸 또 다 해주니까.
3: 2-in-1이잖아요.
2: 그게 뭐죠? 일석삼조.
3: 이너 뷰티.
2: 아, 이너 뷰티.
3: 얼굴. 몸.
2: 아,
3: 할 수 있다.
2: 여러분들께서도 또 K 한방 뷰티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준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 또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0: 한국과 프랑스가 더 깊이 연결되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미래 세대들은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1: Respectueux de la souveraineté et de l'indépendance de l'ami et qui ont une même vision de l'avenir. C'est ce qui lie la Corée et la France et c'est ce qui fait que le désordre ambiant accélère la conviction que nous avons de devoir et de vouloir travailler l'un avec l'autre.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사람살이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 여전히 섬이라고 합니다. 섬의 가치, 섬이 숨기고 있는, 그리고 섬 사람들도 보지 못했던, 그냥 지나쳤던 그런 가치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오늘은 제주 전통 원픽.
1: 제주 전통 원픽. 네. 오매 기술? 어, 무료 시험합니다. 형님, 무료래요, 무료.
0: 아, 4대째 술 도가.
2: 잘하는 그 제주도 방어를.
3: 잘했죠?
4: 잘했죠.
1: 누구 잘했죠?
0: 맛있다. 맛있다.
5: 내가 해서 바로 먹으니까 훨씬 더 맛도 배가 되는 것 같아.
1: 아, 와, 공기 너무 좋지 않아요? 와.
0: 트리빙 코리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네. 이렇게 아침에 산책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서울에 있으면, 네. 사실 서울 공기니까 산책을 가끔 하긴 하는데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1: 여기는 약간 천연 자연 공기 청청이 같은 딱 그런 느낌.
0: 그거예요. 네. 오늘, 네. 첫 번째 힐링 코스가 이 산책 코스입니다.
1: 약간 숨쉬기 운동인가요? 살짝?
0: 아니, 아니. 네.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곳.
1: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곳. 네.
0: 한국 관광 선정 100선에 들어가 있는
1: 이곳이요.
0: 특별한 숲.
1: 숲세권이 있는
0: 거친 매력이 있는 숲. 원시림.
1: 원시림. 네.
0: 진짜 특별한 곳이에요. 이번에도, 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1: 아, 선생님 여기 계시는구나. 아, 안녕하세요.
6: 야, 반갑습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6: 아,
1: 반갑습니다.
6: 아이고, 뭐 텔레비전에서 보다 온 거 너무 젊으시고 잘생기시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7: 예. 아침부터 칭찬을 받으세요? 예? 아침부터 칭찬을, 예. 받으세요?
1: 원래 아침에 칭찬받으면, 예. 저녁 때까지 기분 좋아요.
0: 아, 그래. 아, 근데 여기가
1: 이름이 머채왓이에요?
6: 네, 머채왓.
1: 이게 무슨 뜻인가요, 머채왓?
6: 머채왓이라는 뜻은, 네. 예, 머채는 제주도 사투리로, 네.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돌무더기.
1: 돌무더기.
6: 돌들이 붙여져 있는 것을 머채.
1: 아, 네. 머채. 네.
6: 왓은 밭이거든요. 밭.
0: 밭.
6: 네. 그래서 돌무더기 밭이다.
1: 아, 저는 머채가 돌이라고 그래가지고.
0: 나는 뭔가
1: 왓이 돌이 왜? 알았는데 돌밭이라는 뜻이네요.
6: 네, 돌밭이.
0: 유럽에서 따온 말인 줄 알았어요.
1: 약간 외국, 그러니까 외래어 같기도 하고. 네. 네.
6: 여기는 한 50여 년 동안 이제 사람이 안 다니던 숲이었는데,
0: 예.
6: 2012년도에, 예. 숲길을 만들게 돼갖고,
0: 아,
6: 이제,
0: 예,
6: 이제야 12년 정도밖에 안 됐죠. 예. 안쪽에 가보면 사람도 안 다니고 이렇게 해서 원시림처럼 이렇게, 아. 보이기도 하고 아주 신비롭게 보입니다.
0: 그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6: 그렇죠.
1: 야. 혹시 그 길에 뱀 있나요?
6: 뱀. 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너무 좋은 분들 오면 다 없어집니다.
0: 아, 네. 아니, 반가워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 아, 여기 돌무더기네, 돌무더기.
1: 역시 머채왓.
0: 아니, 여기, 네. 이 나무는 덩그러니.
1: 약간 모양새가
0: 일부러 심어놓은 것처럼. 네.
1: 동백나무 같기도 하고.
6: 예.
1: 맞나요?
6: 앞에 있는 것은 동백나무고, 네. 뒤쪽에 있는 것은 조롱나무. 두 나무인데
0: 이게 조롱나무. 동백하고
6: 조롱.
0: 조롱?
6: 예, 조롱나무.
1: 조롱?
6: 옛날 그 농기계 자루 있잖아요, 자루.
0: 네네네.
6: 자루 만드는 걸로 썼다고 해서.
1: 아~
6: 즉 그 자루를 조롱이라고 하거든요, 제주도에서.
0: 근데 둘이 안 어울리게 둘이 있다.
1: 그러게요. 동백이랑. 약간 연린지도 아니고.
6: 그래서 여기는 느영나영나무라고. 혼자 오지 말고.
1: 잠깐만요.
6: 느영 나영. 너랑 나랑.
1: 아, 제주도 방언으로. 느영 나영.
0: 아, 내가 딱 느낌이 약간, 네. 그런 것 같더라고.
6: 네.
0: 그러면 너랑 나랑인데 일단 조롱나무가 남성이겠네.
1: 이게 좀 큰 게.
0: 좀 더 크다.
6: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네.
0: 아, 그래. 해도 좀 막아주고.
1: 네. 약간 느낌이, 네. 딱 서 있으면 이제 이 나무가 이렇게 좀 감싸는 느낌. 이렇게 앉는 느낌.
0: 앉는 느낌인데 좀, 네. 떨어지려고 하는 느낌.
1: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쑥스러워서.
0: 아,
1: 쑥스러워서.
0: 아, 오케이. 느영나요? 네, 또 한번 가보시죠. 와, 이게 날씨가 되게 더운데 여긴 너무 시원하다.
6: 그렇죠.
1: 네. 그냥 여기 그 올레 동굴은 느낌. 올레 동굴. 와.
0: 야, 진짜 이거
6: 옆에 계곡이 있고 해서 더 그렇게 느껴져.
0: 아. 야, 계곡. 아, 이쪽에.
6: 여기 숲은 이제 왔다 갔던 분들이,
0: 예.
6: 여기 보면 제주도 모든 숲을 다 갔다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게 연못이에요?
6: 계곡인데요.
0: 아, 계곡. 네.
6: 근데 이제 물 뒤쪽으로 보면은 네. 바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0: 네.
6: 바위 형태가 어떤 동물 형태,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요.
0: 저 혹시... 뒤에 있는 거?
6: 예.
3: 전 왠지 이게 약간 네. 용머리 같은 느낌.
6: 아,
3: 용머리.
6: 와,
3: 맞아요?
6: 역시 눈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3: 맞아요, 이거? 네.
0: 이게 요 이게 머리고 이렇게 이렇게 꼬리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3: 네. 이렇게 이렇게.
6: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3: 두 마리예요?
0: 두 마리?
3: 한 마리는 또 어디 갔지?
6: 자, 여기 보면은 네. 한 마리는 이렇게 머리를 형태로 해서 있고 한 마리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머리가 이렇게 감싸져 있죠.
3: 아, 이렇게요?
0: 아, 이렇게.
3: 아, 보지 예. 보니까 이렇게.
6: 위에는 아, 여기 뒤쪽으로 가다 보면 저 뒤쪽으로 몸통에 연결이 돼 있어요. 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예, 두 마리 용이 사랑을 하다가 네. 한라산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용암이 탁 감싸다 보니까 그대로.
0: 그대로.
3: 굳었다.
6: 예, 그런 설이 아. 내려오는 곳입니다.
0: 아, 전설이지만 되게 웃긴다.
3: 그래서
0: 얘는 놀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3: 그래, 그럼요. 느영나영 하다가
0: 느영나영 놀다가
3: 놀다가
0: 화산이 터진지도 모르고.
3: 와.
6: 그래서 여기... 이 계곡 이름이 네. 소룡 계곡입니다. 소룡.
3: 아, 소룡.
6: 네, 소룡. 작은 용.
3: 하. 아, 근데 공기 진짜 좋다. 아.

0: 서중창 전망대 한번 보시죠.
1: 서중창 전망대. 와. 뭐야 이거? 네. 해골 같아.
0: 자 여기서 여기서 네. 핸드폰으로 여기 보면은 역하트가 보입니다. 역하트.
1: 아 저렇게 이렇게. 네. 아.
2: 이거는 진짜 담아가야 돼 이거.
1: 진짜 아 대박.
0: 눈으로만 보이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이면
1: 이렇게.
0: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면 하트 형식으로. 네, 여기가 그 서중천이라는 하천인데 네. 이 하천은 제주도에서는 두 번째 긴 하천이고 물 흐름이 제일 많은 하천이에요. 아, 네.
2: 진짜 자연이 참 신기한 게 용암이 그러니까. 흐르다가 굳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1: 그렇고 이제 물로 계속 깎이는 거지.
2: 침식되면서.
1: 아, 침식되면서.
0: 또 하나 특징은 여기는 1년 내내 상록수림으로 돼 있어갖고 언제든지 와도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2: 사계절 내내. 네.
1: 네. 진짜요? 네.
0: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낙엽수가 별로 없어요. 다 상록수림으로. 아,
3: 와. 아니
1: 이게.
3: 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와. 아니 선생님 이게 다 무슨 나무예요 이게?
0: 이게 네. 무슨 나무 같아요?
1: 그거.
3: 약간 잣나무 같기도 하고.
1: 아니 아니에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신성 씨 좋아하는 피톤칫.
3: 편백나무.
1: 그래. 와, 나 진짜 이런 데 처음 봤어요 지금.
0: 아, 예, 이게 편백나무 숲입니다. 편백나무. 와,
3: 어? 저 해먹 있네요.
0: 네, 오늘 해먹 체험을 해야죠.
1: 아 여기다. 아 여기에 저항을 설치해 놓으셨구나. 네. 쉬라고. 아,
3: 약간 외국에 온 느낌이에요 지금.
1: 약간 그냥 나 유럽에 온 것 같아 지금. 아.
0: 그럼 한번 앉아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앉을 때
1: 앉아서
0: 예, 요렇게 일단 제일 끝에 한번 요렇게 잡고 엉덩이를 쭉 집어넣고 발 둠쓱 앉으면 뒤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네. 약간 옆으로 좀 기대세요. 신발 이렇게 벗으면서
1: 아 이렇게 예.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0: 요가 그냥 이렇게 펴야 돼요. 요걸 더 펴야 됩니다. 요렇게. 그래야 그다음은 아무리 흔들어도 괜찮습니다.
1: 요를 좀 나 되게 애벌레 된 것 같아. 되게
3: 아, 왜 이렇게 귀여워요?
1: 나 되게 갑자기 공손해졌어.
3: 아니, 엄청 귀여워. 잠깐만요. 아니 보세요.
0: 우리가 평상시 걸으면서 나무 줄기만 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제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우와.
3: 선생님 저는 네. 지금 눈을 감고 지금 새소리 들으면서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와 너무 좋아요. 잠도 진짜 잘 올 것 같은데.
0: 보통 해먹 가면 이제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조용히 이렇게 하면서 있으면 한 5분만 있으면 거의 다 이게 잠이 옵니다. 아, 지금... 왜 그러냐면은 피톤치드가 그 원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1: 아니요.
0: 피톤치드라는 원어는 원래 식물을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식물을 죽이다.
1: 아, 그래서 이게 바닥에 뭐가 없구나. 네.
0: 근데 이 그 물질이 우리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뭐 항암 관련, 항세균 관련, 그다음 면역력 증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다 그래서 특히 그 몸 아픈 분들 이렇게 해서 휴식 그 치유차 네, 이렇게 해서 많이 찾아.
1: 아, 저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싶다.
3: 와 너무 좋다.
1: 와 그리고
3: 자 어우 시원한데요?
1: 지금 아 온도가 별로 안 올라갔네. 아유 40도
3: 괜찮은데요?
1: 아니
3: 괜찮습니다.
1: 아니 40도 해야 돼.
3: 야 아우 예 계란 삶는 것도 아니고 농도.
1: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네. 뭔가 이렇게 아 좀 날씨가 좀 덥긴 해도.
3: 저 근데 예. 조급하면서 예. 바로 앞에 한라산 능선이 보이잖아요. 예.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예. 와
1: 구름이 오늘 좀 가려가지고 좀 안 보이긴 한데 근데 여기가 네. 그 이제 마지막 코스로 이제 조격을 하는 곳인데 네. 여기가 바람이 딱 솔솔 불어요.
3: 지금 다 사방이 트여 있으니까 예.
1: 지금 바람 불죠. 예. 너무 시원해 지금.
3: 아니 근데 지금 옆에는 이 가루는 뭐예요?
1: 이 가루 그러니까
4: 먹는 거예요?
1: 나도 잘 모르.
3: 먹는 건가?
1: 그래서.
5: 아 네. 오, 어떠세요 냄새가?
3: 어, 이거 솔 그 냄새 나는데요?
5: 솔 친구 뭘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1: 어 이거 피톤치드 냄새인데?
5: 네.
3: 어 이거 혹시 편백나무 가루예요?
5: 맞습니다.
1: 어 진짜? 아. 이거를
5: 아 여기
1: 여기다 넣어도 돼요 지금?
5: 네네.
1: 아 진짜?
5: 넣어주세요.
3: 아 그럼 여자 넣는 거야?
1: 향 너무 좋아.
5: 발에 양보하세요.
3: 와 발에. 냄새 너무 좋은데?
1: 발에 양보하세요.
3: 아 피부가 아니라.
5: 네. 근데 우리가 평소에 발에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잖아요.
1: 그렇죠.
5: 근데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1: 아 그래서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5: 아,
1: 네. 아, 나는 이게 발에서 냄새가 별로 나진 않는데.
5: 네.
3: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왜 좀 막 여름 때 막 걷다 보면은
1: 맞아요.
3: 어쩔 수 없잖아요. 청춘의 냄새는. 근데 이거 피톤치드 가루를 넣고 조격을 하면은 냄새가 싹 가시는 거죠.
1: 그러니까 여기. 모체와 숲길 와가지고 한 바퀴 쫙 돌고 편백나무 잠깐 쉬었다가 네. 마지막 코스로 딱 발 딱 담그고 그리고 지금 이 가지고 오신 이거 한방
5: 약차
1: 한방 네. 약차
5: 예
3: 일단 냄새는 뭐
1: 아까 그렇게 큰 네. 냄새
5: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거부감이 생기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3: 약간 쌍화차는 약간 향 그게 딱 나는데 지금
1: 그 무슨 차지? 아, 자꾸 여기서만 돌고 왜 안 나오냐?
5: 아니, 뭐. 이게 한 가지가 아니어서 그래요.
1: 아, 한 네. 가지가 아니어서.
5: 여덟 가지 아.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3: 아, 그래요?
1: 몇 개요?
5: 여덟 가지인데.
1: 아, 맞춰보자. 아,
3: 잠깐만요.
1: 맞춰보자.
5: 여덟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1: 아, 맞춰보자.
3: 약간 감초 들어가서 갖고.
5: 어, 정답.
3: 예, 네, 감초 향이 딱 나고.
1: 네. 황기. 황기 아니에요?
3: 황기란.
1: 땡. 아.
3: 일단 감초. 그리고
1: 감초
3: 색깔을 보니까
1: 칡!
5: 네. 어, 칡은 살짝 들어갔어요.
1: 어, 살짝.
5: 네. 여기서 주변에 많이 나는
1: 버섯.
5: 게 있거든요. 어, 죄송해요. 아, 버섯도
3: 아니고. 혹시 조롱나무?
5: 아닙니다.
3: 동백나무?
5: 아니요.
1: 야, 우리 안 되겠다. 네. 그냥 얘기해 주세요. 아, 우리 안 되겠다. 아,
5: 구지뽕나무라고 혹시?
1: 아!
3: 구지뽕.
5: 설명 구지뽕. 들으셨어요?
1: 아.
5: 아까 해설사님이 얘기 안 해주셨어요?
3: 제가 이 구지뽕나무 만들어가지고.
1: 아니요, 구지뽕.
3: 아니, 얘기하셨어요?
1: 이 맛이에요. 맞아. 약간 이, 약간 무맛 같은. 약간 그런 게 있어.
5: 다 하시고 가신 분들이 이제 끝나고 가시면서 날아갈 것 같아요.
1: 네. 아, 지금 너무 좋아요.
3: 지금 약간 느낌이 네. 한라산은 앞에 보이지만 네. 백록담에 발을 담그고 있는 기분이에요.
1: 아, 야, 표현 좋다.
5: 대단하십니다. 네.
1: 좋습니다. 아, 표현.

0: 저는 저기 한라산을 보면서 네. 소원도 빌어요.
1: 어, 진짜. 네.
0: 더 큰 산일수록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고.
2: 아, 대표님 많이 좀 와달라, 이렇게.
0: 네. 네. 많이 빌고 가세요.
3: 자, 우리.
0: 소원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도. 네,
3: 트리빈 세븐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2: 네. 지호 형님이랑 저의 그럼... 그 뭐가 정년까지 좀 책임 좀 줘주세요.

0: 아 이제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아 오늘 뭐 산 숲도 갔다 왔다가 그 또 조격도 또 했다가 뭐 이러저러 했는데
1: 많이 했네요 오늘 진짜.
0: 먹을 시간 우리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주도 현지인
1: 맛집
0: 먹빛
1: 먹빛 먹빛.
0: 아 먹빛.
1: 누를까요?
0: 눌러야죠. 아, 네. 배고프지. 네. 자 사장님.
2: 네.
3: 예, 아, 아,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저는 예전에 여기 한번 왔었었는데.
3: 네, 맞습니다.
0: 그죠? 아, 여전히 뭐 잘 계시네.
1: 일단 형님의 먹핏.
0: 네, 여기 네. 진짜 왜냐면 여기가 맛있기도 한데 가족이 오기 되게 좋아요. 가족들이 오기. 왜냐면 여기 네네네. 뷰가 벌써.
1: 저희 앞에가 지금 그 세속가 개변이잖아요.
0: 아, 바로 우리가 아까 바꿨던 네. 거기고. 우리가 먹고 있을 때 아이들은 또 여기서 놀 수도 있고.
1: 아, 여기서. 아. 그럼 뭐 좀 이렇게 추천 좀.
0: 아, 그래. 추천 메뉴 그래. 네. 추천 메뉴 하자.
1: 뭐가 맛있는지.
3: 일단 제주에 오셨으니까 네. 고기국수는 무조건 원픽 하셔야 되고요.
0: 고기국수. 예, 예. 고기국수.
3: 제가 또 밥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밥. 예, 접작뼈라고 제주 토종 음식이 있거든요.
1: 잠깐만요. 접작?
3: 예, 접작뼈. 접작뼈.
1: 이렇게, 아, 여기 뭐 붙인 거예요? 아. 접착.
3: 접.
0: 감자탕?
3: 부치지, 아니요, 감자탕은 등뼈라서 약간 텁텁한 맛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접작뼈는 그냥 뭐 이렇게 목뼈? 그래서 아, 되게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그 접작뼈에 저걸 좀 업그레이드해서 좀 맵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돌문어, 돌문어도 올라가고.
0: 돌문어.
3: 그래서 되게 조금 풍부하게 드실 수 있고요.
0: 아, 맛있겠다.
3: 어, 그리고 돌문어랑 고사리파전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MZ 세대에 맞춰서 믹스를 했습니다.
1: 와, 반반.
3: 네, 반반 피자처럼.
1: 아, 반반처럼.
3: 네, 돌문어, 고사리 반반 피자. 이것도 괜찮습니다.
1: 거의 뭐 고문전이에요, 고문전. 지금 일단 지금 현기증 날 것 같아요.
3: 빨리 가요.
1: 빨리 좀 예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3: 하나 더.
1: 하나 더요?
0: 하나 더?
3: 어.
1: 네, 뭐 또 있습니까?
3: 저희 또 이제 김밥을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1: 김밥 좋죠.
3: 예.
1: 김밥
3: 좋죠. 김밥. 상추에 쌈 싸먹는 육쌈김밥.
1: 육쌈김밥.
3: 안 드셔보셨죠?
0: 아 알겠어요. 그러면 예, 예, 예. 오, 현지인 추천 우리 네. 사장님 픽으로 해가지고 저희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3: 아,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0: 예. 예.
3: 어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1: 와 이게 뭐예요?
3: 네.
1: 우와.
3: 일단 제가 아까 사이드 메뉴 중에 하나
0: 김밥
3: 모든 김밥.
0: 와
3: 모든 김밥이랑 요거 제주 귤.
0: 와.
3: 그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접작뼈국이거든요.
1: 접작.
3: 예. 저희가 면까지 같이 해서 네. 요게 하나예요 식사 하나.
0: 이렇게 하나?
3: 예.
0: 아 우리 한번 먹어보자. 예. 바로 먹어보자. 성격이 급해가지고.
3: 제가 좀 문어를 좀 썰어줄게요.
0: 이거 어떻게
3: 여기다가 꼬마 김밥을 먼저 여기 소스에 찍으세요.
0: 소스 요게.
3: 예.
1: 딱 찍어주고.
3: 그 다음에 저 제육볶음.
0: 제육볶음.
3: 예. 이게 또 매콤하거든요.
1: 아,
3: 요렇게 해서 여기 무짠지.
0: 무짠지.
3: 예. 한번 그렇게 해서 드시면 아. 진짜 맛있어요.
1: 맛있어.
0: 너무 맛있어.
1: 와, 형님. 진짜 맛핏. 와, 먹핏, 먹핏.
0: 와. 내가 좋아하는 초고추장. 이거 한번 먹어보자. 접작뼈.
1: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 접작뼈.
0: 접작뼈.
1: 근데 이거 가리비도 들어가고. 와. 어우.
0: 고기에다가.
1: 여기 소 굴 나온 거 봐요, 굴.
0: 야, 이거 봐, 이거 어떻게
1: 해?
0: 이거
1: 봐. 오, 야. 오우.
0: 와. 뼈는 이게 뜨뜻해 맛이거든. 진짜 그 일반 감자탕보다는 살이 엄청 연해요. 엄청 연해. 아, 소. 소주스.
3: 어, 다 드셨어요.
1: 아니 접작뼈가 너무 맛있어요.
3: 그죠?
0: 사장님.
3: 진짜 보들보들하죠. 네.
0: 이거 혹시 육수 뭘로 만들었어요?
3: 저희요.
0: 안 가르쳐 주나?
3: 와, 저희 뭐
0: 좋은 재료인데
3: 오리지널 이제 사골 육수라서
1: 사골.
3: 예, 아무래도 좀 맛이 좀 진하실 겁니다.
0: 감자탕 육수랑은 예, 좀 달라요.
3: 다른 깔끔하지 않으세요?
0: 맞아요. 고기가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3: 맛있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0: 거예요. 고기가 되게 먹음직스럽죠.
1: 근데 딱 봐도 보들보들해 보여요.
0: 그죠. 아, 이거야. 딴 데랑 달라.
1: 와.
0: 딴 데랑 달라요.
1: 와.
0: 느끼할 줄 알았죠.
1: 진짜 깔끔해요.
0: 느끼할 줄 알았죠.
1: 네.
0: 여기가 그렇다니까. 이제 면이랑. 아, 이제 김치 올려가지고. 연치기 잘한다.
1: 어우.

0: 저는 이제 김치에 또 한번.
1: 저도 한번.
0: 김치 대박.
1: 와, 근데 진짜 깔끔하다. 와. 와. 담백하고 깔끔하고. 끓일 때 냉면 먹는 느낌.
0: 아,
1: 대박. 대박.

0: 이제 반은 고사리.
1: 네. 반은 문어.
0: 반은 문어. 아.
1: 와우. 오, 제대로다.
2: 맛있어.
0: 진짜 맛있다. 문어는 진리다 이번에. 아. 우리 문어 이번에 되게 사랑하겠다.
1: 진리면서도 진리지가 않아요. 너무 맛있다.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삼길이 놈아, 고기 한 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 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0: It's still morning, but the plaza in front of a sports center is already bustling. People in white uniforms gather in small groups. Surprisingly, they are all elderly. Their energy and passion are as strong as those of younger generations. They are members of a senior taekwondo club who want to stay active even at the age of 100.
1: 내가 72살에 여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된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한 13년 됐어.
2: 집에서 나가도 그럼 태권도 하면 몸에 싹 풀리니까 너 해게 되더라고.
1: 또 식구가 다 단합이 돼 버려. 아주 전부 다 뭐 형제간 같이 그러고
3: 이제 저거 하자 우리. 어 육장 해보자 그럼 형. 빨리 연습해야 돼.
4: 구령 없어요? 구령 없지? 차.
0: Vibrant voices, each movement performed with precision. Their movements are filled with vitality that seems to defy time itself. Preparations are underway for the Silver Taekwondo competition, which is starting in just a few moments. From enrapturing breaking demonstrations to individual pumse events, the seniors will showcase their skills that they have honed over many years. The competition is about to kick off. The participants enter the arena looking nervous. Some 400 senior contestants from all across the country have gathered at the event. They continue practicing until the last moment so that they don't forget anything. Their dedication to Taekwondo is truly impressive.
1: 단체 이제 시범하고 개인전 그 준비하고 왔어요. 올해 19년째.
4: 몇 단이세요?
1: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제가 또 해줬지. 5단이요.
0: The participants are also quietly checking out the other teams to see how good they are. Tensions run high as everyone is determined to win.
5: 나름대로 실버 태권도 팀으로서는 뭐 누구한테 손색 없이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라이벌은 아마 여기 저 홈팀인 동두천?
6: 예, 해외에서도 저 초대받아서 많이 갔고요. 이란 쪽으로 또 한 번 가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동아리들이 모임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0: 앉았다 섰다 하는 거 그게 어렵다기보다 후반에 가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1: The results show that the group with a long taekwondo training experience had significantly higher fitness levels across all categories. Their overall muscular strength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better, and they had excellent coordination, balance, reaction speed, and agility. Their cardiorespiratory endurance was also higher than that of the non-training group by more than 10 repetitions.
2: 바닥에 힘 받치면서 몸을 이동시켜주기 때문에 하지 근육 굉장히 향상시켜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또 동작 정확하게 하려면 인지까지 혈변까지 다 포함시키는 종합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As a full body exercise, Taekwondo maximizes cardiorespiratory endurance through repeated aerobic movements, which is crucial for preventing a rapid decline in physical vitality. Maintaining correct posture during each movement helps strengthen the spinal erector muscles, while kicking, the core movement in Taekwondo, helps improve the core and balance, making it an important element in slowing physical aging.
3: 솔직히 오늘 하면서 제 체력 테스트를 해보니 제 나이에는 그래도 조금 잘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치매라든가 그런 거를 좀 더 늦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이 먹어도 꼭 해야 된다.
4: 그럼 몸도 나세지고 몸도 제대로 구격이 잡혀지고 아주 건강하고 좋아요.
1: This time, a gait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articipants' lower body strength in greater detail. Gait analysis is an important indicator of fall prevention ability in the elderly.
5: 저희가 의미 있게 살펴본 데이터는 한 발로 지지하는 구간과 두 발로 지지하는 구간을 비교해서 두 발로 지지하는 구간 대비 한 발로 지지하는 구간의 증가와 감소를 살펴봤습니다.
1: A long single leg stance time during walking indicates the core muscles and lower body stabilizing muscles are well developed, meaning a lower risk of falls. The results revealed a remarkable finding in one female practitioner in her 60s.
5: 네, 특히 첫 번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한 발 지지 구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두 발 지지 구간 대비 한 발 지지 구간이 약 60% 정도 나왔거든요. 굉장히 건강한 젊은 사람들과 같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This is a Taekwondo center that offers a program for people in their 70s and 80s. Around 20 seniors attended once or twice a week, learning various Taekwondo movements while building their physical strength. This powerful ki-hop is from Kim Young-hyo, who has been training consistently for 2 years and 5 months since starting Taekwondo with his wife to regain vitality. Senior couples tend to bicker a lot at this age and stage in life. This couple has regained vitality through their shared hobby, Taekwondo. There's another reason they don't want to miss senior training classes. Taekwondo helps seniors detect potentially dangerous situations and prevent accidents in everyday life by learning to stay safe through physical practice.
6: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울먹으러 간다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나머지 그런 거예요.
1: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senior safety is protected through small habits. Taekwondo training goes beyond improving physical strength. It improves the body's responsiveness, helping build stable strength even in unexpected moments. In that sense, Taekwondo is a kind of reliable protection in old age. This elderly couple is full of energy even after they return home from the Taekwondo center. Their white uniforms bear traces of hard work. It's more than just clothing to them. It's a reminder of discipline in daily life.
7: 도복을 입으면 자세가 더 바르게 되고 걷는 다리 자세도 운동하는 그런 기분으로 걷게 되더라고요.
8: 관장님 말씀 좀 생각해
7: 주세요. 예, 예, 예. 항상 움직일 때마다 관장님 생각이 나죠. 테레비 볼 때도 앉아서 보지 말아라. 이제 그래 생각해서 앉으려고 하다가 여기 서서 봐야지.
1: This man never stays still for even a moment. He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raining legs.
7: 근데 밭에
9: 약간 분 것 같다. 그러니까
7: 아니 보기는 그래도 더 덜해.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하면 많이 운동을 많이 해야지 뭐.
1: After suffering for years from an ankle sprain that occurred while getting out of a car, he makes sure to perform Taekwondo exercises on a daily basis.
7: 1년, 2년 지낼 때까지도 계속 거기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태권도 하면서 또 2년 반 일을 하니까 많이 좋아졌는 것 같아요.
9: 폐가 조금 뭐 한 20%가 안 좋대. 그래서 그게 한 7년 됐어요. 계속 약 먹고 3개월 번씩 갔었더니 요즘에 가니까 다시 얼마 전에도 찍어보더니 어우 많이 좋아졌다고.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도 나이 먹으면 이제 어른들이 있잖아요. 골다공증도 얼마나 이게 수치가 올라가서.
1: After regaining lung health and personally experiencing the benefits of Taekwondo, this woman follows everyday safety rules to prevent small accidents in daily life.
9: 이렇게 이제 내려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운동 안 하고 그럴 때는 그냥 눈 뜨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다치거든. 이렇게 다친대요. 간장님이 가르쳐준대. 그러니까 정신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질 우려가 조금 이제 넘어지면 이제 관절 다치고 그러니까 이제.
1: Practicing Taekwondo for 2 years and 5 months has helped this elderly couple improve their physical health gradually.

0: Jeju, Jeollabuk-do Province, surrounded by majestic mountain ranges. It is known as a sacred place of Taekwondo, where mental and physical training helps connect with nature. As interest in Taekwondo continues to grow, many families are visiting this place recently. One family stands out in particular. It's a family of three generations on a Taekwondo trip. They came here to learn about the history of Taekwondo and experience its spirit. This place has emerged as a popular destination for family trips. It offers various hands-on programs where all three generations can participate together.
1: 태권도 체험하러 왔어요. 발차기 이따가 해보고 싶어요.
0: Dressed in white uniforms, they learn each movement side by side and even shout ki up together. Every motion is filled with traces of time. But more than anything, the family has a great time doing Taekwondo together. A Taekwondo dance where disciplined martial movements and a lively rhythm come together. Everyone becomes a child again.
2: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즐거워요. 와도 같이 태권도 복을 입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되게 행복한 마음이에요.
3: 무슨 뒤예요? 파란 뒤. 잠깐 싫어. 시작.
4: 마음이 좀 찡했던 것 같아요. 나름 또 제가 태권도를 하고 있으니까 딸아이 또 태권도를 이렇게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많거든요.
5: 태권도가 엄청 재밌는 운동이라는 걸 느껴서 태권도를 이제 한번 배워볼까 하는 마음도 생긴 것 같아요.
6: 오늘 새삼스레 이렇게 도복 입어보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또 딸하고 사위하고 아주 오늘 좀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0: In Taekwondo, there are no limits in terms of age, gender, or generation. It strengthens both body and mind, restores balance in life, and gives the energy to live a happier life. This precious cultural heritage must be preserved together as a uniquely Korean force that makes people healthy. And its name is Taekwondo.
1: 앞으로 계속 태권도를 다녀서 검은 띠를 따고 싶어요.
7: 저의 꿈은 국가대표 선수
8: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9: 아, 할머니도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걸 보여주니까 할머니 최고다 이렇게 하거든요.
10: 저는 손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숨겨놨다가 제가 한번 뽐내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기운 있는 날까지는 계속 다니고 싶어.
11: 그 정도는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같아서는.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 가겠어요.
5: 오! 오픈 찬스.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0: This local county is known for its scenic beauty that includes Mount Idol, which is a part of a mountain range that extends to Mount Taebaek. The name Mount Idol is a combination of the Chinese characters for sun and moon and is a contributing factor to Yongyang County's high elevation. On today's show, we will take a look at how Yongyang carried out a makeover in harmony with nature.
1: 영양군은 그렇죠. 4차선이 한 개도 없는 동네, 연기가 나는 공장이 한 개도 없는 도시 이런 동네고 또 인구가 더군다나 그 넓은 851제곱킬로미터의 그 면적의 인구는 15,420명이다 보니까 숨어 있는 동네. 그러다가 이제 산림청에서 이 아름다운 숲을 갖다가 이제 명품 숲으로 이제 여기 그 금강송 숲하고 금마산 휴양 그 자락에 있는 고기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명품 숲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놓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때문에 이제 좀 알려지게 됐습니다.
0: Yongyang is somewhat like an island due to the fact that it has no connecting railways, highways, or wide four-lane roads. But this has helped to preserve Yongyang's natural beauty. Yongyang's birch forest is the largest cluster of its kind in the nation. As one approaches the tall birch trees, the question that will likely come to mind is how old the forest is.
1: 이곳에 이제 자작나무랑 같이 자라는 이 능선에 자라는 애들 보면은 대부분이 금강송들입니다. 원래 이 자작나무가 자라기 그 심어지기 전에는 전부 다 금강송들이 자라던 곳이었고요. 그 금강송들을 이제 문화재 보수용으로 베어내고 이제 그 자리에 심을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산림청에서 이걸 갖다가 주민들을 갖다 동원을 해서 심은 곳이 바로 지금 현재 자작나무 숲을 있게 한 겁니다.
0: About 30 years ago, a pine gall midge infestation ravaged pine trees in the area, leading to a steep drop in visitors. So the Korea Forest Service stepped in and began planting birch trees and let nature do the rest. Today, the forest boasts attractive white trees with green foliage.
1: Zadak나무는 사실 그 태울 때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 의성을 그대로 따서 자작나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자작나무 숲에는 베틀린산 성분이라 그래서 아주 하얀 그 기름 성분으로 자기를 해마다 자기 몸을 감싸고 자라납니다. 그 여름에도 하얀 수필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가을 돼서 이렇게 단풍이 들어서 이 단풍이 보여주는 맛도 있고 또 단풍이 다 떨어져도 자기 몸을 하얗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겨울에도 더 예쁜 아주 이국적인 모습을 갖다 보여줘서 뭐 나무의 여왕이라 하기도 하고.
0: Humans have always gravitated towards spaces that were made out of necessity. Throughout previous episodes, we've shown places that were revitalized after falling from their former glory. In this forest, we see how nature can also heal over time and make a comeback.
1: Zadak나무 숲에 숲만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4.7km의 그 구간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숲을 갖다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내 자신을 힐링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0: This tiny village located in a valley near Mount Wunlyong is surrounded by nature. The morning dew settled on the apple orchard makes the apples appear scrumptious. Nearby, a cozy cottage welcomes visitors. With a roof painted in blue sky, there is more to this home than meets the eye. This couple who settled down in Yongyang County share their story.
2: 남편이 시골 내려가서 살고 싶어 했어요. 그 저는 이제 시골에 대한 그게 아무것도 없었고 무작정 따라 내려온 거고.
3: 그때가 봄이었는데 그 그치, 밭에
2: 고추 다 심어놨을
3: 고추가
2: 때.
3: 쫙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간 새벽에 왔어요. 일찍 왔는데 안개도 싹 내려앉은 게 뭐 마을이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쨌든 마음에 쏙 들어갔고.
0: This bookstore is the couple's treasure and also a haven for books. In this bookstore, nestled in a serene valley, visitors can find a space that is far removed from their hectic lives. And that is what the couple set out to provide. This village bookstore delivers a diverse collection of books, some of which were collected by the bookstore owner. New editions are carefully selected.
2: 방은 이제 헌책, 저 구석에는 이제 헌책들이 있고 제가 소장하는 책들이고 이제 요 가운데가 이제 판매하는 책들로 돼 있는데 뭐 워낙에 책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책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읽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공간을 처음에는 막 섞어놨는데 이게 섞이다 보니까 그냥 막 섞이더라고요. 정신없이. 그래서 이제 공간을 분리를 해놨죠. 이쪽에는 이제 주무실 수도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제 몰아놨고 여기는 이제 책방으로 오시는 분들은 요 안에서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잡았죠. 차도 마실 수 있게.
0: There is also a space where visitors who hate to leave the bookstore can stay for the night. The accommodations provide a reprieve for people who need to unwind from their frenetic lives. Even if one is not a book lover, the cottage's courtyard offers a relaxing spot for guests. Here, one can forget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o simply be present in the moment.
2: 이게 한 50년, 60년, 50, 60년은 됐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 앞산에서 통나무를 피워다가 지게로 짊어지고 와서 지으셨대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여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젊은 귀농인이 와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 거죠. 처음부터 이런 책방을 하고 싶긴 했는데 집이 워낙에 시골집에다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길 뭐 스테이로 꾸민다고 해도 누가 올까 싶어서 굉장히 이렇게 망설였죠. 워낙에 또 오지고. 근데 어느 순간 뭐가 막 답답하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냥 무작정 다 뜯어냈어요. 뜯어내고 이제 우린 저쪽 방으로 옮기고 여기를 그냥 무작정 했어요. 아무 뭐 컨셉도 없고.
0: When one is drawn to the scenic beauty of Yongyang and linger around to take in the atmosphere, a sense of peace settles in. Each of the villagers here, including the elderly owner who first built this place to the young farmer and bookstore couple, all of them share the common desire to live a good life.
2: 저 이쪽 집이 동향이에요. 그래서 저 산을 보고 있는데 남향이 저쪽이 남쪽이라 그래서 나는 이제 남쪽으로 창문이 너무 그리워서 저쪽에다 이제 창문을 그거 하나 고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근데 보면은 이런 기둥 이런 건 이제 다 원래 기둥이거든요. 여기 저기도 그렇고. 근데 다 기울었어요.
3: 책꽂이고 뭐고 다,
2: 네, 다 고이고.
3: 뭐 고이지 않은 데가 없어요.
2: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공을 하나 놓잖아요. 그럼 굴러가. 제가 절로 굴러가요. 저기서 놓으면 일로 굴러가고 그냥 삐뚤은 거 그냥 놨어요. 그래갖고 이런 데도 한데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페인트로 그냥 마무리를 했거든요. 도배를 해도 이게 지금 다 울잖아요. 근데 하면서는 이제 아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하는데 사람들은 와서 또 그런 게 재밌나 봐요. 직접 했다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0: Despite the physical demands from the inconvenience of living in a remote village, where one silently accepts the results of nature and time, there is value in living a light-hearted way. Perhaps this is the known value of Yeongyang.
2: 어쨌든 몸은 고달파도 마음은 가벼운데

0: 사람이 몸이 고달픈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놀면서 일하면서.
1: 그러니까 스케줄이 없으니까 내일 뭘뭐 납품을 해야 되고 막 이제 이런 걸
0: 아니,
1: 했었거든요.
0: 저희가 이제 도시에서 하던 일이 마감이 지켜져야 되는 일이어갖고.
1: 뭐 내가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막 근데 어쨌든 그런 거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어쨌든
0: 한
1: 스케줄에서
0: 3년은 진짜
1: 벗어나니까
0: 좋더라고요.
1: 그냥 뭐 나중에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0: 또 처음 농사 배우는 게또 재미도 있고, 또 뭐가 씨를 뿌렸는데 올라오니까 또 그것도 신기하고, 처음 3년은 모든 게다 신기하고 즐거웠는데, 이제 그게 지나니까 계속 이렇게 살수 있을까라는 이제 회의도 오고, 어쨌든 경제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요런 변화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2: Imagined that there would be a bookstore in a mountainous valley. But visitors who find the place by accident keep returning, and word started to spread about this oddly located place. Today, the bookstore welcomes a stream of visitors.
0: 근데 처음에도 뭐 누가 올까 싶었어요, 저도. 의심을 가지고 여길 누가 오겠어 싶은 생각에 했는데 뭐큰걸 바라고 한건 아니었으니까 뭐 당연히 안 오는 게 맞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여행의 그 저기도 많이 바뀌고 사람들이 이제 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도시에 살던 분들이.
1: 일단 오시는 분들이 우리끼리만 살다가 우리끼리만 행복을 느끼며 살다가 오시는 분들이 뭐 일단 겪어보고 가실 때막 너무 흡족해 하시고 막 좋은 힐링하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좋고 여러 가지로 아주 기분이 좋죠. 요즘.
2: While accepting what nature provides in each season with gratitude, one lives in the allotted time they have. Here, we see how living a life somewhere in the middle bracket of society gives one the most satisfaction.
0: 그냥 오니까 적당히 여기가 여섯 가구 살거든요. 근데 적당히 이제 다들 현지인들이에요. 우리만 바깥에서 들어왔는데. 그게 좋아요. 적당히 사람들도 사시고, 농사 짓고, 조용히 걸으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2: Now we will move on to a place with a higher population density. When people used to live in villages back in the day, there were more community sharing activities. And traditional liquor was always a part of socializing. And the liquor brewery is almost always built right next to the village.
3: 네, 그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양조장입니다. 1915년 영양 주조로 시작하여서 1926년 공식적으로 사업체를 등록하였고요. 2018년도에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면서 2022년 영양군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다시 새롭게 발효공방 1991로 재탄생하여 운영 중입니다.
2: There are remnants of history scattered everywhere. Once shuttered and abandoned, this brewery reopened and now continues its legacy. The interior has been renovated with careful attention to preserve parts of the old brewery.
3: 네, 영양에서 350여 년 전에 한글로 된 최초의 조리서인 음식 디미방이 탄생했습니다. 음식 디미방은 조선시대 때 처음으로 한글 최초의 요리서인데요. 거기에 이제 가명주라는 그 떠먹는 술이 있습니다. 그 떠먹는 술이 대중들에게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은하수 막걸리를 개발하였고요. 음식 디비방에는 50여 가지의 술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술들을 글로서만이 아니라 직접 맛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음식 디비방의 가명주 제법을 활용하여 은하수 막걸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 One part of the brewery continues its liquor making legacy, while another space has been repurposed. This cafe is operated by the locals. When one enters the cafe, it has a museum-like atmosphere due to the many antiques on display.
4: First,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영양 양조장을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지 공간과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식음료뿐만 즐기는 게 아니라 영양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뭐 예를 들어 꽃차와 수제청을 이제 가공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지역 농산물 그리고 인적 자원을 통해서 또 이런 뭐 디저트나 수제청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제 세대 공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2: The warm, earthy tones of the wooden structure blends well with the lighting and tables. The tables double as showcase cabinets that contain brewery-related pieces. Like old East, stuck in the nooks and crannies, the history of the brewery permeates the entire building.
4: 이 공간이 예전에 진짜 막걸리를 팔고 여기 사무실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회장님이 여기서 거처를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실 팻말도 저희가 일부러 떼진 않았어요. 그리고 곳곳에 테이블 안에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장부나 흔적들, 여기 방에도 옛 장부들, 주식 장부들도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요. 예전에 사용했던 저런 발효실 안에는 벽면에 왕겨와 진흙이 있는 그런 벽도 볼 수 있고 또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뭐 추출하는 기계랑 온도계, 시계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카페라기보다도 그 앞에 전시 공간 이거를 먼저 이렇게 붙입니다.
2: The reopening of the brewery was undertaken by a local who was sad to see the place shuttered. Since it was a part of his hometown, he felt the loss of the brewery and its impact on the community more than anyone.
4: 우선은 18년도에 경영난으로 이제 문을 닫는 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또 때마침 영양 주민을 활용한 또 주민재단 공모사업이 또 영양군에서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저희 팀원들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주민들의 그런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곳곳에 천아트 커튼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천아트 동아리 분들이 이 공간을 꾸며주셨고 또 이렇게 좌식 공간에 보면은 책장하고 그다음에 좌식 테이블, 좌탁 테이블이 이런 목공 팀들이 꾸며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걸맞는 방석도 여름 방석, 겨울 방석 이렇게 해서 퀼트 팀이 또 이렇게 꾸며주셔서 이 리모델링 공간에 저희뿐만 아니라 영양의 여러 주민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더 뜻깊다고 봅니다.
2: Some of the signature offerings that make use of the brewery's legacy are desserts and drinks that contain makgeolli. It is a novel idea in combining the old with the new.
4: Yangjo장의 특징을 살려서 막걸리를 활용한 시리즈로 좀 시그니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떡볶이를 먹으러 가면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좀 미션을 좀 클리어하는 그런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는 막걸리 타르트, 2단계는 막걸리 푸딩, 3단계는 마푸치노, 그리고 4단계는 막걸리 스무디 이렇게 이 공간에서 식음료를 즐기시고 기념품으로 진짜 막걸리 은하수 6도하고 8도를 가져가시는 그런 컨셉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꽃차 모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꽃차와 홍차, 백차 여러 가지 이제 차를 즐기실 수 있고 뭐 커피도 당연히 있습니다.
2: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ime and space. And how that intersects with the space where the locals have a mutual dependent relationship with it is the basis of the

0: way this cafe not only sells coffee, but also sells locally produced specialties.
1: 영양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고추하고 산나물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홍화씨, 그리고 사과, 복숭아, 자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알리고 그리고 영양에 아주 맛있는 착한 송이로 만든 그런 디저트나 그런 거를 드셔보시고 손님들이 만약에 이거를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맛을 느끼셨다면 또 직거래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좀 소외된 그런 지역 특산물 또는 농산물을 함께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 켠에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행히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좀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Drinking makgeolli was an integral part of life in the past. Today, drinking coffee with people has become a common way of socializing. This brewery, which also operates a cafe, brings makgeolli and coffee together in a way that makes it work.
1: 특히 이제 저희가 여기 양조장 마당에서 축제 때 이제 막걸리 파티를 열거든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은 아이들은 여기서 안에서 숨바꼭질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뭐라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나중에 나 옛날에 여기서 숨바꼭질하고 여기 숨었었는데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가 어떤 어르신 분이 나 30년 전에 여기서 고두밥을 좀 이렇게 훔쳐 먹었었어. 뭐 고두밥을 먹은 기억이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그런 추억을 또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영양 국민들이 이 공간을 조금 더 좋아하고 가꾼다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보존에 이어지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0: Yongyang, a county that is somewhat isolated like an island, experienced a rebirth spawned by nature because of its remoteness. In the broad scheme of things, everything that changes over time is a part of nature. We can find insights within the changing of seasons that can be applied to revitalizing a space. So we see here in Yongyang how nature can revitalize a space over time without any help from humans.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이거 뭐 여기 여기에요? 뭐야? 길거리인가? 우리 인터뷰해요?
1: 잠깐.
0: 이게 뭐예요? 어디야? 여기 어딘데?
2: 아이유 씨가 그때 이너뷰티 얘기하셨었잖아요.
0: 네네네.
2: 요즘은 좀 이너뷰티도 속도 잘 관리해야지 뷰티가 채워지는 거
3: 같아요. 케이푸드구나 그래서.
0: 뭐 케이푸드에 뭐 그거 줬어?
3: 건강식.
0: 건강식?
2: 일단 어딘지 한번 가서 보시죠.
0: 어, 네. 오! 뷰티의 신! 뭐야?
2: 거기 가는 건 아니고요.
3: 아, 아니에요?
0: 나랑 뷰티? 뭐야?
3: 아~
0: 한의원! 아, 한의원! 한의원?
3: 아, 이런 거 해야 돼요.
0: 아, 근데 맞아. 화병! 화가 많아.
3: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거에 이게 시작이다.
0: 진짜 좋아. 이거 하고 야. 성장 클리닉. 나 아직 키가 좀 더 크고 싶어.
3: 피디님 이거 돼요?
0: 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네, 오늘 뷰티 체험하러 오셨죠?
0: 네네. 네.
5: 앉아주십니까?
4: 예. 오늘 뷰티인데 한의원 오셨다고 하셔서 좀 놀라셨죠?
0: 놀랐어요. 네, 맞아요. 예.
4: 오늘 저희가 뷰티 중에서 이제 팔체질 검사를 통해서 뷰티를 조금 체험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 소영이?
4: 팔체질 들어보셨을까요?
3: 아니,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4: 처음 들어보세요.
0: 저 처음이에요.

0: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분은 뭐 간의 기운이 셀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신장 기운이 셀 수도 있고 네. 그 갖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강한 오장육부 약한 오장육부 그거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네. 그런 거를 찾아드리는 게 팔체질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전 신장이 센 것 같습니다.
0: 어?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열정이 항상 있어서.
0: 열정이 있으셨어요?
1: 네.
0: 좋습니다.
2: 간이 센 것 같습니다.
0: 음주를 잘 하시네요?
2: 아니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0: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체질 검사를 정확히 해보기 위해서 먼저 문진표 챙겨드렸고요.
3: 와요.
0: 관련해서 한번 써보시고 나서 네. 저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와우.
1: 아, 정말 그거네요. 한방 KBT네요.
0: 네, 맞습니다.
2: K한방 BT에
0: 관련해서 피부 고민도 조금 네. 도와드릴 거고요.
1: 아, 유수분 네. 상태도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저는 또 수부지거든요.
0: 수부지?
1: 예. 네.
2: 근데 소화력이 엄청나 도를 씹어 먹을 수는 없는데.
0: 그 정도로?
2: 네, 네. 그렇죠.
1: 또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2: 아니, 내가 도를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고등생이네. 빨랬습니다.
0: 요것도 체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예, 성격적인 것도 체질에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신 분과 빠르신 분.
2: 꼼꼼하지 않네요.
1: 저는 꼼꼼하고 빠른 편입니다.
0: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1: 와이어스는 한글을 잘 못 읽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외국 분이신가요?
2: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한국인입니다. 형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진짜 오해하시잖아.
1: 예능적 요소라고 할까요?
0: 그렇지. 이국적으로 잘생기셔서.
2: 아, 감사합니다. 평소 대변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1: 대변 상태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 아, 이거다.
0: 마무리 되셨을까요?
1: 네. 기대됩니다.
0: 예, 기대되시죠.
2: 저 기대돼요.
0: 저희 팔체질은 총 8가지고요.
1: 네.
0: 그 사이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셨으니 네. 내가 여기에 좀 가깝지 않나 한번 이따가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다 난 것 같은데? 4개나 되는 게 4개인데요?
0: 4개나 돼요? 네. 이 정도면 50% 확률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예.
2: 나는
0: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열 검사를 할 겁니다.
1: 네.
0: 체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어디가 차갑고 어디가 뜨거운지.
1: 아, 체열이요?
0: 체열.
1: 아.
0: 네. 저쪽으로 같이 이동하시겠습니다.
1: 네. 피 뽑는 건 줄 알았네.
0: 피는 안 뽑습니다.
2: 무서웠죠.
4: 이쪽에서 체열 검사 하실 건데요.
1: 네.
2: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4: 아니, 한 분씩 들어오세요.
2: 한 명만. 네. 제가 무서워도 참고.
1: 들어오지 마세요.
4: 감사드리겠습니다.
2: 따라서 돌아오겠죠?
4: 준비되셨을까요? 네, 불 꺼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바닥에 이제 네모난 거 보이실 거예요.
2: 네.
4: 네, 그쪽에 서 계시면 되시고 불 꺼드릴게요.
1: 네. 오. 와, 장난 아니에요.
2: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 잘 모르겠네요.
0: 네, 검사 잘 하고 오셨을까요?
2: 네.
1: 장난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2: 네. 진짜 엄청난 수술이었어요.
0: 네, 아유. 네,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오셨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시원해요.
0: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한 거 같이 토대로 해서 조금 체질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2: 전
3: 없어요?
0: 정답이 50% 없네요. 예. 그만큼 대신에 오늘 좋은 음식들, 체질에 맞는 음식들 찾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좋게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 앞서서 와이어님부터
2: 네.
0: 이쪽으로
2: 네.
0: 올라오실 거고요.
2: 네.
0: 검사 이제 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네.
0: 머리 이쪽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2: 네.
0: 먼저 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 네.
1: 큰일 났나요?
0: 네.
2: 내일 죽나요? 맥이 빨리 뛰나요?
0: 맥이 좋습니다.
2: 오, 예. 역시 예능을 잘 하시네.
0: 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배를 보는 건요, 우리 몸의 저장고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소화 상태를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얼마나 가능한 저장소, 에너지들을 잘 갖고 있나? 근데 여섯 개, 요거는 식스팩인가요?
2: 맞아요.
3: 잘하시네요.
0: 예. 맞습니다. 저, 숨이 턱 막힐 때 네. 체질적으로 위로 얼굴이 좀 답답해진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3: 오 맞아요.
0: 위로 열이 많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거 항상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오. 자, 우리 몸에서 열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

0: 기름지는 집들, 패스트푸드, 피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1: 다 좋아해요. 지금
0: 다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1: 좋아. 먹으면 안 되나? 그럼 안 되는데? 내 유일한 힐링 그건데.
0: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1: 네. 네.
0: 이상님도만 넣으시고요.
2: 저희 뭔가 그걸 낱낱이 파이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맥 먼저 보겠습니다. 손 한번. 오늘 식사 뭐 드셨어요?
2: 어? 고기 먹었어요.
0: 고기 드셨어요?
2: 네.
0: 잘하셨습니다.
3: 좋은데? 자. 고기는 여섯 개 그 뭐가 있나요?
0: 여기는 하나인 것 같은데.
2: 제가 숨겨놨어요.
0: 숨겨놓으셨어요? 예, 안에 있으신가요?
2: 아직 때가 아니어가지고. 아,
3: 네, 그치.
0: 좋습니다. 다음 이제 앨범 때 나오시는.
2: 그쵸. 네. 아, 다다다다다?
0: 다다다다다?
2: 네.
0: 예. 내려오실게요. 이제 체질 검사 끝났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 와. 나온다 이제.
3: 여기 나온다.
2: 우리의 과거들이 나오는 거야.
3: 그래서.
2: 과거가 곧 현재의 몸이잖아.
3: 그렇지.
0: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체열 검사했던 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 네.
0: 이렇게 한 분이고요. 이렇게 한 분입니다.
3: 어, 느낌이
2: 약간... 아, 이거 다 보이냐?
0: 좀 그런가요?
3: 다 보이는데 다 이 느낌 뭐예요?
2: 여기 빨개졌어요.
0: 자, 빨개지셨네요? 네. 위쪽이 이샤님이시고요.
2: 네.
0: 아래쪽이 와이언님이십니다. 차이를 봤을 때 하나는 전체적으로 많이 빨개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와이언님.
3: 오.
0: 반대로 이샤님 같은 경우는 배는 참 편이에요.
2: 그러니까요.
0: 근데 대신에 우리 흉곽이라고 하는 이쪽 간이 위치한 이 흉곽 부분이 이쪽이 조금 열이 좀 있어요.
2: 오.
0: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배가 좀 차신 편들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장이 조금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0: 반대로 와이언님은 전체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요.
3: 네, 맞아요.
0: 열을 어떻게 내려줄 건가?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아.
0: 그래서 우리 이제 검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3: 네.
0: 뒷장을 넘겨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2: 띠링!
0: 어? 어?
3: 뭐야?
0: 보시면 이션님 같은 경우엔 목 양체질.
2: 예.
0: 그리고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 토양체질.
3: 토양체질.
0: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간이 튼튼하신 편이고요. 코, 폐가 약하신 편이에요.
2: 헐.
0: 그래서 건강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우리 땀 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땀 배출해주시는 게 우리 피부, 바디 디톡스에도 좋아요.
2: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긴 하긴 해요.
0: 랩하시나요?
2: 그냥 말이 많습니다.
0: 아, 그냥 말이 많으신 분이시죠.
3: 네.
0: 네. 네. 하시면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나 땀을 빼는 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소통,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2: 예.
0: 이걸 못하면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 이걸 못하면 직장을 잃어가지고
0: 그럼 안 되죠.
2: 네. 적당히 이제 밸런스 다른 걸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와이언님 볼까요?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는 췌장,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계세요. 돌도 씹어, 치아가 좋으시면 돌도 씹어 드실 수 있는 소화는 가능하실 거예요.
2: 잘하네, 돌 잘 먹네.
3: 오, 맞아요. 아, 근데 소화가 늘 옛날부터 좋긴 했었어요.
0: 소화가 되게 잘 되시는 편이고 반대로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신장의 위치는요, 한의학적으로 허리랑 좀 연관이 있어요. 하체랑 좀 연관이 있고 상체는 튼실한데 하체가 조금
3: 잠시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체도 운동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0: 그런 성향이 있으니 운동을 하실 때 하체 위주로 해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겠죠.
3: 하체 두 번 하겠습니다.
0: 두 번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몸 같은 경우는 하체가 항상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체의 부기를 좀 빼주기 위해서 홈런이나 이런 식으로
2: 이런 전화. 하체를 하기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3: 아직 그게... 아유, 맞습니다. 네,
0: 그런 식으로
3: 네네네.
0: 해서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2: 나랑 아예 반대네.
3: 그러니까.
2: 진짜.
3: 완전 반대네.
0: 음양의 개념에선 두 분 다 양이긴 하지만 아까 금, 토와 이제 목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고요. 항상 어떤 음식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고요. 몸에 맞는 체질 음식을 하는 게 저 이너뷰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너 말고 그 다음은 뭐죠?
3: 아웃
0: 바깥에.
2: 네.
0: 저희 다른 쪽에 이제 또 뷰티 한번 챙기러 다음 진료실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3: 좋아요.
0: 네.
3: 노. 아, 나 대박이다. 나 진짜 알아놔야겠다. 나 사과 맨날 아침마다 먹었는데 사과 먹으면 안 되네.
4: 네. 네.
2: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네.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2: 예. 제가 일단 이곳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4: 저쪽에서 속을 한번 체크하셨죠? 네, 여기서는 네. 겉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우리 뷰티 생각하면 겉은 어딜까요?
2: 얼굴이죠.
4: 당연히 얼굴이죠. 네. 여기서는 피부 재생을 하고 탄력을 좋아지게 해서 안면 비대칭까지 좀 잡아줄 수 있는 공안침 시술을 진행할 겁니다. 오!
3: 용침 맞아봤어?
2: 맞아봤죠.
3: 얼굴에?
2: 얼굴에는 안 맞아봤어. 오.
4: 보통 배우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오. 그다음에 침 처음이신 외국인 환자분들도
2: 아, 진짜요?
4: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2: 그게 효과가 있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4: 효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촉진시킵니다.
3: 아, 콜라겐?
4: 네, 콜라겐 중요하죠.
3: 예.
2: 그렇죠.
4: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탄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침은 다른 어떤 시술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사실 또 저희가 네. 내일 또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4: 아, 네. 어떤 스케줄?
2: 자켓 촬영인데요.
4: 네네. 너무 중요한데요?
3: 네. 네.
2: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막 다음에 이렇게 되는 얼굴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4: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얼굴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오~
3: 지금부터 작아지면 소멸될 수도 있어요?
4: 그렇지.
3: 아, 그거 조금 그렇다.
2: 방송이지만.
3: 맞긴 해.
2: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4: 네.
2: 아픈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4: 따끔따끔하기는 합니다. 근데 유치원생한테도 침 나왔거든요.
3: 네.
4: 안 아프다고 합니다.
2: 아, 그 친구가 유치원은... 강한 유치원 아니에요? 강한 유치원생 아닌가?
4: 오늘은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네. 얼굴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내일 두 분 촬영도 있다고 하니 제일 중요한 머리, 두피 쪽으로 해볼 건데요. 그 부위를 조금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전체 피부 탄력과 리프팅을 좀 기대해 보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3: 좋습니다.
2: 저희가 또 이제 뷰티 MC다 보니까 K한방뷰티의 정수를 또 이제 느껴보고 네. 가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3: 예.
2: 용기 네. 있게.
4: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K한방뷰티. 네. 해볼까요?
3: 네. 네. 좋습니다.
4: 들어가 보시죠.
3: 와우.
2: 마취 크림 안 바르나요?
4: 예. 하나도 안 아파요.
2: 예.
4: 자, 해볼게요. 네. 일단은 침 들어가는 부위 소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 예. 지금 남나요?
4: 아직 안 맞아요. 가장 덜 아픈 부위부터 먼저 놔드릴게요, 제가.
2: 네.
4: 자, 여기를 이렇게 살짝 당겨서 따끔.
2: 오, 신기해.
3: 안 나온 것 같아?
2: 오, 뭐야.
4: 괜찮으시죠?
2: 예, 예,
4: 네,
2: 괜찮아.
4: 해볼게요, 따끔. 네. 원래는 제가 빨리빨리 툭툭 넣는데 네. 오늘 처음이셔서.
2: 아니, 근데 편한 거.
4: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2: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4: 네, 지금 다 하고 계세요.
3: 이형 32살입니다. 그냥 어른같이 해주세요.
4: 따끔.
2: 올라갔네? 오, 너 올라가는 것 같아, 피부가.
3: 오!
2: 아니, 좀 오버했다. 저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4: 자, 어떠세요? 받을만 하세요?
2: 아, 예.
4: 괜찮으세요?
2: 예, 전혀.
3: 형 안 아파?
2: 안 아픈데 아예 안 아파.
3: 진짜로?
4: 원래는 요가 이쪽에 관자놀이 쪽도 침 들어가면 좋거든요?
2: 네.
4: 해보실래요?
2: 아픈가요?
4: 지금 이 정도 맞았으면 충분히
2: 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4: 자, 따끔.
2: 오!
4: 괜찮으시죠?
2: 네.
3: 우와, 근데 쑥 들어가네.
4: 따끔. 자, 여기까지 하고
2: 예.
4: 이 침에 전기 자극을 톡톡 올려드릴 거예요.
2: 오.
4: 봅시다.
3: 피카츄 하나, 피카츄.
2: 약간 프랑켄슈타인 느낌인가요?
4: 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선생님.
4: 네?
2: 힘든 드림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4: 아, 제가 네. 그래도 텐션이 좋은 편인데 기가 빨리네요. 자, 천천히 제가 올려볼 건데요. 네. 톡톡 자극 들어갈 거거든요. 느낌 나시면 말씀하세요.
2: 예. 조금씩 옵니다.
3: 오.
4: 이 전기침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2: 이 전류의 자극을 통해서 근육에 좀 더 미세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4: 정답인데요?
2: 제가 이름에도 BTMC입니다.
4: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2: 그렇죠.
4: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자극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력의 효과를 더 높이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4: 네.
2: 여기가 지금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4: 당연하죠.
2: 아, 진짜 거짓말 없어. 이렇게.
4: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계실 거예요.
2: 네, 알겠습니다.

0: 됐습니다.
1: 이거 아까운 데가 지우라 빼면 안 돼요?
0: 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1: 우와. 와. 잘하셨나요? 아 지금 기분 전환이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2: 머리가 올라가긴 했어 일단.
1: 아 머리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아, 느낌이 올라갔는데?
2: 아 근데 느낌이 지금
1: 올라가잖아요. 아,
3: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0: 네. 아, 연기를 좀, 못합니다.
1: 느낌 진짜 뭔가 올라가서 탄력이. 오 신기하다.
2: 이제 내가 해볼게.
0: 자 먹어보실까요?
2: 네. 아 쌀이 어머.
0: 마찬가지로 오늘은 두피 쪽에 시술하실 건데요. 소독부터 예. 먼저 하겠습니다.
2: 예. 개대원 보셨어요?
0: 어, 네, 당연히 봤죠.
2: 외국 분들도 그럼 자주 와요?
0: 외국 분들도 실제로 캐대원 이후에 한의원, 내원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한의원을 위해서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3: 오,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준비하셨나요?
0: 어떤 준비?
2: 대본
3: 질문을 답변을 준비하셨나요?
0: 아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어요. 오.
2: 아,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0: 아 정말요?
2: 네.
0: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의사로 성공하면 네. 제가 배우에 도전해봤을 때 그때 응원하러 오세요.
3: 알겠습니다.
2: 아, 그럼요.
0: 지금은 제가 한의사니까 본업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파요. 자, 긴장 푸시고.
3: 아, 예. 긴장 너무 했다. 아, 이래서 BTMC 하겠어? 그치?
0: 어때요?
2: 오, 나왔어요?
0: 응.
3: 오. 우와, 진짜 들어갔어?
2: 나쁘지 않은데요?
0: 괜찮으시죠?
2: 네. 누우신 줄도 몰랐어요.
3: 이게 충동이 네. 꽂혀 있는 걸 보니까 좀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긴 합니다. 선생님도 생기나요?
0: 저는 하루 왼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서 충동은 안 생긴. 한번 만져보실래요?
3: 아,
0: 딱.
3: 잘하시네요. 예능을 아세요?
2: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침 만화 보면은 어디 부위에 딱 침을 놓으면은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0: 아.
2: 그런 부위가 진짜 있나요?
0: 정확하게 말하면 없긴 합니다. 한 부위를 딱 놓는다고 해서 마비가 될 정도로 들어가진 않고요. 재미를 위해서 각색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거의 주무시겠어요.
3: 근데 이게
0: 네.
3: 그 피부에도 좋지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오, 맞아요.
3: 그것도 굉장히 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나요?
0: 너무 맞는데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2: 역시 뷰티 MC.
0: 네, 실제로 탈모에도 침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살짝.
3: 시원하게 올려주시죠, 형님.
0: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3: 네, 우주 끝까지 올려주세요.
0: 느껴지세요?
2: 네, 조금 올려고.
0: 더 올릴까요?
2: 네,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3: 아, 나 눈 깜빡거리는 게 그 저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0: 거예요. 괜찮으세요?
2: 네, 지금이에요.
0: 어떠셨어요? 맞으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2: 아니요, 저 엄청 편했어요. 에이스 침대 같았어요.
0: 어, 다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아주 풀페이스로 제대로 리프팅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2: 예.
0: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마요 씨도 15분 정도 맞고 계실게요.
2: 네.
0: 고생하셨습니다.
3: 한의학이 좀 이제 외국 분들이 봤었을 때는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0: 네.
3: 전혀 아프지 않고 굉장히 좋다는 걸 좀 이게
2: 아 근데 진짜 안 아파.
3: 어 이게
2: 빼는 것도 안 아파.
0: 실제로 외국 분들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하시고
3: 그쵸 무서울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낯설어 하시는데 막상 한번 해보시면 저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거의 맞아, 대부분입니다.
2: 맞아.
0: 고생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1: 어머, 한층 젊어진 것 같아요.
0: 오늘 저만 침 사용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3: 일단은 전혀 안 아팠어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이게 저는 이 느낌이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근육이 좀 올라간 느낌?
0: 네, 맞아요.
3: 그거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뭔가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진짜 이 리프팅이나 얼굴 동안 이런 거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맞습니다. 일단 외국분들이 보셨을 때도 정말 이게 희귀하니까 외국분들 많이 안 해보신 부분인데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갔을 때는 정말 편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빠르고 정말 안 아프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0: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속을 처음 체크하셨죠?
3: 네.
0: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얼굴을 보셨어요.
3: 네.
0: 자, 남아있는 건 뭘까요?
2: It's body.
3: Body.
0: 맞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네. 생활 습관으로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2: 오. 와우, 리버블.
0: 몸 교정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2: 네. 오! 마이!
3: 이거 K-한방 뷰티 코스 요리네요.
0: 어, 네, 맞습니다.
2: 오케이, 좋았어.
0: 마지막 코스 잘 체험하고 오세요.
3: 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가세요.
4: 예. 마수모가 가세요.
5: 아, 네? 이야. 잘 갖고 오셨을까요?
2: 예. 어, 너무 어려진 것 같아요.
5: 엄청 어려진 것 같아요.
2: 예.
5: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네. 체형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2: 오!
5: 뷰티가 뭐 얼굴도 있지만 전체적인 요새 몸의 바디 라인도 많이 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우리가 추나치료라는 걸로 좀 잡아볼 겁니다.
2: 오!
3: 어, 근데 질문 하나 되겠습니까?
5: 네.
3: 추나가 무슨 뜻이죠?
5: 추나, 밀고 당기는 건데 과거부터 그 추나가 그래서 몸을 밀고 당기면서 불균형을 맞춰주고요 네. 우리가 짧아져 있는 근육을 늘려주거나 늘어나 있는 근육은 당겨주거나 관절도 마찬가지 좁아져 있는 거는 넓혀주고 넓혀진 건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추나 치료를 진행을 했었고 밀고 밀당. 당긴다 어 밀당 잘하실 것 같아요
3: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밀당 체질입니다
5: 엄청 여성분들께 인기가 엄청 많으실 것
3: 같아요
5: 맞습니까?
2: 굉장히 네, 맞습니다.
5: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2: 오, 확실히 아시네요.
5: 왜냐면 제가 너무 좋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요새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오래 장시간 앉아있고 우리
3: 맞아요.
5: 스마트폰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목은 많이 굳게 되고요
3: 맞아요.
5: 어깨 말리게 되고 또 오래 앉아있는데 다리도 꼬고 있거든요
3: 맞아요.
5: 그럼 골반 틀어지고 근데 오늘 높은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3: 맞아요
5: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추나치료로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체열 검사를 했던 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이렇게 좌우 밸런스가 보이는데 위에 분 밸런스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세요 선생님은 정말 체형이 완벽하십니다.
2: 형 잘 때 이렇게 잘 자잖아.
3: 혹시 이거 이 앞부분만 좀 포샵해 주세요, 조용히 몸짱으로.
5: 근데 밑에 와이어님 같은 경우에는 오. 어깨 높이가 왼쪽이 좀 많이 높아요.
2: 맞아요.
5: 그리고 몸의 중심에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조금 밀려 있습니다.
2: 맞아요, 엄청 틀어져 있어.
3: 이 정도면 뗐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 정도는 아니야. 뭐 내가 조립식이야?
5: 그래서 와이어님부터 오늘 추나치료 도와드리겠습니다.
2: 좋습니다.
5: 네, 우리 몸에 바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네. 바닥이 골반입니다.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거는 다리 길이가 왼쪽이 짧아요.
2: 요.
5: 반쪽 올라갈게요.
2: 오.
5: 자, 시원하신가요?
3: 이상하시잖아요. 예.
2: 180을 그 와우
5: 와우
2: 끝났어요
5: 네, 내려오시고 예 고생하셨어요
2: 벌써 끝났어요 아 더 하고 싶었는데 어 형 대박이야
5: 이샤님 요새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
3: 저희 어깨가 항상 좀 말려 있어요
5: 말려 있어요 봐드리겠습니다
3: 예
5: 어깨 말리는 거의 특징은요 등이 구부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3: 네.
5: 그래서 등을 먼저 좀 봐드릴 겁니다
3: 네.
5: 저한테 힘 펴고 기대시면 됩니다 한번더 쭉
2: 괜찮아 오 뭐야 괜히 시원하지
3: 오 시원해
2: 오 그래
5: 쭉 펴신 느낌으로 한번 쭉 펴주시고 천장 보고 누워보실게요 똑바로
3: 좋습니다 어 잠시만 어 잠시만요 어 예 어
5: 네 고생하셨습니다
2: 오
5: 목 한번 움직여보시고요
3: 오 오 좋은데요?
5: 좋으신가요?
3: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5: 다시 태어나신 것 같아요
3: 우와
5: 좋습니다 네 오늘 추나 처음 받아보셨죠?
2: 네
5: 어떠셨을까요?
3: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5: 네네
3: 드륵 하고
5: 그쵸
3: 사실 그게 진짜 무서웠거든요
5: 무서웠었죠
3: 무서웠는데 딱 하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진짜 맞춰진 느낌이에요.
5: 맞춰진 느낌.
3: 오, 이게 진짜 신기하다.
2: 퍼즐처럼 뭔가
3: 진짜.
2: 시원해지고.
5: 시원해지고.
2: 네.
5: 그래서 이게 그 모든 부위에 다 그렇게 뚜둑 소리 내는 게 좋지는 않아요. 막 할 땐 일시적으로 시원해도 안 맞는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아파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와, 대박.
5: 대박.
2: 감사합니다. 야, 좋았다, 좋았어.
3: 아,
2: 음액.
3: 오! 아니,
2: 네.
3: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 한층 더 어려진 K-한방 뷰티가 또 좋은 점은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건강과 이제 밸런스 이걸 또 다 해주니까.
3: 3-in-1이잖아요.
2: 그게 뭐죠? 일석삼조.
3: 이너뷰티.
2: 아, 이너뷰티.
3: 얼굴.
2: 얼굴.
3: 몸.
0: 한 번 할 수 있다.
2: 여러분들께서도 또 K 한방 뷰티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0: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3: 전쟁터 가겠어요.
4: 오! 오픈 찬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청사초롱 불밝혀라라는 작품은 과거의 어떤 신분이나 여러 상황으로 혼례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청사초롱이라는 어떤 회사죠. 웨딩 업체 같은. 네, 그런 업체를 이제 상상으로, 가상으로 저희가 등장을 시켜서 이렇게 아름다운 혼례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0: 전통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뭔가는 익숙한 국악풍의 노래라던가 어떤 이야기라던가 그런 익숙한 것들 그런데 그것을 조금은 낯설게 보일 수 있게끔 약간씩의 변형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다 모여서 조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타 뮤지컬들과는 약간 다르게 조금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혼례식 의뢰를 하러 오셨습니까?
2: 아, 예, 물론입니다.
1: 인사드립니다. 청사초롱의 행수 윤덕입니다.
2: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들이라고 합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1: 근데 신부님은 안 오시고 나으리만 오셨나 봅니다.
2: 나으리라니요? 저 그냥 저기 노들 나르트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1: 청사초롱의 손님은 그 자체로 귀하시니 나으리가 맞지요?
2: 와, 역시 청사초롱. 아, 근데 오늘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뢰를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1: 아, 그럼 누구?
2: 아, 저희 어머니요.
3: 아, 어머니.
4: 어머니?
1: 예의 없게 못들 하는 게야. 예전엔 먹고 살기 바빠서 혼례식 없이 혼인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걸.
5: 조선시대에는 과부제가 금지법이라는 법이 있었대요.

0: 그게 과부는 재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었는데, 근데 혼례의 특성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축하를 받고 이러는 자리인데 사회적인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드러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칫하면 청사초롱이라는 이 웨딩 플래너 업체의 존폐 위기와 그 임원들의 목숨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위험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 청사초롱을 청나라로 가져가 더 크게 키우시고 싶어 하신다. 청사초롱을 팔아넘기면 너희 모두를 거두어주고 최고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신다.
2: 야, 너 노란 가운이 너 차라차라
3: 자칭껏 얼로라.
4: 우린 청사초롱의 자존심, 조선에 알아주는 실력자,
3: 청나라 풀어놓라.
5: 아직 조사가 덜 됐나? 돈이라면 우리도 많거든.
1: 아, 근데 얼마 들 건데?
6: 청청청나라 도움 없어도 우리는 청사초롱 문제없어 흥흥흥.
0: 너무 있는 척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공을 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이 장면에서 그냥 가장 어울릴 것 같은 거 뭐가 있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장르를 넘나들게 되고 동서양을 넘나들게 되고 악기도 넘나들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계를 한정을 두지 않고 굉장히 열어서 생각하고 적재적소에 가장 재미있고 흥미롭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지? 라는 고민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유쾌하게 위트 있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관객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팔고매! 아이고, 놀래라! 두창장이 자녀!
7: 두창장이?
1: 왜 저기 마포나루 뒤쪽에 사는 두창장이 말이야?
8: 언제부터 두창장?
1: 시장장 왜 턴냅던 절대 왜?
7: 들어오세요. 국밥 드릴까요?
8: 감사합니다.
7: 이쪽으로 오세요.
8: 맞네. 얼굴이 온통 흉터투성이네.
9: 두상이면 없는 거 아니오?
1: 아, 그러게.
10: 아, 어르신들. 아유, 진짜. 여기. 이거 흉터 보여요, 흉터?
9: 이 웬 흉터래?
10: 이게 나 한 10살 땐가 한양에 전염병 한번 크게 돌았었잖아요. 그렇지. 그때 생긴 흉터인데 이게 아직도 안 없어지네. 아유,
8: 말도 마. 우리 아들도 작년에 홍역할고 다리에 생긴 흉이 아직도 있다니까.
10: 근데 지금은 튼튼하죠? 그래, 나도 그래. 나 지금 흉터 있는데 튼튼하고 건강하다니까요.
1: 그러게.
10: 아이, 우리 아재가 국물까지 그냥 싹싹 다 긁어 먹어버렸네. 내가 국물.
0: 이 이야기가 관객분들이랑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대 위에 무대석을 따로 설치를 했었었고,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라보면서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었었고요. 이렇게 뭐 시킬까봐 걱정돼 뭐 이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재밌게 보시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극장에 오시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형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7: 나 과부인데 제가 합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 세상 사람 모르게 하는 그런 홀례식이 어딨어?
10: 아니 그거야. 아, 그거야. 방법을 찾아보면 되잖아.
7: 그러니까 그 방법을 누가 찾아주는데? 제가요.
10: 청사초롱 행수님인데.
11: 인사가 늦었습니다. 청사초롱의 행수 윤덕입니다.
10: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11: 답을 들을 때가 된 것 같아서 와봤는데 이미 답은 들은 것 같고, 아드님이 의뢰하신 대로 그리고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밀하지만 성대한 홀례식을 해보고자 합니다.
7: 어떡해요?
11: 이 주막에서 하시죠? 여기로는 손님들은 모두 어머님의 단골일 테니 과부의 제가라는 말이 새어나갈 일은 없을 것 같고, 모르는 이가 보기에는 그저 주막에서 잔치를 여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7: 정말 그렇네요.
10: 말 그대로 은밀하고 성대한 홀례식이 되겠네요.
11: 보름 후 갑자일이 길일이라니 그날을 홀례식으로 하겠습니다.
7: 아유, 그렇게 빨리요?
10: 아유, 엄청 빠르긴 하네요.
0: 아무래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부, 양반, 서울, 천민 상관없이 모두가 시작은 축하받아야 되고 누구라도 그 마음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랑, 그래서 뭐 과부던 천민이던 신분이 다르건 돈이 없건 간에 그 사람들의 혼인을 자기만의 방식대로 민덕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11: 자, 이쪽으로.

0: 맛있어.
1: 이상한데? 그냥 단골이라고 하기엔 행수를 바라보는 상인들 눈빛이 그냥 눈빛이 아닌데? 행수가 뭐 지들 목숨이라도 살려줬나? 아 분명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아,
0: 둘레를 가장 크게 잘 예. 부탁하겠네.
2: 예 알겠습니다.
3: 아, 근데 제가 머리가 큰 편이 아닌데.
2: 아니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니까.
1: 좋았어. 이 지남에게 불가능이란 없지. 어디 두고 봅시다. 당신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지 없는지.
4: 결국엔 평등하게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아주 조선시대에도 현재까지도 어딘가에는 늘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작품에서 주는 메시지가 저는 마음에 들었었고 저희가 풀어내는 것들은 위트있게 재미있게 라는 것들을 표방하고 있으나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웃음 속에 그런 메시지들을 조금 찾아주시고 봐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2: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1: 네.
2: 아, 진짜 두 분 다 아예 모르겠는데? 힌트 좀만 더 주세요. 그럴 시즌 본데.
1: 요알못들이 선생님이고 콘텐츠가 워낙에 팔로우들 많고.
2: 성시경 씨? 아닌데 배우 아니죠?
1: 배우라는 걸 잊지 마세요.
2: 배우 중에 요리를 한 사람 있나?
3: 왔어 왔어.
1: 말씀하세요. 누군지.
2: 유수영 씨요. 유수영 씨요.
1: 오케이 됐어요.
4: 대전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옛날에 그 대전 엑스포 우표 발행할 때 그거. 예, 93년도. 그때 제가 우표 수집할 때 가서.
1: 그리고 또 한 분은요?
2: 또 한 분도 요리일 것 같은데? 요리 보고 조리 보고.
5: 배고파요.
6: 너무 고파요.
5: 배고프죠. 저도 오늘 전현무 계획 나오려고 아침 되게 조금 먹고 운동하고 있어요.
7: 삶은 계란 두 개.
5: 저보다 다섯 조금 더
2: 배고파.
5: 배고파요.

0: 자, 이제 시즌4의 첫 포문을 여는 두 게스트. 지금까지 생각하는 두 명 누굽니까? 아까 누구라고 얘기했잖아요.
1: 오정세 엄태구 씨?
0: 오정세 엄태구.
1: 네.
0: 눈앞에 있네요. 배우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자, 우양우.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우리 두 분.
1: 요리 보고 좋아. 그분을 모르겠네.
2: 윤희. 윤희.
3: 둘리 말고. 둘리 말고.
1: 어? 목소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3: 둘리 말고 윤희.
0: 둘리 말고 윤희. 말씀 아예 해주시네요. 오, 한 분은 웃고 계십니다.
1: 진짜 모르겠는데, 목소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엄태구 씨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더 굵으신데? 뮤지컬 배우 같으신데? 목소리가?
0: 오.
1: 자, 오정세 씨, 엄태구 씨? 오정세 씨, 엄태구 씨? 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0: 하나, 둘, 셋.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아, 내가 요알못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고 3억뷰라고 하니까 처음에 얘기를 유소영 씨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엄기준 씨 힌트를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둘리춤을 췄거든.
1: 뭐예요, 근데?
0: 어? 윤희, 윤희 몰라? 제 인생 최애 드라마는 바로 그 드라마입니다. 펜트하우스.
1: 아, 죄송합니다.
3: 아유, 아닙니다.
1: 우리 제가 뭐 안 봤어요, 작품을.
0: 아, 그래요. 예, 어쨌든 그 어색한 만남을 좀 뒤로 하고.
1: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아유, 네.
1: 예, 예, 예.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네. 공복이시죠?

0: 그렇죠.
1: 네. 뭐가 좀 땡기세요?
2: 사실은 그 두부두루치기 되게 먹고 싶은데 두부두루치기. 저번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1: 맞습니다.
2: 그래가지고.
1: 일단은 저희 오늘 전현무 계획이 아니라 시청자 계획으로 시청자들이 가라는 데 가고 있습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대전에 칼국수, 두부두루치기, 실비김치까지 드셨는데 네. 다음번에 오신다면 이 냉면도 꼭 드셔보세요.
2: 오? 오? 냉면?
1: 냉면 좋아합니까?
0: 아, 좋아하죠.
1: 뭐 무려 100년의 전통을 잇는 평양 뭐 냉면 맛집을 추천합니다. 뭐로 육수를 내고 고명도 뭐 고기를 잘게 찢어 얹어줘요.
3: 소고기?
1: 북한 냉면입니다.
3: 북한?
4: 꽝? 꽝?
1: 꽝만두 이런 거 없어요. 정답!
2: 오, 맛있겠어요.
1: 그쵸?
0: 그게 대전에 있어요?
1: 대전에 있대요. 나도 이제 시청자 덕분에 알았어. 가봅시다.
2: 가시죠. 네. 자, 꽝냉면. 꽝냉면 맛있겠다.
1: 아, 냉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특히 배우들은.
0: 거의 없죠.
2: 네. 사실은 냉면 국물이 네. 가장 좋은 소주 안주잖아요. 아, 회장님 제일 좋고.
1: 유수영 씨 음식 쪽으로 입 터지면은 네. 거의 해설가. 역사 뭐 이런 거 다 나와.
5: 아, 지난번에 같이 그 천하제빵 찍었을 때도 어. 제일 많이 아셔가지고 빵 쪽으로도.
1: 아, 아유. 너무 먹기만 하더라고요.
5: 아, 그걸 보셨어요? 보실 리가 없는데.
1: 여기가 저희가 섭외를 안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3: 아.
1: 이게 까일 수가 있어요.
2: 그럴 수 있군요.
3: 맞다.
1: 맞아요. 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마음의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
5: 설마 저기예요?
1: 최영다.
5: 이야. 비주얼부터 들어오는 그 기운.
1: 네. 자, 전용 주장을 보세요. 맛집 인증이.
0: 아이고.
1: 통으로 씁니다.
3: 이야.
2: 오. 54년?
5: 신스 1954.
2: 와! 아니 세상에.
1: 전쟁 끝나고 1년 됩니다.
2: 제1공화국 때네.
1: 그렇죠.
2: 진짜 옛날이네요.
1: 이승만 박사.
2: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었죠.
1: 그리고 와. 프로그램도 KBS 맞자랑 맞자랑 하는
5: 그런 프로그램 있었나요?
1: 있었어요.
2: 그렇죠.
1: 옛날에. 어 뭐야 갑자기.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니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다니.
2: 환대를?
0: 너무 예상 밖인데.
1: 저희 네 명 식사하려고 왔는데 촬영이 가능할까요?
6: 빨리 해드릴게요. 빨리 해드릴게요.
1: 맞자랑 멋자랑이어서 전현무 계획으로 이제 바꿉시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맞이해준다고요.
7: 안녕하세요.
8: 와, 너무 좋았어요.
1: 유수영 씨, 엄기준 씨.
2: 안녕하세요.
1: 와. 1대 박재록 선생님, 2대 박내섭 선생님.
5: 1920년에
1: 평양 모란봉 냉면입니다.
5: 아니, 여기는 식당이 아니라 박물관인데요?
1: 3대 때 이제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 대덕구 탄동면에 정착을 하셨네요.
5: 남한으로 피난 와서 그렇게 하셨구나.
1: 와, 진짜 역사네, 여기.
9: 안녕하세요. 저는 100년째 4대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4대째 며느리 윤선입니다. 1대는 평양에서 1920년대에 모란봉 냉면이라고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했어요. 저 1954년에 3대 시아버님이 개업했어요. 아버님 일사후퇴 때 잠깐 피난을 내려왔다가 혼자 호를 단신 여기에서 머물게 됐죠. 못 올라가시고 생계가 막연하니까 본인이 냉면을 만들어서 팔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북냉면인데 명칭이 모란봉 냉면 쓸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이 숯을 팔아서 살던 동네였대요. 그래서 지역 이름 따서 만들었어요. 아버님 하시던 때도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멍석 깔아놓고 마당에서 맨날 지키고 손님들이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식사 뭐 드릴까요?
1: 아, 여기가 꽝냉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9: 네, 맞아요.
1: 그게 제일 유명한 거죠?
9: 네, 유명해요.
5: 꽝냉면하고 그냥 물냉이 따로 있는데 뭐예요?
9: 아, 그죠. 그냥 물냉면은 닭육수에 동치미 육수 들어가서 네. 되고요. 꽝냉면은 또 꽝육수만 또 따로 뽑아서.
1: 다르겠네.
9: 면은 같지만 맛은 완전히 달라요. 육수의 베이스가 달라서.
1: 그러면 그 일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레시피로.
9: 평양에서부터 계속.
3: 아 정통 평양의 꽝냉.
1: 꽝이 네. 있어요, 근데?
9: 예전에는 꽝을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육이 안 됐었으니까 아버님이 사냥해 오시는 거 이렇게 구해다가 겨울에만 했거든요.
1: 꽝 사냥하셔서.
9: 시스템이 좋아지니까 그 꽝 사육하는 데를 찾아서 농장에서 금냉에서 이제 받고 있어요.
1: 꽝을 받아요?
9: 네네.
1: 그럼 오늘 먹는 게 꽝이에요, 그럼?
9: 네, 그럼 꽝이 있어요.
1: 아, 꽝이 있네.
3: 꽝이 있어요. 아.
9: 네.
1: 그 꽝냉면 가야죠.
3: 꽝냉. 네.
9: 꽝으로 내기.
1: 꽝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왕만두.
2: 맛있겠다.
1: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2: 너무 신난다.
1: 꽝냉면 먹으면서 봐.
5: 처음이죠.
1: 뭐 드셔보시죠. 네.
2: 저도 안 먹어봤어요. 네.
5: 와,
2: 처음이에요.
5: 진짜. 저는 먹어본 것 같아요.
2: 꽝.
1: 꽝은
5: 옛날에 유학 갈 때 북한 식당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1: 아, 저 고려 식당 이런 데서?
5: 네, 그 러시아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2: 꽝이 맛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잡아서.
1: 네?
2: 구워서.
1: 나보다 어리지 않아?
2: 그러니까 80년대 초반만 해도 저기 꽝이 지천에 있었어요. 뭐 김포 이런 데가 꽝이
1: 나도 살았던 시절 아니에요?
2: 네. 그때 양촌리에 이런 데 가서 아버지는 그러니까 공기총이 있어가지고 허가증도 다 있고 그래서 꽝을 잡아서 집에서 많이 구워 먹었어요.
1: 이제 영화를 보듯이 꽝을 네, 잡아서? 해서.
2: 꽝은 그 자기 영향만 다녀요. 그래서 똥을 싸놓고 그걸 중심으로 움직여서 똥을 발견하면 돼요. 똥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면은 언젠간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보통 빨리 기어다녀요. 잘 날지 않아요.
1: 아 정말?
2: 잡을 수 있어요.
1: 대한민국 얘기예요?
2: 예예예. 예.
5: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때 말고.
2: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1: 같이 피난 내려온 거 아니에요?
2: 아니 그러니까 꽝을 잡아서 이제 구워서 같이 먹었죠. 맛있어요.
1: 뭐 하는 사람?
5: 사극 한 편을 지금 듣고
1: 아 이게 진짜
2: 맛있어요.
1: 이야기꾼이야.
2: 떡볶이가 맛있어요.
6: 동치미.
1: 동치미. 아 동치미인데
5: 뭔 김치야?
9: 김장김치.
1: 김장김치.
9: 동치미. 밑반찬은 저희 가을에 담은 동치미 썰어서 드리고 김장김치 그렇게 두 가지 드리고 있어요. 가을에 저 한 달 동안 김장해요.

0: 맛있다.
1: 와.
2: 와.
1: 와.
2: 와. 뜨거다 진짜. 맛있다.
0: 맛있다. 호불호가 없다. 진짜 맛있다.
2: 와. 와, 너무 부드러워. 두부네.
0: 고기가 진짜 조금 들었다.
2: 두부가 거의 80%. 맛있다.
3: 시집 와서 그렇게 큰 만두를 처음 봤어요. 그게 이북만두래요. 엄청 크게 만들고 두부가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도 좋고 또 고소하다더라고요. 두부 많이 들어가서. 난 일단 숙주, 부추, 애호박, 파, 양파 한 12개, 10몇 개 들어가요.

0: 만두 맛있다.
1: 인정?
0: 네, 맛있어요. 고기가 진짜 조금 들었다.
1: 그러니까, 두부가 다야.
0: 예. 네. 맛있다.
2: 간이 되게 약하다.
1: 아니. 이북 만두는 간이 거의 없어.
2: 소도 소가. 네.
0: 이 정도면 간이 있는 편이에요.
1: 맞아, 만두. 맞아.
0: 이거보다 더 싱거워요.
1: 그 저기 자학술 알죠? 그 이북 만두 파는 전문점인데 거긴 여기보다 간이 아예 없어요.
0: 아니요, 아예 없죠.
1: 그냥 아무 맛도 안
2: 나요. 아무 무맛.
1: 무맛.
0: 그게 한식의 특징이에요. 다른 재료들이 다 느껴지게 만드는 게. 그거를 하나의 소스로 뭉쳐지는 건 최근의 트렌드지. 원래 하나하나 보이게 만드는 게.
1: 이제 알겠지? AI세요? 수영 위키. 아니 꽁 얘기하면 꽁 얘기하고 만두기 만두가 쩍쩍 나오고.
2: 장난 아니라니까? 신기한데요? 배우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1: 네.
2: 배우 한 분과 요리 연구가 한 분과.
1: 배우 한 분과 AI 한 분. 네.
2: AI 사용 안 하시죠? 다 아시니까 어차피.
1: AI를 수정해 주겠죠.

0: 드릴게요.
1: 이 위에 이게 꽁고기.
0: 네, 맞아요.
1: 신기하네. 이거는 좀 뭐 메밀이에요?
0: 메밀이에요.
2: 와, 이거 이건 너무 맛있겠다, 그냥.
1: 오. 진짜 진하겠다.

0: 맛있다.
1: 다음. 어우, 국물이 있습니다.
2: 간이 있네.
3: 간이 있다고요?
2: 되게 짠.
3: 너 일처럼 안 가봤어? 아니 근데 아까 저 평냉 많이 먹었는데 이건 그냥 제가 먹던 평냉 비슷한 그
2: 아니야 아니야
3: 진피랑 비슷한데?
2: 에이 진피보다 훨씬 간이 있는 거야.
3: 나 40대가 되면 혀가 바뀌나요?
2: 이 혀가 발달 안 한 거야 아직.
3: 아 진짜요?
2: 난 지금 먹어보고 간이 너무 돼 있어 깜짝 놀랐어요.
4: 근데 맛있어요. 간이 생각보다 세요.
5: 맛이 뻥 대신 닭이라고 하잖아요. 더 깊은 맛, 약간 고급진 맛, 육향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뻥 육수는 그냥 뻥을 고아서 그건 정말 뻥만의 그냥 찐득한 맛이에요. 그다음에 가진 야채를 넣고 특히 비법은 잡내 없애느라고 저희가 고추씨를 좀 가미해서 거기다가 육수 부어서 이제 고명 올려서 제공하고 있죠. 면은 메밀 면이 기본이고요. 메밀이 순메밀을 하면 저희가 뚝뚝 끊어지는 맛 때문에 밀가루 조금 들어가고 메밀가루 1:7:3 정도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1분 40초 익히면 그 야들야들하고 윤기 짜르르 흐르는 면발이 되는 거죠.

0: 이하야. 맛있다. 면은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1: 어우, 냉정하네.
0: 근데 오히려 좀 쫄깃한 식감이 훨씬 더 많은 팬층이 있어요.
1: 난 면 좋은데?
0: 근데 먹을수록 맛있다.
1: 중독성 있네. 이게 평냉이 매운 거. 처음엔 몰랐는데 먹다 보면 계속 이렇게 땡기는?
0: 정말 스마트하게 타협한 것 같아요. 식감도 살리고 향도 살리고. 사실 100%는 호불호 있거든요.
2: 고기가 꽁인지 닭인지 진짜 구분이 안 가요.
1: 근데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지금 꽁으로 가고 이제 구분이 안 가요. 진짜 꽁인 거잖아 이게. 향이 좋은데, 향이?
0: 향 있어요, 향 좋아요.
1: 꽝냉면이라서 약간 거부감 있었는데 막 그렇게 이질적이진 않네. 네,
0: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닭이 돼지라면 꽝은 소고기거든요. 안에 미오글로빈 수치가 달라요.
1: 뭐야?
0: 미오글로빈?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데 미오글로빈은 이제 근육 속에 있는 단백질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미오글로빈은 조금 더 철분을 많이 쥐고 있어요. 산소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운동량이 많은 꿩이나 이런 비둘기 이런 고기들은 빨갛죠. 오리도 빨갛죠.
1: 그렇죠.
0: 닭은 하얗죠. 가만히 가독이니까.
1: 네,
0: 그러니까 맛이 진하죠. 상대적으로 닭고기에 비해서 육향이 훨씬 진하죠.
1: 대본을 따로 받으셨어요?
0: 아니요, 그냥 제가 이게 직업이니까.
1: 어디가 직업은 배우 아니에요? 제가 배우라고 듣고.
0: 아, 그렇구나. 그저께도 미국 가서 이런 얘기 하다 왔거든요. 이렇게 음식 얘기 설명하고.
1: 미국 가서요?
0: 그저께 이제 K-Expo가 LA에서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LA분들한테 한식 소개하고 음식 알려드리는.
1: 저희 둘이 따라온 것 같아요. 이수연 프로의 제스트로 온 거. 이런 얘기는 기준이 형이 좀 쓰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3: 제일 젤 형이세요?
1: 예. 네. 아 그래요?
0: 몇 살 차이 안 나요?
1: 아니 그러니까 형 형이 더 많지 않아?
2: 아 기준이 형님이세요.
1: 아 진짜요?
2: 아 그럼.
0: 한 살 차이예요. 형 어금니 꽉 깨물잖아. 완전 차이가 완전
1: 차이지. 대형님인데 큰 형님인데
0: 두 살 차이.
1: 아유, 유수연 씨 잘 드시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평냉집은 어디예요?
0: 저요? 저는 그때
1: 평정부에.
0: 이게 아, 아. 원적
1: 저도 갔었어요.
0: 거기 좀 파를 살짝 뿌려주는데
1: 맞아, 맞아.
0: 그게 참 좋아요.
1: 맞아.
0: 파를 살짝 그 파랑 섞이면서 뭔가 되게 재밌어요.
1: 의정부는 간이 훨씬 없어요. 근데 그 평양에서도 이제 식초, 면 들어서 식초 이렇게 뿌려먹는다고 하는데
0: 그래요? 몰라요.
1: 그렇대요. 옥류관에서도 들어가지고 식초 뿌려서 쭉 먹는다 하더라고요.
3: 뿌려 먹을까요? 그럼
1: 먹을까?
0: 한번 해볼까요?
1: 아니 뭐 저도 뭐 옥류관을 다녀온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종업원이 설명을 해줬대요. 버저리 평양에서는 위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어 먹습니다.
0: 지지 않습니까? 많이 식어. 아 그대로.
1: 너무 많이 뿌렸어요. 아니 너무 많이 뿌렸어요. 그거는 벌칙이에요. 적당히 적당히.
0: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1: 너무 많이 뿌렸어요. 적당히 뿌렸어요.
0: 조금 맛있게 꽝고기를 얹어서 한 입을.
1: 미오글로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미오글로빈 많이 쪽으로.
1: 미오글로빈 넘쳐 흐르네요.
0: 너무 많이. 괜찮아요. 좀 많은데.
1: 역시 다르다 달라. 그렇지. 그 정도 딱 좋아. 맛이 아예 달라지는데. 훨씬 맛있어요? 이게 뭐지?
0: 소개냉면. 약간 그 맛이 나요. 겨자가 톡 치니까 다른 음식이에요. 맞잖아요.
1: 버저 평양에서는 그리 먹습니다.
0: 평양 스타일.
3: 그래서 삐니까.

0: 겨자가.
1: 겨자가?
0: 겨자가 좀 겨자다.
1: 겨자 맛있어.
2: 형님, 이거거든 여러분. 이런 거.
1: 맛있어.
2: 네, 맞아요.
1: 그 식초 뿌리면 약간 면이 쫄깃해진대요. 이거네. 그지? 맛있지? 이거 혁명이다. 아예 다른 맛이고 맛있어. 이게 계속 먹을 때 물릴 때쯤 이걸 같이 먹는 게 맛있네. 맛있네. 여기가 엄청나게 대단한 게 김일성도 맛보고 갔다는 거. 왜 써 있어? 기사에.
2: 어디?
1: 그러니까 북에서 1대 사장님 버전의 냉면을 먹은 거야.
2: 와.
1: 김일성. 그러니까 요 레시피들.
3: 맞아요. 아버님 오란봉 냉면 할 때 김일성 부자가 냉면 먹으러 왔다고 본인이 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사실은 와 되게 재밌다. 고종이 제일 좋아했던 게 냉면이거든요. 배를 잔뜩 올리는 냉면. 고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냉면 위에 배를 동그랗게 깔아요. 십자 모양으로 고기를 깔고. 고종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1: 지금 박하선 씨가 대화 잘 안 하세요.
0: 시끄러워.
1: 여기서 안 받아줘. 시끄럽다. 내가 박하선 씨 성격을 좀 알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야.
0: 안 좋아하죠.
1: 아빠 자녀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0: 안 좋아해.
4: 안 좋아할 것 같은데.
1: 아니 아빠가 이야기꾼인데.
0: 이런 아니야. 이야기는 저기 그 음식 평론가 분들이나 요리사분들 빼고는 안 좋아해.
1: 그러니까 집에서 말을 못 하니까 밖에서 푸는 거야.
0: 아.
1: 자 일단은 저 두 분이 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작품 때문에 나왔다고 설명을 했는데
0: 엄신민법 유명하잖아요.
1: 네? 엄유민법?
0: 엄유민법.
1: 엄신은 누구예요? 엄유민법.
4: 신성물 때는 엄신민법이고요. 아. 유진생 때는 엄유민법.
1: 엄유민법 알아요?
5: 법이요? 장카설류 같은 거죠.
1: 장카설류야, 장카설류. 아. 장카설류 모르죠?
0: 몰라요.
1: 아, 몰라요?
0: 몰라요.
1: 장카설류 몰라요?
0: 몰라요.
1: 여봐, 여봐.
5: 아, 진짜 MG 아니잖아.
1: 진짜 장카설류를
0: 저는 MG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0: 지금 또 이제 뮤지컬을 새로 같이 하고 있어요. 아,
1: 두 분이 네. 어떤
0: 그날들이라고요? 김광석 씨 노래로 이루어진.
2: 우리나라에서 만든 창작뮤지컬.
0: 네, 창작뮤지컬. 일단 저희는 같은 역할이에요. 같은 역할이에요.
2: 더블 캐스팅. 네. 아, 그럼 못 만나는 거네.
0: 무대 위에서는 못 만나요. 네. 아,
2: 근데 노래는 다 김광석 씨.
0: 맞아요.
2: 노래.
0: 그래서 아는 노래라서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뮤지컬 네. 넘버를 모르시면 사실
2: 어렵긴
0: 좋아도 뭔지 잘 모르잖아요. 가사 잘 안 들리고 처음 볼 때는.
2: 맞아.
0: 근데 아는 노래고 아는 가사이기 때문에
2: 멋있는데.
0: 더 와닿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두 번 보시면 더 재밌어요.
2: 두 버전으로.
1: 그러네요.
2: 두 번 봐야겠네요. 자, 이제 한 끼도 가능하시죠?
0: 그럼요.
3: 지금 가능합니다.
0: 에피타이저.
3: 네. 오.
2: 에피타이저죠. 또 시청자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현무의 애청자입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풍진 식당을 추천합니다. 저는 제가 대전을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인데요. 아마 요리 보고 조리봐도 이만한 고깃집은 찾기 힘들 거예요. 한우 구이집이고. 와. 여러 부위 중 특히 이 부분이 진짜 맛있습니다. 전국 어딜 가도 이 부위만큼 여기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다른 고깃집에선 볼 수 없는 특별한 탕이 있어서 한우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맛보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대전 가시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 시청자분, 정말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1: 아, 나는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
2: 아니야. 아, 요리 보고 조리 봐도가 힌트였어요. 아니 근데 여기 식당은 엄기준 씨 추천
3: 네네.
2: 식당인데 얼마나 자주 가신 거예요?
3: 저는 근처만 오면 거기 일단 무조건 갑니다.
2: 아, 그 정도예요?
3: 네네. 이제 충청덕분에만 오면 무조건 들렸다 이제.
2: 대전이 아니어도.
3: 네.
2: 그 정도로 맛있어요.
3: 저는 그 딱 그 부위 하나만 먹기 위해서 그 집을 가요. 와.
2: 섭외는 100% 되겠네요.
3: 가봐야 할 것 같은데.
2: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3: 네.
2: 갑시다.
3: 그래서 맛있겠다.
4: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사람 사리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 여전히 섬이라고 합니다. 섬의 가치, 섬이 숨기고 있는, 그리고 섬 사람들도 보지 못했던, 그냥 지나쳤던 그런 가치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집을 짓거나 나뭇가지나 그런 나뭇잎 같고 집을 그리고 스케치북이나 도화지 땅 위에 그림을 약간 온몸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즐겼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림책 작가라고 하기엔 제가 이 책의 한 권이 이제 나온 거여가지고 그 전엔 사실 일러스트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디자인이라는 일이 참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빠르게 소멸되고 유행에 민감한 것들에 대한 약간 회의감이 오기 시작할 때 제가 우연히 그림책 전시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때 그림책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그 디자인을 할 때는 거의 컴퓨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뭔가 그 아날로그 감성이 약간 목이 말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필로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너무 따뜻하고 그 푸근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필로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연필이 이제 몽당연필이 되어서 많이 버려지고 했었는데, 그 버려진 연필들을 보면서 저 연필도 예전에 어느 시절에는 제도 큰 나무였겠구나 생각하니까 미안함과 고마움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필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죠. 저한테는 연필 깎는 행위가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연필 깎기로, 바쁠 때는 연필 깎기로 대부분 연필을 깎긴 하거든요. 근데 가끔 시간이 여유롭거나 정말 그냥 멍하게 생각하고 싶을 때는 칼과 연필을 들고 하나씩 이렇게 연필을 깎아요. 그러면 제 안에 뭔가 성찰이 일어난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는 이 연필 깎는 시간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 그림책이 완성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제가 그림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조금 이제 썸네일과 약간의 더미북을 만들어 가는 그 시간 안에 제가 이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이 아이의 존재를 알고 난 후에 또 딸아이라는 거를 확인하게 됐을 때 주인공을 여자 소녀아이로 정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아이를 키우느라고 잠시 책을 멈춰 작업을, 모든 작업을 멈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당연히 이제 아이와 그림책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그림책이 너무 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끝을 내보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 딸아이의 모습을 정말 모델로 넣어서 이제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 연필 작업을 할때 살던 지역이 그 출판 도시라고 거기가 색강을 끼고 있는 약간 습지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고 나무들이 사이사이 작은 공원들 사이와 산책길에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도보로 15분 정도의 거리였는데 바닥에 주저앉아서 개미도 관찰해야 되고 옆에 지나가는 벌레도 봐야 되고 나무 열매도 봐야 되고 너무 바쁘거든요. 그 아이가 그런 작은 행위 하나하나 할때 옆에서 저는 이제 그 아이를 관찰하기도 하고 주변에 나무가 또 눈에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찍어서 그것을 수집해서 모았어요. 그 시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보니까 이 계절마다 나무가 그 색이 다르거든요. 이 시간대와 그 오전의 빛과 오후의 빛이 다르듯이 계절은 또 계절대로 다르잖아요. 나무 잎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봄의 새싹과 가을의 낙엽의 색깔은 또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모두 저한테 하나씩 다 수집이 되면서 그 산책길에 수집했던 그런 나무의 사진들이 여기에 모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그 지역에서 딱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무렵이 되면 하늘을 보면 끼룩끼룩 그 소리와 함께 엄청나게 많은 기러기떼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 그림의 새들은 기러기와 천둥오리들이 많아요. 딱따구리는 봤고요. 멧돼지는 사실 직접 보았던 건 아니고 그때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멧돼지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와서 약간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멧돼지가 유해종으로 분류돼서 그 멧돼지에 대한 안타까움? 약간 미안함도 있고, 그래서 그 멧돼지나 우리나 모두 공존해서 잘살수 있는 숲은 어떤 숲일까 하고 생각하고 멧돼지를 그려놓았던 것 같아요. 볼로냐로 나같이 어메이징 부셰프에 선정된 것만으로 그게 전시가 되거든요. 그 볼로냐 전시장에 끈에 매달려서 이렇게 전시가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갔던 벨기에 프랑스 쪽의 편집장님이 제 책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걸려있던 저의 책을 보고 저의 책을 출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025년도에 뉴욕타임즈 올해의 그림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최근에 제가 프랑스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 프랑스 몽트레일 도서전 SLPJ에서 제가 그 북토크와 아이들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 일단 어른들은 그림책에 글이 없는 거에 대한 질문이 가장 먼저더라고요. 연필책은 글이 없잖아요. 그것은 어떤 교육을 받거나 뭐 글자를 읽을 수 있거나 그런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모두 다르겠지만 본인의 이제 연필을 많이 쓰던 시절에 대한 초영유행, 그 감성에 많이 젖어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나 이해가 컸던 것 같고요. 어린 아이들은 연필이 깎았는데 그 깎인 연필이 또 나무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순환하는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의문과 호기심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본인이 그린 연필이 다시 나무가 될수 있다고 하면서 베어진 나무에서 이제 연필을 아이들이 그려낼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워크숍을 진행할 때 마지막에 완성된 나무 그림을 보면서 나도 나무를 살려냈어 하는 자신감을 아이들이 갖더라고요. 성취감을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벨기에 리에주에 있는 어떤 학교였어요.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워크숍을 진행하는 거였는데, 그 아이들이 특징이 글을 읽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표현해내는 나무 하나하나나,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있, 숲 안에서의 동물들을 보는 이 아이들의 시선들이, 저한테는 훨씬,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볼수 있구나 하는 이 친구들의 시선이 저한테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 친구들이 하는 질문들과.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제가 연필책을 작업한 이후에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연필책에 고마운 거는,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것만이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가까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더 편하게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충분히 좋은 그림책을 할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좀준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꾸준히 하고 또제 주변을 잘 관찰해서 누구나 이제 너무 당연시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조금 다르게 한 번쯤 생각을 해서 충분히 더 좋은 소재를 또 찾아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서 또 독자들을 만난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물에는 누군가의 손길과 사용된 시간, 버려진 이유와 놓였던 장소, 잊힌 기억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능이 끝난 순간에 사물을 버리지만 저는 오히려 그 이후의 시간에 주목합니다. 침묵하는 사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의 추억뿐만 아니라 집단의 역사와 사회의 감정이 응축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물은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 발화되는 방식이고 그 발화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세계와 다시 관계 맺는 감흥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물 감흥미술을 실천하고 있는 이돈순입니다.

바다와 백벌이 내려다 보이던 외딴 집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시절에 성남 원도심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마주한 사물들은 대자연과 혼연일체가 된 두렵고도 호기심 어린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성남에서의 사물들은 도시가 품고 있던 녹슨 철조각과 부서진 물건들은 모두 상상력을 자극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사물의 언어로 세상에 질문을 던지고 그 표면 아래 감춰진 인간과 공동체의 역사를 예술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분리된 도시의 삶 광주 대단지 사건은 1970년대에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주민과 국가정책 사이에서 발생한 광주 대단지 사건을 출발점으로 한 작업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 이주된 철거민들이 최소한의 생계 대책을 요구하면서 벌인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의 대규모 도시 빈민 투쟁이자 오늘날 성남시의 뿌리가 된 사건입니다. 저는 이를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반복되는 도시 분리의 원형으로 바라봤습니다.

주로 사용된 재료는 못입니다. 못과 망치는 결석과 분리, 또 건설과 파괴를 동시에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행위자들은 1971년 시위 현장에서 구속된 22명의 시민을 형상화한 설치 작업입니다. 버려진 청바지, 못, 철사, 강목, 흙 등을 사용해서 하반신 형상의 군상을 만들었고, 잘린 허리 위로 솟은 재활용 못들은 억압 속에서도 들풀처럼 피어난 어떤 저항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창 연작은 철거를 앞둔 태평동 빈집에서 떼어낸 녹슬고 이렇게 낡은 방범창을 사용했습니다. 이 창이라는 것이 보호와 감금이라는 이중적 성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에다 그 창 내부에 못을 더해서 도시 서민들의 치열한 생존의 시간을 시각화했습니다. 리플레이스 생성하는 사물들은 버려진 사물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다시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 작업입니다. 작업의 출발은 성남의 하천인 탄천을 산책하던 중에 우연히 장마철에 떠밀려온 거대한 목재더미를 발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이끌려온 인공의 흔적을 마주한 뒤에 그 목재를 작업실로 가져와서 흙을 씻어내고 불규칙한 단면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 단면 위에 골목에서 마주했던 그 다양한 사물들의 이미지를 인쇄했습니다. 시간 속에서 형성된 나이테와 균열, 그 균열 위에 다시 도시의 사물들의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또 다른 어떤 감각의 층위가 생성되는 과정이 저에겐 대단히 흥미로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업에 사용된 강목, 의자, 방범창살, 플라스틱 등은 모두 기능을 상실한 이후에 시간에 놓여있던 사물들이고 이들이 설치, 영상, 사운드, 또 텍스트 등의 작업으로 재구성되면서 새로운 관계를 획득합니다. 지역이 빈집이었는데 이런 그 이 사물과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기능을 잃은 존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물동맹 조화의 반란, 이 작업은 정치적 이분법 속에서 도시화된 사물들이 스스로 관계를 재조직하는 상상에서 출발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요. 시민들은 두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는 정치적 응원을 위한 정말로 그 대규모의 조화화원이 거리를 가득 메우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화환들이 쓰레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내와 함께 이 시위용 조화들을 여러 날에 걸쳐서 수집했습니다.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고 경찰의 조사도 감수해야만 됐습니다. 또 그 조화로 만든 꽃가방을 메고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용산 일대를 걸으면서 삶과 권력이 교차하는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작업은 인공의 꽃인 조화, 또 장례용 조화, 상생의 조화라고 하는 같은 발음, 다른 의미의 중의성을 통해서 경직된 현실 공간에서 감정과 기억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보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픈스페이스 블록스에서 여러 해 동안 그 아내인 김은영 씨와 함께 공공예술과 융복합 프로젝트를 기획해 왔습니다. 2017년부터 3년간 이 태평동 공간에서 진행한 이 에코밸리 커튼은 지역의 초등학교 어린이들, 또 작가, 또 주민들이 함께 만든 300여 장의 예술 장막을 골목에 설치해 나간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프로젝트가 많이 알려지면서 이후 신도시인 판교로 확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구도심과 신도시를 하나로 결합하는 이런 어떤 문화의 융합, 또 세대와 지역을 잇는 프로젝트로 발전해 나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파워아트 성남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것은 성남의 역사와 도시 환경, 주민의 삶을 39분의 시각 예술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 그런 프로젝트인데, 생활 공간을 갤러리로 전환하고 하천의 기억을 담은 마을 지도, 영상 미디어 아트, 지하상가를 생태적 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하면서 도시의 정체성을 새롭게 탐색했습니다. 예술은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를 그 경계를 다듬는 행위고, 그 경계에서 인간 중심의 인식이 놓쳐온 존재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리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감지하지 못하는 기척들, 인간 중심이 질서 속에서 지워져온 존재들, 또는 무심히 지나쳐온 도시의 어두운 주름들은 사실 하나의 깊은 서사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표면 아래 숨은 어떤 관계의 접속면을 포착하고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스쳐서 남겨놓은 상호작용의 흔적을 하나의 조형적 사건으로 옮기는 것,

무대에서 연기를 한다 했을 때는 모두가 어떤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랬을 때에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 무엇을 목격할 것인가, 무엇을 듣고 말해야 하는가, 이 자리는 무엇을 위한 자리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시간과 여기에 들인 어떤 마음과 에너지들이 굉장히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좀 집요하게 만드는 편이에요. 사실상 모든 연극에서의 연기는 결국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이만큼 준비를 해도 그날 만나는 관객과 극장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에서 사실 어떤 경험이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발생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완전히 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해도 저의 언어로는 어떤 전적인 체념과 포기의 상태로 무대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건 이미 내 몸 안에 있고 나는 이걸 위해서 어떤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해왔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서 잘 듣고 보는 것, 거기 잘 같이 있는 것, 그걸 하다 보면 공연이 하나가 잘 끝나고 그런 식으로 좀 작업들을 계속 해온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로 그냥 저는 공무원이 꿈이었는데 연극영화과 준비한다는 친구 따라서 학원에 놀러 갔다가 독백대사를 시켰는데 나는 뭐 이런 거 잘하지 하면서 했는데 선생님이 계속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하셔가지고 왜 거짓말한다 그렇지? 연기는 원래 거짓말 아닌가? 이러면서 매일 간 거예요. 한 달 동안 매일 그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거짓말이 뭘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 당시만 해도 계속 보던 백색의 모노로그 이런 책에서 독백책에서 나는 여자 후렌이라고 하는 인물의 말을 보니까 아주 짧은 독백이었는데 그 말은 그 대사는 내가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랑 거의 일치했어요. 이거는 내 마음과 똑같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선생님이 나한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는 말을 하지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 말을 외워서 갔는데 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내가 너무 떠니까 친구들이 막 웃었어요. 그래서 막 내가 나는 여자 나한테 어떻게 완전 이렇게 대사를 다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았다고 하신 거 처음으로. 나는 그 당시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그 말이 내 몸을 관통해서 정말로 그대로 나가는 어떤 무아지경의 경험들,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를 모르겠는 복귀가 안 되는 상태의 경험을 아주 강렬하게 만났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겠다.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시작이 있는데 리스타트라고나 할까요? 제가 한예종 연기과 재학하다가 3학년 때 배우 안 해 하고 다 그만두고 3년 휴학 다 쓰고 복학을 했다가 이걸 배우를 다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장면이 저한테 있어요. 학교 아마도 졸업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관객들이 있으면 무대가 있고 무대 뒤 소대에서 제가 등장할 차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보다 조금 더 빨리 등장하는 배우의 뒷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그 등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저한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상태의 저 사람의 뒷모습이 그러면서 배우는 대단하다. 내가 3년이나 쉬었는데 다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하고 싶다 이러면서 다시 시작했던 게 26 이랬던 것 같아. 그 경험이 26 현장에 대학로에 나와서
다시 연극을 했던 게 27 이랬었어요. 그걸 계속 하고 있죠. 제가 2022년에 지금 아카이브 코미디 캠프 파워게임이라는 공연을 준비했을 때 굉장히 어떤 자기고백적인 내용들이 많이 그 공연에 들어갔고 그 공연은 파워게임이었기 때문에 어떤 취약함을 저의 취약함을 힘으로 전환시키고 싶었던 공연이었어요.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왜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하지? 왜 이런 걸 꺼내야 하지? 근데 이거를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런 시간을 만들기 중에 보냈는데 엘렌 식수의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힘을 얻었었어요. 내가 길을 자꾸만 잃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책 읽기를 또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있는데 책은 저한테 다른 세계로 가는 문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펼칠 때 여행 가는 기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뜨겁게 저한테 다가오고 그러면서 사실 저희의 읽기는 굉장히 뜨거운 읽기라서 엄청난 만남들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전쟁 소식을 접하고 굉장한 무력감에 쓰러지면서 이 세계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너무 작고 연약하게만 느껴지고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힘 있는 것들은 언제든 이거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빼앗겠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막 책으로 도망치던 중이었는데 마침 읽고 있던 책들의 작가가 모두 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를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에 뭐 그때는 도감책이나 쌍안경이나 이런 것도 없이 정말 그냥 보온병에 따뜻한 물만 챙겨가지고 산책로가 있어서 나갔는데 집 밖으로 있는 볼에 이렇게 주황 색깔의 무늬가 있는 회색빛의 그리고 이렇게 머리깃이 서 있는 새인데요. 그런 새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새도 저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잠깐 서로를 딱 본 다음에 그 새가 진짜 잠깐 있다가 정말 큰 소리로 세 번 울었거든요. 정말 큰 소리로 그렇게 세 번 우는데 저는 그 소리가 주변에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알아차렸다는 것도 이상했고 서로 눈을 마주친 그 감각도 너무 이상했고 그러면서 이제 막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쌍안경을 사고 도감책을 사고 했는데 그런 만남들이 이제 맺어지면서 인간이 아닌 다양한 크리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각자의 삶들을 변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좀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서 더 그들을 좀 더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탐조인이 됐죠. 굉장히 저는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이 싫어서 너무 외로워서 계속 연극의 자리로 돌아가고 여기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연극할 때가 덜 외로운 것 같아요. 그러고 정말 막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단위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숨이 꼴깍꼴깍하고 막 숨을 못 쉬겠다 이런 기분이 들 때
나를 다시 숨쉬게 하는 건 너무 작은 미시적인 단위들인 거죠. 전화 와서 괜찮아? 안부를 물어주는 것? 그때 같이 있는 친구가 손 잡아주는 것? 어 저거 봐봐 하면서 막 가르쳤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 너무 작은 미시적인 것들이더라. 근데 그게 나에게 너무 중요하더라. 근데 연극은 그런 거더라. 연극은 이것 좀 우려줘. 아 알겠어. 우리고 뭐 여기 이거 있다고 치자. 아, 알겠어. 그런 자잘한 약속들. 나를 다시 살려주고 기워주고 이 삶과 연결시켜주는 그 자잘한 약속들이 굉장히 놀랍고 그건 되게 허구의 것들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세계이기도 한 것들. 저에게는 연극이 그런 걸 계속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지원서 바깥에서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사실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그냥 너무 막연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막막함에서도 왜 우리가 살아야겠는 이상 어떤 식으로든 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에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심정으로 너무 혹사시키면서의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 잘 살고 죽기가 저의 방향이거든요. 목표이거든요. 더 잘 사는 방법, 더 잘 사는 것은 뭐지? 라는 얘기를 좀 더 같이 많이 나누면서 더 잘 살고 그러다 때가 되어서 죽는 그러한 순환의 삶을 사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게 제가 가장 원하는 미래예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오늘 첫 번째 힐링 코스가 이 산책 코스입니다.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곳.
1: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곳. 네.
2: 안쪽에 보면 사람도 안 다니고 이렇게 해서 원시림처럼 이렇게 아... 보이기도 하고 아주 신비롭게 보입니다.
0: 아, 저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주도 현지인
1: 맛집
0: 먹핏.
1: 먹핏, 먹핏.
2: 아, 먹핏.
0: 진짜 문어는 진리다, 이거는.
1: 아, 진리면서도 질리지가 않아요. 너무 맛있다.
0: 너무 맛있다. 가자.
1: 아니, 근데.
0: 아니.
1: 아니, 그게 아니라.
0: 신성빨리.

0: 민물하고 네. 이렇게 만나는 곳이에요.
1: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세속각은 하천인데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간조, 만조가 생겨. 지금 검은 테두리가 보이죠? 검은 네, 테두리. 네, 네. 제일 위에가 바닷물 만조됐을 때. 지금 물을 지금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지금. 네.
0: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를 이렇게 카약 같은 걸로도 구경할 수 있고.
1: 그렇죠.
0: 이거는 뗏목으로.
1: 네. 이 세속각은 요 태우가 메인입니다, 메인.
0: 태우.
1: 태우.
0: 근데 뭐라고 불러야 될까? 선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1: 아, 리뷰 안 보고 오셨구나. 세속각에서 유명한 선장 혹시 모르세요?
0: 아, 몰라요.
1: 이번에 유튜브에 보시면. 네. 네. 새속각 추성훈 치면 전화 옵니다. 새속각 추성훈 치면 전화 옵니다. 추성훈 닮았다.
2: 아니 어쩐지 약간.
0: 아 약간. 아
2: 누군가 닮았는데.
0: 느낌 있어. 아 우리 새속각 추성훈
1: 선장님.
0: 선장님 가시죠.
1: 자 렛츠고 한번 합시다. 출발합시다.
0: 렛츠고. 네, 렛츠고. 야.
1: 요 태우 타면은 이렇게 하나씩 드리기도 합니다.
2: 어우 감귤을
0: 감귤을
1: 이렇게.
0: 오셔.
2: 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
1: 하여 마을은 감귤로 유명한 동네예요. 먹어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어요.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0: 네. 와. 우와. 와 귤 진짜 너무 맛있어요.
1: 맛있죠.
0: 네.
2: 와 새콤새콤해가지고.
1: 하나 더 드릴까요?
0: 이따가 내릴 때.
2: 네.
0: 하영 가져감세. 그 만들어보려고.
2: 하영 가져감세.
1: 하영이 많이.
0: 많이.
1: 네, 하영이 많이라고 합니다. 많이. 저쪽 한번 보세요. 저 앞에 와. 큰 바위 움푹 파인 거 보이시죠?
0: 네.
1: 저거 전체적으로 보시면 곰발바닥입니다. 곰발바닥. 곰발바닥.
0: 아, 이렇게?
1: 네. 와, 근데... 자, 숨은 그림 찾기 하나 더 있어요. 곰발바닥 속에 보시면
0: 네.
1: 왼쪽 8시 방향 네. 튀어나온 돌. 요 자그마한 백호수.
2: 잠깐. 아! 모양이.
0: 오, 그러네.
1: 신승 씨?
2: 네.
1: 저는 오지호 씨가 리액션 좀 해주세요, 리액션.
0: 자그마한 이런 걸 주는 거야?
2: 어, 진짜 이렇게 보니까 약간 개콘숭이.
1: 개콘숭이 있어요.
0: 이 곰발바닥은 이렇게 확 핥힌 것 같아.
1: 자, 지금은 곰발바닥 바위로 보이지만 돌아올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2: 아, 반대로.
1: 네, 그때 가서 그렇죠? 설명해 드릴 테니까
0: 네네.
1: 곰발바닥 바위 어디 있는 거 위치 잘 기억하세요.
2: 네, 여기 이 위치.
0: 이 새속각이 이 의미가 이게 깎인 돌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1: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0: 네.
1: 새는 옛날 말 저희들 동네 이름이 새둔이라고 했었습니다. 새둔.
2: 새둔.
1: 네, 소를 많이 키워가지고
0: 소보고
1: 새사입니다.
0: 새고기. 네.
1: 하늘에서 보면 소가 누워 있는 모습 같다 해서 새. 그리고 소는 연못 소를 써가지고 용소라고 합니다. 작은 연못이에요.
2: 아~ 네.
1: 깍은 한자로 끝깍을 써가지고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끝지점.
2: 아,
1: 그래서 새속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0: 아, 그냥 동네 이름인 거구나.
1: 그리고 이 새속각은
0: 네.
1: 유네스코에 다 등재됐고요.
2: 네.
1: 명승지 제78호로 지정됐습니다.
2: 78호.
1: 그래서 그럼 전기나 모터 같은 거 하나도 쓸 수 없어요.
2: 아.
1: 오로지 밧줄 하나 의지해서 땡기고 또 땡기고 해서 갔다 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타보고 싶으시면 다이빙.
2: 다이빙.
1: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2: 너무 좋은데. 예?
1: 그 영탁입니다.
2: 네. 네, 드리밍 코리아 맞아요. 와, 아시네. 저희 시즌 6 첫 촬영이에요. 네. 많이 좀 봐주세요. 네.
1: 아까 곰발바닥 바위 보셨죠?
0: 네.
1: 그 발바닥 주인이 저기 있어요. 발바닥 주인.
0: 진짜로?
2: 어? 어? 아. 아~ 저 얼굴 있다, 얼굴 있다.
0: 대박.
2: 저 얼굴 있다, 곰. 네. 와.
1: 저 보이시죠?
2: 네.
0: 곰이 코가 엄청 크네. 와, 와 근데 여기 진짜 멋있다.
2: 저 앞에가 진짜 절경인데.
0: 여기가 와. 절경이다.
1: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저거 보시고 떡 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보고 싶으면
0: 어 저기 있다.
2: 두꺼비 있어요?
0: 떡 두꺼비
2: 있다. 저기 있다.
1: 떡 두꺼비 봐.
2: 진짜 와.
1: 진 이지배기 앉았어요. 이지배기. 그리고 이건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이거 금방 찾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뽀뽀바이.
2: 뽀뽀바이?

0: 아, 열고 이렇게 붙어있는 것 같다.
1: 여기야 단발머리 여자가 눈을 뜨고 있고 남자가 부끄러워서 눈을 감고 있는가. 예, 뽀뽀봐 주세요. 옆모습이에요. 뽀뽀봐 옆모습.
0: 이거 이야기 안 하면은.
1: 그래서 칼 타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 자, 뽀뽀봐 다 차리셨죠?
0: 저거 약간 나무 뿌리가 저 박쥐 같지 않아요? 저 매달려있는 거?
2: 아, 이거? 네, 이거 공중부야.
1: 이건 아무리 큰 태풍이야. 뿌리인데 흙이 없이도 사는 거 보면 용하죠?
2: 저게 남은 거죠?
1: 예, 예. 네,
0: 뿌리, 뿌리. 나무 뿌리.
1: 자, 이제 슬슬 다 돌아갈게요.
2: 네. 네. 아, 그 밭줄 힘들 것 같아요.
1: 자, 한번 극한직업 한번 해봅시다.
0: 약간 지금 비보호 유턴하고 있는 거 같아요.
1: 네. 잠깐만.
2: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볼게요, 제가. 네. 자, 어떤 느낌인지.
1: 뭐 어차피 오지 씨도 그 근육줄 몸매잖아요.
0: 아, 몸
1: 네. TV 많이 나오고.
2: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0: 아, 예, 예.
2: 네, 아, 앉으시고.
1: 와, 왼쪽으로 당기셔야 돼, 왼쪽에서.
2: 이쪽에서? 네.
1: 그래야 저쪽. 여기 또 자외전 우회전이 다 있어요.
2: 아, 그러네.
0: 야, 지금은 완전히 그냥 세속각 장철수.
1: 아유. 네? 와, 내가 힘 좋으시네.
2: 예?
1: 네? 힘 좋으시네요.
2: 와, 이거 야, 쉽지 않아.
0: 아니, 잘 어울리세요, 지금.
2: 그래? 네.
1: 올라가지 마시고 여기서 하시죠, 같이.
0: 그러니까. 아, 형님 하면 여기 관광객 엄청 늘어날 것 같은데?
1: 엄청 많아지고. 대박 나겠죠, 뭐, 이게. 자, 이제 오지호 씨도 땡겨봤으니까, 이제 신승 씨도 한번 땡겨보실래요?
0: 저도 한번 땡겨볼게요.
1: 신승 씨도 보자. 힘 좋을 것 같은데?
0: 네. 아유, 저, 이쪽에서요? 야, 제가 과속할 수 있으니까, 예. 네. 과속 카메라 없죠?
1: 아, 요런 멘트 괜찮아요.
0: 네. 여기 뭐, 과속 카메라 없죠? 갑니다.
2: 아이!
1: 힘 좋네!
2: 힘 좋네!
0: 자, 일단 여러분들, 저기 보이시는 거, 바위 보이시죠? 자, 젊은 사람들은 저거 보고 벌집바위라 한다. 벌집바위.
2: 그리고... 저는 영지바위.
0: 아, 영지바위. 아, 좋아요. 아유, 잘하셨어요.
2: 아이, 참.
1: 재능이 있네.
2: 아, 재능 있어요.
1: 아, 노래만 잘 부르는 줄 알았더니. 또 아까 곰발바닥 바위 보셨죠?
2: 네.
1: 아까 돌아올 때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2: 네.
1: 저기 보시면 소나무 가지 뻗어 나온 데 보시면 눈하고 부리가 보이실 거예요.
2: 네.
1: 독수리 바위.
0: 아.
1: 물속에 있는 물고기 쳐다보고 있는 거.
0: 아, 이렇게. 네. 오, 그러네.
1: 여기가 눈이에요, 이게.
0: 네네, 알고 있어요.
2: 채소곽에 오면 약간 자연이 주는 힘이 과연 이렇게 큰가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1: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 박수 한번 드리세요, 우리 추성훈 선장님.
1: 아, 우리 감사합니다.
0: 채소곽 추성훈 선장님.
2: 아. 여기는 어떤 곳인 것 같아요?
0: 되게 뭐랄까 정원 같기도 하고.
2: 네, 그죠. 정말 이번에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스페셜로.
0: 이곳을요?
2: 네, 그래서 제주 스페셜 다이닝 원픽.
0: 다이닝이면은 뭔가를 먹는.
2: 네, 먹는 건데. 네. 그 제가 서울에서 뭐 식당에 가가지고 반찬이 나왔는데 김치가 나온 거예요.
0: 김치.
2: 제가 김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0: 네.
2: 묵은지인데 너무 특별한 거, 너무 이 맛이 어디서. 또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던 거예요, 제가.
0: 묵은지가요?
2: 묵은지인데,
0: 네.
2: 그 물어봤더니 전통 한국 식자재를 연구하는 곳을 이 제주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특별하게 연이 돼가지고
0: 네.
2: 이번에 제주 여행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연이 돼서.
0: 그럼 이곳에 계신 거예요?
2: 지금 네. 요 앞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정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식당이 위주인 것인지
3: 네.
2: 이 식자재, 전통 식자재가 위주인.
3: 네, 저희가 위주인 거는 식자재가 위주이고요.
2: 아, 식자재가.
3: 네,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그런 식자재들을 조금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잠깐만, 이렇게 저희가 특별한 공간을 왔으니까 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
3: 네. 저희 공간에 구경시키는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저희 가족들끼리 되게 애써서 만들어 놓은 발효액들이랑
0: 네.
3: 김치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2: 네.
3: 네, 그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지호 형님의 그냥 입을 황홀하게 만들었던 그 녀석들을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2: 신성 씨를 위한 네. 겁니다.
0: 아, 그래요?
2: 가시죠.
0: 오늘은 저를 위한. 네.

0: 와,
1: 아, 여기 또 뭐예요, 또?
2: 저희 가족들의 보물들이 있는 곳이요.
1: 아, 이곳에요? 와. 혹시 뭐 금고 있나요?
2: 금고도 있습니다.
1: 아, 진짜로요?
0: 그럼 저희 한번 구경 한번 해도 될까요? 네,
1: 네. 아, 이쪽으로요.
0: 아, 우와. 오, 예, 예.
1: 이거 다 밀감, 매실, 블루베리, 머루. 와. 야,
0: 다 있어.
1: 개똥쑥.
0: 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1: 야, 오가비열매, 갈근. 여기 대부분 다 한약재들이 굉장히 많네요.
2: 네, 산에서 나온 좋은 약초를 가지고 만들어 온 것들이 되게 많고요.
1: 네. 이게 다 발효액인 거예요?
2: 발효액도 있고, 네. 발효액으로 만든 와인도 있고요. 와. 그 와인으로 만든 식초도 있고.
0: 야, 여기 봐봐봐.
1: 이게 2010년도에 제조를 한 거잖아요.
0: 잠깐, 15년 됐어?
1: 네, 15년.
2: 요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0: 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
2: 자연산 산삼이 네. 400뿌리 정도 들어있어요.
3: 여기가요? 네. 400뿌리요?
2: 네, 400뿌리가.
3: 우와!
1: 아니, 잠깐만요. 와. 이거 한 통이면 억대 아니에요?
0: 우리. 네. 야, 들어봐.
1: 안 들어요. 가져가지도 못해.
0: 무거워.
3: 너무 무거워서.
0: 이 액은 그럼 주로 어디다 쓰는 거예요?
2: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음식에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이 스프레이 했던 것들이 산삼의 기운이 음식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1: 아, 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네.
0: 모든 음식에. 네, 모든 재료에.
2: 네, 맞습니다. 보시면 거뭇거뭇하게 묻어있는 애들이 네. 여기 맛을 만들어주고 있는 미생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1: 돼요. 아, 이게 다 미생물이에요?
0: 진짜?
2: 유럽 와이너리에 가면은 네. 동굴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네. 다 이런 것들이 묻어 있다고 보시면
0: 돼요. 맞아요. 이 미생물들이 다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이오시키고 네. 막.
2: 와이너리들이마다 가지고 있는 맛들이 다 다른 게 미생물들이 맛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아. 저희들도 그 미생물들이 만드는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아니 근데 통이 엄청 많은데 네. 이게 다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2: 한 200여 종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그럼 통은?
2: 통은 총 500개 정도 있습니다.
1: 이게 500개라고?
2: 아, 요거 요만한 창고 하나 더 있습니다.
0: 아. 200여 가지를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게 다 다르니까.
1: 네. 근데 뭐 직접 다 관리하시니까 어디 뭐 있고 이거 다 아실 거예요.
0: 네, 다 알죠. 완전히 자식 같은 거잖아요.
2: 그렇습니다. 와. 제가 다 만드는 것들이어서 제 자식들이라고 소개도 하긴 네. 하거든요.
0: 그럼 대표님의 자식을 살짝 맛보는 걸로 제가.
2: 아, 제가 제 자식을 한번 맛보게 됩니다. 네.
1: 아들, 딸 가리지 말고 좀. 네.
2: 지금 맛보여드릴 거는 귤 발효액입니다.
0: 맛을 한번 봐볼까요?
2: 약간 꿀 같은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0: 꿀.
1: 어우, 냄새. 어우, 약간 간식통 냄새 같기도 하고.
0: 와, 꿀인데요?
1: 꿀.
4: 그냥
0: 귤 꿀이야.
4: 네. 저는 생각한 게 그 외에 샐러드 드레싱 할 때 이거 뿌려 먹어도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1: 아, 대박이다. 네. 상큼해가지고 달달하고.
4: 전 냄새가 우리 옛날 시골집에 어머니가 도라지주를 담아요, 당근주를.
0: 아, 도라지주.
4: 오랫동안 묵힌 그래. 거를 딱 땄을 그래. 때 그 냄새가 딱 나요, 지금.
0: 야, 코가 되게 신나요, 지금.
4: 와. 와.
0: 나는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도라지 맛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런 도라지 맛은 처음이야.
4: 확실히 끝맛이 약간 쌉싸, 이게 알싸한 게 딱 있어요. 지금 목이 살짝 저 지금 따끈따끈거리거든요. 네. 잘 맞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와. 염증 관련된 이슈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네. 최고의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아, 이 장생도라지가. 네.
2: 발효의 3단계가 발효 원액이 있고 네. 원액에서 한 번 더 시키면 약간 알코올 기운이 생기는 와인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이 식초거든요.
0: 아,
2: 그래서
0: 그치.
2: 식초를 맛보여 드릴 거예요. 식초. 네, 발효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식초고요. 아, 방금 식초. 드셨던 도라지로 만든 식초입니다.
0: 장생도라지 식초.
2: 네.
0: 와!
1: 이거 살짝 좀 와! 시큼하다, 이거는.
0: 와, 이건 짜내야 돼.
1: 약간 위스키 같은 느낌.
0: 약간 위스키 같은 느낌.
1: 와우. 와. 와우. 와, 진짜, 와. 세다.
0: 와. 식초인데, 오. 이 내 얼굴을 막 감아둔 것 같아.
1: 입안에는 지금 침샘 다 터졌습니다. 와. 사실 형님이랑 저랑 이 제주

0: 지금 이렇게 여행하면서 땡볕에 지금 더위에 지쳤거든요.
1: 요거 먹고 싶어 올라왔어요.
2: 지금 정신이 번쩍 들죠?
1: 번쩍 들었어요.
2: 와, 이 청이, 와.
3: 이거 드시고 식사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2: 아,
0: 저한테. 어, 네. 아, 저, 예. 아유.
2: 우와! 아니, 우와! 장독 몇 개예요?
3: 여기는 저희가 오랫동안 담은 장들이 보관되고 있고
2: 웬만한 지금 종갓집보다 더 많아요 지금.
3: 이 앞쪽으로는 오래된 된장들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간장들이 보관되고
2: 이게
3: 있고요.
2: 이게 그럼 이쪽이 다 장들?
3: 네, 간장 된장들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2: 대박. 우와. 아니 지금 이 하얀 게 그 네. 소금 그 염분
3: 염분기도 있고 이제 미생물들도 같이 넣어 있는. 이야
2: 진짜 신선 잘하네. 이렇게 염분인지 어떻게 알아?
0: 짜니까요.
2: 어, 간단하네.
0: 짜니까.
2: 아 그러네.
0: 단 거에서 또 그 하얀 또 당분이 올라오거든요.
2: 근데 이게 시간장인데 네. 이게 와 시커매요.
3: 네 맞습니다.
0: 와 130년 시간장 차. 아,
2: 하, 냄새 진짜 간장 냄새인데
0: 저는 약간 그 집에서 만드는 집된장 있잖아요.
2: 그러니까.
0: 집된장으로 만드는 그 된장국.
2: 오, 아, 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오. 짠가 싶더니
0: 네, 구수해요.
2: 달, 오, 달달한 게 이렇게 구수한 게 이게 네. 너무. 네.
3: 저희가 시간장 차를 준비했던 네. 이유는 네. 우리나라 식문화 중에 잊혀지고 있는 식문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0: 어떤 문화?
3: 이게 바로 간장을 먹는 문화예요.
0: 아, 그럼 옛날에는 네. 간장을
2: 그렸습니다.
3: 옛날에 임금님의 밥상을 보거나 네. 사대부 집안의 밥상을 보면 항상 조그만 종지 그릇에 간장이 담겨 있었거든요.
0: 어,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간장
3: 들어오면서 간장 식사하시기 전에 간장을 찍어 먹고 시작했던 게 우리 식문화 중 하나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 오래된 간장들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 성분이 네. 심샘을 열어주면서 소화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2: 아, 진짜 우리
3: 그래서 이제 소화도 잘 시켜주는 역할을 해줬던 거거든요.
2: 우리의 조상들은 진짜 과학적이야.
3: 네, 이렇게 입을 한번 열어드린 다음부터 아,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도록
2: 아, 아, 그래서 저희는 준비 다 됐습니다. 네.
3: 그럼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2: 예, 예. 저희 준비 다 됐습니다. 네.

0: 이건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1: 제가 보기에는 네. 첫 번째 잣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2: 어? 정확하시네요.
1: 잣죽. 네. 앞에 잣죽.
0: 되게 잘한다. 그치?
1: 원래 양식도 그 스프부터 먼저 먹잖아요.
3: 와, 걸쭉한 거.
1: 야, 걸쭉한 거 봐.
0: 와, 다시 이렇게 찐득찐득한가?
1: 찐득찐득한데 조미료 맛이 전혀 없고 정말 건강한 맛 있잖아요.
0: 아까 이유식처럼 네. 약간 뭔가 되게 건강할 것 같아 몸에. 이유식. 그릇 파지겠네. 그릇 파지겠네. 와. 아 그릇 파지겠어요.
1: 답이었어요.
0: 와. 예, 지금 이거 계속 먹고 있는데 전 그걸 계속 느끼려고 하고 있어요. 산삼 스프레이.
1: 아까 그 400뿌리가 들어간
0: 그 청소년이 다 그거 뿌리냐고
2: 여기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0: 지금 들어갔어요. 네,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간 먹었던 샐러드의 맛이 네. 약간 향이 있어.
1: 그 혹시 여기 지금 국물이 좀 생겼잖아요. 일단 이거 그건가요?
0: 보기 흉하겠지만 혀로 좀 이렇게 할까요?
1: 와.
0: 신난다 신나.
1: 요 다슬기 같이 생긴 거는 뭐?
0: 다슬기.
2: 요거는 초석잠이라고 불리는
1: 약초예요.
2: 초석잠. 그래서 굉장히 크런치한 느낌의 식감이 되게 좋은 약초라고.
0: 향긋하다. 네. 그리고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이 김치인데요. 이 김치를 먹고 이렇게 인연이 된 거예요.
1: 아 진짜로요?
0: 네.
1: 근데 냄새가.
0: 이런 게 아닐까? 먹어본 것 같은데 안 먹어봤죠?
1: 네.
0: 또 제가 그랬어요.
1: 굉장히 신맛이 확 올라오는데 깔끔하고 계속 이게 막 당기네요, 이게 입맛이.

0: 15년 된 묵은지 가지고 만든 김치찌개고요.
1: 15년 된 거.
0: 이거 만드는 데만 15시간 걸린다고
1: 하십니다. 진짜요?
0: 네. 야채 육수 뽑고 고기 육수를 뽑은 다음에 네. 그다음 김치를 넣고 4시간에서 5시간 더 끓여낸 거거든요.
1: 야. 일단 김치를 한번 먹어보고. 네.
2: 이게 15년 된 거.
1: 네, 15년 된 15시간.
2: 야.
3: 어? 왜 짜장 맛이 나죠?
1: 근데 숙성이 오래돼서.
3: 와.
0: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드셔보시고 혹시 된장 풀었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거 없이 김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3: 와. 와.
1: 너무 맛있어요.
3: 와. 아, 뒤에도 되게 쫀득쫀득하네. 첫 촬영 때부터 남자들이 뜨거운 포옹을 시작해서 시즌 6를 외치면서
4: 가자!

0: 우와! 우와! 아, 나 잠깐만.
1: 그래 솔직히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얻어 걸린 거죠?
2: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 가파도를 가보고 아 우리나라의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낮은 섬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그러면 각자로 돌아가서 또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곳들을 찾아가서
2: 알려드려야죠.
1: 알려드려야죠. 대결 구도로 또.
2: 네네.

이번에 제 장편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좀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 관심이 이어져서 이번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 소설보다도 더 좋은 작품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눈 밝은 독자분들이 그런 소설들을 찾아내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은 이제 제목들은 다 반어적인데요. 저는 소설이라는 것은 99%의 평범한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고 살아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아름답고요. 다만 우리들이 빛나는 것, 뛰어난 것만 주목할 뿐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제 글을 쓰는 목적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소한 것들의 아름다움 혹은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내는 것, 이게 아마 제 글쓰기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1945년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뭐 다 알다시피 연합군에 의해서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단독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고요. 이에 반대한 사회주의자들과 그 동조자들이 산에 들어가서 투쟁을 한 것이 남한 빨치산의 시작입니다. 제 부모님 두 분이 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셨고 그분들은 살아남으셨습니다. 제가 25세 썼던 빨치산의 딸이라는 작품은 그분들이 왜 청춘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산에서 싸웠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썼고요. 한때는 빨치산이었지만 이제는 자본주의화된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분들이 이웃들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상과 인간이란 무엇인지 제가 그런 부모님을 지켜보면서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그 두 분이 사회주의자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맺어온 인간관계를 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작품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연좌제라는 법이 있어서 실제로 부모님의 죄를 저에게까지 물어서 공직에 나아가거나 뭐 판검사가 되거나 이런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 때문에 내 미래를 차압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았었고요. 때로는 세상에 환멸을 느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제가 위로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 문학이라는 공간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어쨌거나 태어날 때부터 역사, 이데올로기, 신념, 사상 이런 것들을 외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동시대 작가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개성을 가진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들어 보니까요. 고통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종류의 고통을 가졌을 뿐이고요. 또 그런 세월을 잘 지내오고 나니 요즘은 부모님 잘 둬서 책도 많이 팔린다고 금수저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민족만의 독특한 정서를 타 언어로 번역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소설에서 화자도 시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화자는 끝까지 서울 말을 고집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랑 화해를 하는 순간에 비로소 사투리를 구사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사투리라는 게 단순히 시골 말, 어느 지역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자기 삶의 전면적이고 이런 정체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지금 모든 번역자들이 지금 굴머리를 싸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늘 어려움은 새로운 해결을 낳고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얼굴 전면을 뒤덮은 주름 때문에 명확하지 않았으나 그것은 웃음이 분명했다. 어머니가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웃어 보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거렸다. 어머니는 웃음을 아주 빨리 잃어버렸던 것이다. 말보다 먼저. 내 새끼, 그래 한시상 재미났는가? 그의 귀에 와닿은 것은 분명 어머니의 음성이었는데 순간 놀랄 시간도 없이 묵은 기억 하나가 기억의 어두운 심해에서 전기뱀장어처럼 하얀 불빛을 반짝이며 의식의 표면으로 꿈틀꿈틀 솟아나왔다. 어메, 나가 왜 세상에 나왔는 중 안가? 바삭바삭 경쾌한 소리가 좋아 멍석에 깔린 콩떼이를 팔짝팔짝 뛰어다니던 그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멍석 한켠에서 콩떼를 두드리는 중이었다. 낭자한 머리에 허옇게 먼지를 뒤집어 쓴 어머니는 일손을 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왜 나왔는디? 어메 뱃속에 있는디 되게 심심하자네. 시상에 나가면 뭔 재밌는 일이 있는가 글고 얼른 나와버렸제. 아직 젊었던 어머니는 땡볕에 까맣게 그을긴 했으나 지금과 달리 윤기 흐르는 얼굴 가득 웃음을 피어올리며 물었다. 내 새끼, 그래 시상에 나와본 게 재미난가? 이 그는 자글자글 타오르는 한여름 태양처럼 숨이 넘어갈 듯 웃어젖히며 땀에 젖은 채 마른 콩떼이를 팔짝팔짝 뛰었던 것이다. 그래 한세상 재미났는가 하고 어머니는 물었다. 혹은 그의 마음이 물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궁이 속의 불길에 홀린 듯 한세상이 훨훨 날았으니 재미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본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가면 같은 얼굴이었고 좀 전에 기이한 미소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제 모든 소재는 저의 현실에서 오는데 그 현실을 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문학박사 정지아의 집, 제가 시골 살고 이름은 문학박사 정지아라고 하고 뭐 대학 강의나 나가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다 전조하는데 다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독자들이 시골 얘기 이런 거 별로 재미없어 할 것 같고 이 재미없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가게 할까 고민을 하던 끝에 제 이름을 잠시 차용했을 뿐입니다. 저는 별다른 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키우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저도 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유명한 작가가 될지 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작가, 어제의 소설보다는 오늘의 소설이 더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Climate change is changing even the landscape of the Underwater Ole. As the temperature of the ocean water rises, the fish living in tropical waters are entering Jeju's sea.
1: 예, 현재 제주 서귀포 주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대략 90% 정도가 아열대성이거나 열대성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토종 물고기라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략 10%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아마도 수온이 올라가면서 열대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크로시오 해류를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서귀포 앞바다에 정착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몇몇 물고기들은 제주 바다에 완전히 도착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species to settle here is the lionfish. It is not just one or two fish. They appear in large schools. The batfish, another tropical fish, has also been sighted frequently in Jeju Sea recently. At first, it was just a few individuals that appeared, but now they too move through the water in schools. The blue-striped angelfish has impressive blue stripes on its body.
1: 청줄돔도 제주 바다에 정착해 살아가는 대표적인 열대성 물고기로 새끼 때는 온몸이 까맣고 지느러미와 머리 쪽이 노랗게 생겼는데 점차 자라면서 온몸에 파란 줄무늬가 뚜렷하게 생겨나가기 시작합니다.
0: This influx of tropical species into Jeju's waters is attributed to the rise in both air and sea temperatures since the 1990s. It is not just fish that have followed the warm currents northward. Previously dominated by soft corals, Jeju's waters are now slowly becoming home to hard, stony corals. Even the habitats of sea anemones are expanding little by little. Sometimes this change can be detrimental to the area's ecosystem.
2: 다목말미잘이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말미잘은 이 바닥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이 다목말미잘은 이 해송과 같은 이 산호에 그 뿌리에 그 내리고 그 붙어서 사는데요. 이 문제는 이 다목말미잘이 이 해송을 말려 죽는 데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한 개체 정도 이 해송에 붙여서 자라기 시작하다가 이 번식을 하면서 해송 전체를 뒤덮고 말라 죽이거든요. 이 물론 이 다목말미잘 그 자체로도 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 연산호 군락이 주를 이루고 있는 또 여기에도 해송까지 있는 제주의 바다에서 이 다목말미잘이 계속 번식을 한다면 아마 그 바닷속 풍경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The abnormal spread of bryozoans is now causing the serious issue of coral death.